0: 라는 단가 광대가 오늘 첫 순서로 듣겠습니다.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임무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그직 자퇴근이요 그직 자노름해라 경각의 천태만상 선위기의 천변만화 좌상의 풍호를 구경하는 남녀노소 굴게 하고 굳게 하는 그 귀성 금맵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랴 지금이라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변화하야 오장에서 나는 소리 목나가여 자은일지 그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금금미욕 조

다리 굽다 나오는 것은 또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이라 통할 수 없거니와 원운하니 소판이 소리하는 법례로다. 영산초장 다스름이 어느 한 청계수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모은 손풍이 배노는 듯 차차로 돌리던 모공이 여전히 기이거다. 도두어내는 목은 안장봉이 속구는 듯 톡톡 굴려내는 목은 목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고요 변화무쌍.

놔두고 놓아두고 그들에다가 널채다가 청은하게 나는 목은 단산의 봄의 구름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천의 하계 울음

많이 흔들리던 어느 변화에 안 난무한 천잔 바람이 소슬하게 부는 소리 좌산이 질색하고 구경꾼이 낙로한다 이러한 환대무로 비

단가 광대가 들으셨는데요.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19세기의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가 그의 만년에 쓴 가사 광대가 내용 중에 이 광대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좀 전에 들으신 단가 광대가의 그 내용이 하나하나 소개가 됐는데요. 인물칠에 사설칠에 득음 너름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신재효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인물칠입니다. 인물이라고 하니 그저 잘생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소리 공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인품이나 기품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사설 7에는 우리 판소리라는 장르가 긴 서사를 펼쳐나가는 거라서 그 내용 전달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러려면 광대가 문학적 역량을 잘 갖춰야 하겠죠. 득음은 음악적 역량인데

우리 서사를 펼칠 때 연기 또한 설득력 있게 극적인 전개를 제대로 펼칠 수 있게 해야겠죠. 이 네 가지 조건 하나하나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 우리가 판소리 한바탕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깊이 이해됩니다. 오늘 광대가 들으면서 광대의 네 가지 조건, 인물치레, 사설치레, 득음, 너름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김영자 명창이 부르는 심청가 전곡 감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심청가를 듣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듣게 될 심청가는 김영자 명창이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2000년에 발매한 김영자의 소리샘 심청가라는 음반에 담긴 심청가 전곡입니다. 이 음반은 전체 넉 장의 CD로 발매가 됐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제1집에 담긴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송나라 원풍 말년에부터 시작되는 심청가 초합부터 심청이 밥 빌기가 시작되는 부분까지가 오늘 들으실 내용입니다. 첫 시작 부분은 안일인데요. 송나라 원풍 말년 황주 땅 도화동에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가요, 이름은 학규. 그의 가문이 누대 명문거적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렇게 심학규의 집안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훈이 불행해서 20 후에 안맹, 눈이 멀었다 하면서 바로 곽씨 부인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신봉사가 눈이 멀었으니 곽씨 부인이 품을 팔아 살아야 하는데 곽씨 부인의 재주가 좋아서 알뜰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곽씨 부인이 삭바느질 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중중머리 장단에 맞춰 부르는데요. 어지간한 옷은 모두 지어서 재주가 좋다 하는 걸 알려주고요. 바느질만이 아니라 온갖 옷감도 삭슬받아 짭니다. 음식 만드는 일도 하고요. 잠시도 놀지 않고 수족이 다 진토록, 수족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품팔아서 돈을 모으는 그런 모양, 그리고 이웃사람들에게 빚을 주어서 실수 없이 받아들이고 춘시향 봉제사, 이 봄에 시향제사와 여러 제사를 받들어 모시면서 잘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앞을 못 보는 가장을 공경하고 시종이 여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곽씨 부인의 모습을 소상하게 묘사하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 살림꾼인 그런 곽씨 부인의 모습인데요. 어느 날 신봉사가 곽씨 부인을 불러서 우리에게 혈육이 없으니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공을 들이는 과정에 들어가죠. 곽씨 부인이 온갖 공

0: 다 들여서 마침내 태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딸을 낳게 되지만 곽씨 부인이 삶을 다하게 되죠. 아이를 낳고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산후별증이 생겨 몸져 눕습니다. 살 길이 없고요. 곽씨 부인이 마침내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딸의 이름을 청이라 지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요. 그렇게 허망하게 곽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때부터 신봉사의 삶은 척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심청이 키울 일이 막막한데요. 동네 부인들에게 젖동량을 해서 어렵게 키웁니다. 그렇게 키운 딸인데요. 심청이가 나이 10여 세가 되니 자신이 직접 밥을 빌어서 부친을 봉양하겠다 하고 나옵니다. 신봉사는 마음 안타까워하지만 성의가 그러니 그저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 이렇게 당부하는 바로 그 부분까지 오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초합 부분 송나라 원풍 말년부터 심청이 밥 빌기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전체 59분 46초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자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난디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훈이 불행하여 20 후에 안맹이라.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서 개 뉘라서 받더리오마는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디 주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거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품을 파는디 쌍반의질 관대도 청어 직념이면 섭숙해자 중추방과 남적의 보그 잔놀이지 상침질 꺾음질과 애월뛰기 깨땀이며 고돈도비 소를리기 망근꾸며 강근접기 배자도시 벗은행전 노래 허짓대대냄주 엄지 쌈세장랑은 길랑이야 벌지 벗근 풍채이면 전어주어 가진 금친 폐개모 쌍원왕에 수도 놓고 오생보상 각대 흉배 학그리기 공조공단 수선주 덕능급사제 군문토주 갑주문주 표주명주 생존 동정 초포북보 황저포 천포문보 천철이며 삼배백적 극상생보 싸그를 받고 맡아짜기 청황즉배 진양우세 각세그르다염세 거기 초상난지은 삼배보 혼장대사금식 숙정 가진 예편 중계약과 박선여저다 식중대면 합체의 신설루면 각각 찬수 약주비기 소파림 봉호림 가대 상하게입 7월 잠시도 널리 안고 소중히 다진 도로 품파라 모일 적에 분모와 돈 짓고 돈 모아 양만으로 양을 지어서 관돈대니 일수책에 장미뼈널 이웃집 사람들께 척실한 것 빚을 주어 실수 없이 받아들여 주원 조시 행어봉제사 암모번을 가장 공경 시종이여 이러한 이상한 일리의 사람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뉘안이 칭찬하리 하루는 신봉사가 먼 눈을 번뜩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천생의 무삼재로 이 생에서 나를 만나 한시 반시 놀지 않고 어린아이 받들듯이 날 이렇게 공대하니 나는 편타할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하고 날

홍대고만 하고 사는 대로 살아가되 지원할 일이 있소이다. 우리 연장 40이나 서라 일점 혈육 없어.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년이 오는 길 괜뒤라서 받들이까. 명산 대찰 신공이라도 드려서 다행히 40후에라도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한을 풀겄소. 곽시부인이 말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의 경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이제 말씀 그리하옵시니 지극신공하오리다. 예그레 허여스대 불효 삼천에 무이대라 허여스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리까. 그 한번 치성껏 빌어보오. 곽시부인 그날부터 봄파라 모인 재물 왠가 공을 다 드릴제 명산대짤 형신당과 고묘 종사석과 석유신디 허유허유다니시며

아이라 헌금벌 얻은지라 살기 반공하고 채운 적농터니 하나로 승영하나 억정하러

솟아난 듯 남의 의미 해중에 다시 온 듯 심신이 황홀을 하여 진정키 어렵더니 선녀의 고운 태도 헛치러

반도 진산 가는 길에 진피자 잠깐만 나 순서제

진심에 갈바를 모르다가 배상도군 후 도보인지불보살상까지니 태그로 지시허여 이리 찾아 싸운지 그저 여기 서서

광주 몽사 의논하니 내외 꿈이 똑같은지라. 그 달부터 대기가 있는디 성부정 부자 할부정 부르식 예불참승목 뿌리시약색차 불 중생 십사길이 찬녀노예 하루는 행복 김민가 있는디 아이고 배야 아이고 허리야 신봉사 좋아하라고 일병은 반갑고 일병은 허리요 밖으로 우르르 나가더니 집안 좀 쏙쏙 추려 정하수 새소바 받쳐놓고 잡으러 은성 급한 마음 순선호기를 기다릴지 행치가 진동하고 재우를 두르더니 헌미중 탄생허지선일록녀다니야 곽씨 부인 정신 차려 순산은 허였으나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허련만은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포화할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제 꼭 위장꾼 첨장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아이고 그 침사 없이 미끄듯 내려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곽씨 부인 서운하여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 되어 섭섭하오.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산모를 위로하는 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하지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은 욕급 선영을 하는 것이고 딸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니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 범절 잘 시켜 침선 방직 잘 가리켜서 요조 숙녀 군자 호구 좋은 배필 만나 부기 단암하고 보면 아 왜 손봉사들 못 드릴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가 좋아라고 첫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같은 오죽 조용히 비련만은 안 못 보는 맹인이라 백성질이 있던가 보더라.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보는디 삼십삼천 도술자 승부제성 삼신 제왕님 내 허동심하여 상구무업소서 사시부에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 예술 매져 석 달을 비허리고 넉 달로 인형 삼정 다섯 달 호포나고 여섯 달로 육부 삼교 일곱 달 칠구 열여 여덟 달로 삼만 팔천 털려나고 아홉

몰라 만기절이까. 다만 동료 따지오나 동방사거 명을 주고 대음 어떻게 내면 뒤선정야 효생기면 기량을 찾아내며 받네요 지지리며 벽보다 넘어가 주고 내부터 털었듯 잔병 없이 잘 가고 와 일치월장하게 없어 그때요.

곽씨 부인은 산후 손대 없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결증이 일어나는디 전신을 꼼짝달싹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4대 삭

홍양타가 불행망세당하면 조종 장사바치르루에 뒤를 쫓아 죽재등

흥

재물은 뭐 죽단 말이 웬 말이오.

가라!

청계라고 불러주오. 천주라 지그르굴해.

준다나 내가 매너웠으니 그것도 싫어.

양평의 산적계로 거운 흥전 겨울 춤치

하니 선대 처고 못지기로 농안해 두었으니 그것도 찌어주어 어디서 음식과 돌아

자기 신동 야속 터라 네가 친

먹어라. 손길을 시르르 놓고 어디서 안개와 불어온 바람 삼산에 풍뛰어 불고 눈물 맺어 원한 빛난 솟솟에 태어서라 폭강질 도세본데 수임이 더럽고 지는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어가에 가서 약지 올 테니 부디 안심하오. 신봉사 급한 마음에 어가에 가서 약을 지어들고 돌아와서 수일승 전반에 얼른 다려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 짜시오. 약 짜시면은 대번에 지켜오리라고 옵니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가 있으리오. 어허, 식음을 전패더니 기어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 만져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콧공기에 창김 나니 그제야 각시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치는디 서름이라 하는 게 어지간해야 눈물도 나고 울음도 우는 법이제. 서름이 사뭇 아람이 차놓으면 울도 못하고 뛰고 궁굴고 미치던 것이었다. 신봉사기가 맺혀섰다 저를 걱충자 언제며 들어

것이 위엔들이에요. 영지로 갔다 보니 그새에 죽었네. 영능 환진이요 병불능 사진입니다. 자기 도리어 원소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약지로

정말 눈과 죽단 말이오. 동자서 따서란 풍계 부부의 표 길로 내며 니즈 내교 설

천명 돌요지 원에서 항모를 따르라. 박명도 입에 함께 해포마르르로라.

자수해, 깨지!

동네 사람들이 모아들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은 어쩌실나요?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네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 지례를 마치는데 곽씨 시체 소방산 대뜰에 덩 그렇게 올려놓고 명전공포 삽쓰는 등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운상을 하는데, 운상을 하면서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왕래이가라 하였으니 상부 소리를 하고 나간 헌디 영이 기거 황중유태

말고 건져가도 굴간 제목제 꼬상 부딪 채널 검초 잡고 아이고 마누라

감사합니다.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평토제를 지낼 적에 신봉사가 20후의 맹인이라 배운 것이 있어 충문을 지어 신세 자탄으로 독촉을 하는디 자호부인 자호부인 요청

겨지 부시 태여 나를 잊고 누웠으나 내 신세는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은 어쩌시랴요? 어서 어서 가십시다. 신봉사 할일 없어 동인 넓게 붙들리어 친빌아

덤사 춤도 추고 하하 서도 보고 질빛

여기 안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종적이 많이 없어 주로 돌아와서 부엌을 구부어 보면 여보 마누라 마누라 방으로 들어와서 숭대향대 피워놓고 마누라로 부르면서 동곡으로 울음을 울지 그때요 귀도금 비 아이가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여린 것을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거 귀덕이네인가 이래줘서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첫 좀 요소 귀덕이네는 건너가고 아이가 안고 이제 강부에서 인자 시곤 피그고 방울음을 우니 신봉사기가 맥혀 아이고 내 새끼야

죽상체로 무신헌대

부르자 배가 고파오르 그러냐 강보가 소생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치란 애미를 잃어야.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너의 너를 도로 안고 아가 우지 마라. 어서 어서 나를 세면 천사 너도 내겨주마. 우지 마라. 내세 이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새기를 기다릴지. 오!

흩 터지고 더듬 더듬 더듬 더듬 우물가 찾아왔어 여보세요 부인님네 이에 첫 좀 먹여줘 정치란 내 어미 잃고 기하여 죽게 되니 이에 첫 좀 먹여줘 우물가에 오신 부인 철석이 늘 어디 주명 도착에 흐르더라니누라 천설 많이 빼겨주며 여보시오 봉사님 예 이제 빼도 아직가 있고 천에도 아직가 있으니 어여히 생각 말고 찾아다니시면 내 자식

고맙소. 선보 강정을 허옵소서. 예지 저지 머리 다닐 적에 삼백칠삼 헌옷다고 히히 하하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여보시오 부인님네 인사로

하고 시행봉사 좋아라고 하하 고맙소. 손봉 강령을 허옵소서. 천선 반지

어둠이대 촛불에 앉아 하기를 노루었나 아이고 내 딸 배부르다 배가 뺑뺑 허네

딸이야. 금방 준들 너를 산병 옥준들 너를 서량 빙비다 쓰는 유한나 열성경 한마대로구나 둥둥 내 딸이야.

달라 둥둥둥둥둥둥 내 딸이야 둥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어허 둥둥 내 딸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조얌조얌 잘까잘까 선바 둥둥 내 딸 서울까 서울까 밤하늘 어디다 두른박 속에 넣었더니 우리 까만 새양지가 들랑날랑 닦아먹고 다만 한쪽이 남아지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아이를 안고 집으로 돌아와서 보단 덮어 누워놓고 동양 자로 나갈 적이 산대산대의 동지어해 깨들어 내고도 양차로 나간다 여전히면 보리동양 가그리면 알아동양

이제 십여세가 되어가니 오진농 그대 사료를 아는 있고 할 줄 알고 부친의 공양사를 흡입이 하여가니 무정세월이 아니냐. 하루는 심청이 부친전 단정히 앉더니 아버지 왜야? 아버지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시지 마옵시고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오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초석공양 하오리다. 아가 청아, 내 아무리 곤궁헌들 무남 동년도 하나를 밥을 빈단 말이 웬 말이냐. 어라 어라 그런 말 마라. 아버지 듣조시오. 자루난 현인으로 백리의 봄이 오고 소년

0: 여봐라 청아, 너 이제 하는 말 어디서 들었냐?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죄다 배워가지고 나왔더냐? 네 성의가 정 그럴진데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
1: 심청과 초합 부분부터 심청이 밥 빌기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전체 59분 46초간 듣고 오셨는데요. 김영자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를 하신 김영자 명창은 나이 8살에 강산째 보성 소리를 이은 정권진에게 심청가와 춘향가를 배우면서 소리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김소희, 박봉술, 성우양 등 여러 명창들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공부하셨는데요. 1987년에는 수군가 전수조교가 되셨고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20년에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김영자 명창의 소리 들으신 대로 중하성도 안정적이면서도 또 높은 부분 시시상청까지도 두루 소화해내시는 역량을 지닌 분인데요. 앞으로 이분의 힘있는 소리를 3주간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 2000년에 발매한 김영자 수리샘 심청가 음반 전체 넉 장 중에 첫 번째 장 감상해 보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심청이 밥 빌러 다니는 부분부터 심청이가 인재수가 되어 가기로 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일구류 아쟁산조 골랐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의 음악을 이어받은 곡이죠.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구성된 음악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음악은 지난 2018년에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 이관웅의 김일구류 아쟁산조란 음원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관웅의 아쟁, 이성준의 장구장단으로 김일구류 아쟁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이관웅의 아쟁, 이성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도잡가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듣겠습니다. 이 곡은 그리움의 노래라 할 만큼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랫말 내용이 직설적이면서도 아주 절절하네요. 육자배기, 자진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음살풀이 들려드립니다. 안숙선의 구음, 이태백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음 살풀이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구음, 안옥선의 가야금, 원장현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죠. 창부타령 듣겠는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창부타령은 서울 곳에 행해지는 창부거리에서 불려지던 노래였는데요. 이것이 독립돼서 이렇게 민요화된 그런 사례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신재효가 쓴 가사 광대가를 노래한 음악 들어보셨는데요. 광대라면 인물칠에 사설칠에 득음 너름새 이 네 가지를 두루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 만나보셨어요. 19세기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겠죠. 외모를 넘어서는 인품, 사설을 제대로 구현하는 문학적 역량, 음악적 역량인 득음, 또 연기력에 해당하는 너름새, 이 제대로 소리꾼이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질문을 건네보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나와 대화하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첫걸음이다.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에 나온 문장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안부는 곧잘 물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는 좀처럼 말을 걸지 못하고 살아요. 천천히 걷는 시간은 그렇게 미루어둔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좀 늦추고 너 요즘 괜찮아? 하고 다정하게 내 마음의 질문을 건네봐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소음의 도시아리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구랑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 보이죠. 아이 손을 잡고 걸을 때는 아이 보폭에 맞추게 되고요. 어르신과 함께 걸을 때는 계단 하나, 턱 하나가 또 새삼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걸음에 맞춰 걸어보면 늘 다니던 길에도 멈칫하는 구간이 많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누구나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사람이 먼저인 길, 지구도 숨쉬는 길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있고요. 스마트폰 앱 덩덕쿵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예계열의 순돌타령, 통영개타령으로 만든 곡이죠. 함께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집을 나서면 우리는 누구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걷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길인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사람이 먼저인 길, 지구도 숨쉬는 길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17년 가까이 녹색교통운동에서 일해온 활동가십니다. 어떻게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저는 그 녹색교통운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일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16년 좀 넘어서 이제 17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0: 지금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다고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벌써 20년 가까이 되신 거군요. 사실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미 궁금한 걸 다 여쭤봐가지고 이제 방송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녹색 교통 운동이 무엇인지. 이게 그냥 들으면 뭐 안전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어린이 교통 안전 지도를 해주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름과 단체의 성격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1: 녹색 교통이라는 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적색 교통의 반대.

0: 말이에요.
1: 네.
0: 그럼 이제 적색교통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1: 네.
0: 자동차 중심의 교통을 적색교통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반대인 녹색교통이라고 하면 이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교통, 그 도시를
1: 네.
0: 이제 녹색교통이라고 부릅니다.
1: 네.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도로가 전부 파란불인 교통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색교통운동이 벌써 30년이 넘게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단체 얘기 살짝 해볼까요? 언제 어떻게 출발한 것인지.
0: 네. 30년이 지금 조금 넘었고요.
1: 네.
0: 단체가 만들어진 게 1993년입니다.
1: 일찍 만들어졌어요.
0: 네.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 네.
0: 한 80년부터 90년까지 자동차가 10년 사이에 6배가 늘었어요. 우리나라에.
1: 네. 네,
0: 지금에 비하면은 양은 적지만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부족한 상태이고 차는 많아지니까
1: 네.
0: 교통 체증이나 교통 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1: 네.
0: 당시에 이제 교통 사고 같은 경우엔 만 명 정도가 한 해에 사망을 하셨는데 지금도 교통 사고로 한 해 한 2,50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지금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1: 네네.
0: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교통 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연구 모임을 하시다가
1: 네.
0: 이 문제를 해결을 직접 시민들과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민단체를 만드시게 된 겁니다.
1: 네. 보행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린 단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보행권,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네, 이 보행권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권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걷는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권리가 있다라는
1: 네.
0: 이제 것이고요. 요게 이제 유래된 것은 사실은 요 연구 모임을 하시면서
1: 네.
0: 일본의 교통권에서 영감을 좀 받으신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걸 국내에 이제 도입을 할 때 보행권이 가장 교통에서 중요한 권리지 않겠느냐.
1: 네.
0: 걷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그래서 이제 보행권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보행권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죠.
1: 예. 사실 보행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럼 저 할 말 되게 많거든요.
0: 네.
1: 왜냐하면 제가 한 14년, 15년 정도를 진짜 대중교통이랑 걷기로 이동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야지 하고 예전에 정말 한남동에서 상암동까지도 걸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0: 네.
1: 걸어가다가 길이 끊겨요. 더 이상 차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보도로는 걷기 힘든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걸어가려면은 한강공원을 따라서 이동을 어느 정도
0: 네, 네,
1: 하지
0: 네.
1: 않으면 이렇게 도심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는 이동할 수가 없구나. 뭐 이렇게 느낀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걸어가는 길은 막혀 있고 차들은 저렇게 잘 다닐까. 그래서 내가 차도를 빌리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0: 그게 녹색교통 시작이랑 맞닿아 있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네네. 네. 그런데 우리 사무처장님 처음에는 여기 안 계셨던 거잖아요. 회사원이셨다고
0: 네.
1: 들었는데 어쩌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셨나요?
0: 제가 사실 이제 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1: 네.
0: 전공을 살려서
1: 네.
0: 교통 관련된 직장에 좀 다녔습니다.
1: 전공은 어떤 걸 하셨나요?
0: 제가 교통공학이라는
1: 네.
0: 것을 전공했습니다.
1: 네. 네. 네. 네.
0: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을 살려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획하는 여러 일들과 관련돼서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1: 네.
0: 뭐 교통 영향 평가라는 거라든지
1: 네.
0: 버스 중앙차로를 설계하는 일이라든지
1: 네.
0: 아니면은 이제 어린이 보호

0: 구역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8년 정도 다니면서 요즘 흔하게 말하는 그 번아웃이 좀 왔었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과연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빠진 시기가 있었고, 그때 좀 직장 내 상사분과의 조금 트러블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그때 이제 일을 좀 쉬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쉬면서 구직 활동을 제가 할 때 제가 어렴풋이 녹색교통이라는 데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을 뽑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지원을 좀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한 3년 정도만 시민단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허락을 받아서 네.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 네. 어떻게 허락이 쉽게 떨어졌나요?
0: 일단 제가 하고 싶다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좀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1: 그때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는데 16년이 됐잖아요. 지금, 3년만 하신다 그래놓고.
0: 지금은 포기하신 거죠.
1: 근데 그 따님 두 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빠의 활동을?
0: 그 어릴 때 네.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단체에 들어갔고 둘째는 이제 단체에 들어가서 출산을 했었는데 네. 저희 단체에서 사실은 이제 4월달 뭐 지구의 날이라든지 지금 9월에 뭐 차 없는 날 이런 행사 같은 걸 많이 주최하거나 참여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행사에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체험 부스나 이런데 항상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체험도 시키고 그런 행사들을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요. 네. 그래서 녹색교통이라는 이름을 어렴풋이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좀 세게 둘 다 와서 네. 저랑 같이 잘 다니지는 않는데 예, 가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네. 뭐 녹색교통 지능구역 뭐 이런 거 보면은
1: 반갑다.
0: 뭐 아빠가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물론 네.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캠페인 중에 이제 움직이는 소나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네. 그 캐릭터 이런 것들을 보고 귀엽더라 네. 뭐 인스타 보고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1: 네. 움직이는 소나무 제가 이따 자세히 여쭤볼 거거든요. 여러분 네네. 좀 기다리고 계세요. 교통 분야의 활동가로 이렇게 오래 일하셔서 생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0: 있죠. 네. 항상 그 새로운 길을 좀 걷거나 거기를 이제 가끔 운전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가보면 신호체계라던가 이 보행로라던가 뭐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여요. 여긴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고쳐야 되는 데가 이런 게 있네.
1: 많이
0: 좀
1: 생각해요. 뭐,
0: 이런 게 불합리하네.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1: 저 진짜 여기 왜 신호를 이렇게 줘서 매 신호마다 걸리게 할까 네. 여기 왜 좌회전을 같이 안 줄까, 아무리 봐도 같이 줘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왜 도로를 이렇게 한정했는가. 저 진짜
0: 네. 지역별로 조금 달라서 네. 어떤 지역에 가면은 차로가 굉장히 좀 잘 안 만들어져 있을 때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운전하기 어려운
1: 그렇죠 곳이. 그렇죠 네, 네. 그 직업병이 이제 막 빛을 발해서 보람까지 이어진 그런 거 있으셨어요?
0: 이게 네. 이 직업병이 빛을 발했다기보다는
1: 네네네네.
0: 이게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한데 제가 최대한 이제 안 무겁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네. 지금 한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네. 2024년 12월 3일에 조금 안 좋은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네, 그때 저희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광장에서 네.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네. 거의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매일 나가서 현장을 지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이제 이 사무국이라는 곳에서 그 연대체 사무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장 집회에서 시민들의 보행로랑 집회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안전과 네. 관련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른 시민단체 동료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통행로를 관리하는 일을 좀 했었고요. 그 집회 현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뭐 경복궁에서 동십자각으로 또는 이태원 한남로, 뭐 여의도 이렇게 바뀔 때마다 사실 새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0: 통행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조금 동선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이동이 가능하게 할수 있을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일찍 나가서 현장을 좀 보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길과 실제 집회를 조금 참석하시는 공간을 좀 분리하는 작업들을 이제 계속 했었죠. 네. 다행히 이제 저희가 한 60번에서 70번 정도 집회를 했는데 그런 이제 보행자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여러 안전선을 살피고 계신데, 음악을 한곡 듣고 녹색 교통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의 소금 연주 그린티 듣겠습니다.

0: 이명훈의 소금 연주 그린티 들으셨고요.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보니까 크게 다섯 갈래가 있더라고요. 보행, 대중교통, 승용차 줄이기,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 가정 지원. 이게 이제 큰 그림인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큰 그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자동차 위주의 교통 체계나 문화를 사람 중심인 교통 체계나 문화로 바꾸는 활동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보행부터 살펴볼까 봐요. 네. 보행하면은 뭐 횡단보도 설치, 골목길 안전속도 캠페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 보호구역 이런 거 당연히 그 설계하시는데 좀 약간 뭐랄까 힘을 쓰고 계실 텐데 그 부근도 너무 어린이가 없는 주말 또는 새벽 이런 때 조금 속도를 풀어달라 이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1: 있죠.
0: 네. 네.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떤 활동들인가요?
1: 네. 보행. 그 저희가 했던 보행 활동이 네. 대표적인 것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한 10년 이상 된 오래전 활동이긴 합니다. 네. 육교랑 지하보도가 만들어지면서 네. 사라졌던 횡단보도들이 도시에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고 서명 받은 것을 이제 지자체한테 요구를 하고
0: 네.
1: 횡단보도를 이제 다시 복원해달라 네. 이렇게 했던 활동이고요. 네. 다행히 이게 지금도 잘 아시는 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있는 거기 사거리나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횡단보도들입니다.
0: 지하차도, 육교, 이건 차 중심인 거고 횡단보도는 조금 더 보행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자동차 중심 쪽으로 갔었는데 그걸 좀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1: 네.
0: 대중교통 쪽에서는 시민이 버스 이용 불편을 직접 제한하는 공모도 있었다고요. 또 이걸로 뭔가 바뀐 것도 있고, 그렇죠?
1: 네, 바뀐 게 있습니다.
0: 네네, 뭐 어떤 네. 거 있었어요?
1: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버스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2015년에 서울시에서 같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0: 네.
1: 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시민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거기서 최종 이제 선정을 좀 하는 그런 활동이었고
0: 네.
1: 이 중에서 이제 실제 서비스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지금 몇 가지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좀 대부분은 이제 중복으로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실제 서비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 한 600건 정도 접수가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버스 차 안에 혼잡 상황을 정류소에서 알려주는 버스 혼잡도.
0: 아, 그래서 이제
1: 혼잡
0: 여유 보통 예, 예. 이게 생긴 거군요.
1: 네네, 그거랑요. 그리고 버스 안에 이제 모니터가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 그 모니터에 예전에는 이제 광고만 이렇게 나가다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다음 정류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위치 정보 관련된 것.
0: 네.
1: 그리고 손잡이가 이전에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높이가 똑같았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이걸 잡기가 어려우니까 높이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아마 버스를 타시면 조금 높이가 이렇게 다르게
0: 예, 네.
1: 돼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이건 소소한 거긴 한데 버스벨이 이전에는 굉장히 버튼이 작았어요.
0: 네.
1: 누르기 어려웠거든요.
0: 네.
1: 지금 굉장히 큼지막하게 버튼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버튼 키워달라고 했는데
0: 네.
1: 지금 이렇게 개선이 돼서 버스 버튼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많이 네. 약자를 고려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일도 하고 계신데 이건 이제 뭐 뭔가 그 4대문 안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에서 뭐 제한이

0: 담겨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1: 아마 이 5등급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차를 폐차하시거나 차를 바꾸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0: 5등급 차량이 뭔지부터.
1: 네,
0: 네.
1: 이제 5등급 차량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에서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기가스가 가장 유해한 차량들을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0: 네.
1: 가장 무해한 차량들을 1등급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 전역이나 수도권 거의 대부분에서 이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상시, 그러니까 매일 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이게 도입 배경은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도시에서의 이런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 왜 심각한가 봤을 때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자동차의 이용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유럽에서는 활발히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제도화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다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국내에도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등급 분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등급 분류 작업까지 이제 수행을 좀 했었습니다.
0: 서울 공기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1: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0: 네,
1: 하더라고요. 네.
0: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마일리지 캠페인, 요걸 아주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으셨는데 이게 어떤 거였나요?
1: 네, 이게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이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0: 네.
1: 2011년에 시작을 했고 한 7년 정도 진행했던 저희 캠페인입니다. 이게 시작은 저희 이사님 중에 한 분이 당시 스마트폰이 거의 보급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스마트폰용 자전거 앱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좀 제안을 주셨고
0: 네. 네.
1: 저희가 한해 정도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앱을 어떤 걸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실제 좀 도움이 되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줄수 있는 걸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만보기랑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본인이 자전거를 탔을 때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캠페인이었고요. 여기 회원이 한 3, 4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3만 명까지 늘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잘 운영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이는 소나무라는 캠페인으로 변경이 됐고 당시에 저희가 이제 단체에서 후원이나 기부나 이런 것들 좀 요청을 많이 드렸으면 사실은 조금 저희 재정에 많은 또
0: 도움이
1: 도움이
0: 됐을
1: 됐을
0: 텐데.
1: 텐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게 서비스가 종료가 돼서 좀 아쉬운 예
0: 움직이는 소나무 얘기를 더 해주세요.
1: 캠페인입니다.
0: 이제 진짜로 해야 됩니다.
1: 움직이는 소나무는 이제 그때 이런 실패를 조금 경험 삼아서 조금 더 시민들이 조금 더 친밀하게 좀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할수 있게 하자라는 캠페인이고요. 요건 이제 자전거를 벗어나서 버스와 보행까지 같이 결합을 한 거고요. 다 각각 이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탄소를 다 줄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줄였는지를 얘도 수치로 보여주되 소나무로 환산해서 몇 그루를 심었는지 이걸 보여주고요. 거기에 쌓은 탄소 포인트를 이 친환경 제품, 그러니까 제로웨이트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상품을 또 구매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0: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 주세요.
1: 이게 다그 안드로이드나 이제 아이폰 앱 스토어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0: 네.
1: 움직이는 소나무라고 검색만 하시면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0: 네.
1: 지금은 참여자가 아주 많으시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기는 해요.
0: 네.
1: 요즘.
0: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잘 하고 있지 못해서 예,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얼른 움직이는 소나무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자전거뿐 아니라 걷는 걸로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1: 네네.
0: 네, 서울시에서는 손목 닥터였나요?
1: 네, 맞습니다.
0: 걸으면 이렇게 포인트 주고 뭐
1: 네네.
0: 네, 그런 것처럼 포인트 받는 거인 거잖아요.
1: 네네. 이제 요즘은 이제 유사한 서비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0: 네.
1: 경쟁력을

0: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1: 그렇군요.
0: 네, 그렇지만 이제 환경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는 저희께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환경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1: 네.
0: 아, 이런 메시지는 저희는 중요하게
1: 굉장히
0: 생각하기 때문에,
1: 중요합니다. 네.
0: 네, 그런 메시지를 저희는
1: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움직이는 소나무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0: 네.
1: 또, 교통사고 피해 가정을 돕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어떤 지원을 하나요?
0: 아, 이 교통사고 피해 가정 지원 활동도 단체가 설립됐던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1: 네.
0: 사실 사고를 이제 가정의 가장이 사고를 당하시면 이제 사망을 하시거나 중증 장애가 계시면 이제 집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다른 부모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계 유지라든지 학업에 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다행히 2000년도부터는 정부 지원 사업이 생겼어요.
1: 네.
0: 예, 그렇지만 거기서 또 지원을 못 받는 가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예, 정부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또 만족이 안 되는 가정들을 저희가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1: 그렇지만 녹색 교통 운동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잖아요.
0: 네, 그
1: 그래서
0: 저희는
1: 네,
0: 네.
1: 돈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0: 대부분 이제 기업 후원이나 이제 개인 기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1: 전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의 비용이 제일
0: 네.
1: 걱정이거든요. 그럼 빨리 알려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훨씬 좋겠네요.
0: 네. 저희가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네.
0: 그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런 후원이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 지원하는 기업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음악을 한곡 듣겠습니다. 꽃별의 해금 연주, 소나무 그늘.

0: 꽃별의 해금 연주 소나무 그늘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사람이 먼저인 길 지구도 숨쉬는 길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3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길들이 좀 나아졌나요?
1: 네,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0: 네.
1: 그리고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도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인식 개선의 효과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어린이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이후에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막 높아지거나 뭐 이렇게 우회전 차량이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인해서 뭐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수위가 뭐 이렇게 높아졌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그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이 잘 안 지켜져서 사실은 네. 이런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인식과 문화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사실은 인식이 바뀌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벌을 크게 줘서 어떻게든 일단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요즘에는 이제 기후가 너무 핫 이슈라서 기후 위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교통이 기후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이거 요즘에는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단체에서.
1: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0: 네네.
1: 있죠.
0: 네. 네.
1: 이 숫자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온실가스 100이면은 그 중에 한 13 정도가 교통이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 교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거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높고요. 그 우리나라가 환경이 지금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차가 사람은 이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용하는 이동 거리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0: 그렇습니다.
1: 또 있습니다. 이게 줄지가 않아요.
0: 네.
1: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제 탄소를 온실가스를 0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이제 변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현장 안에서는요.
0: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한 90년대에 이미 이제는 차를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무도 차를 버리지 않았고요. 또 아마 큰 그림으로 서울이 이제 조금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위성도시는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통근 거리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통이 발달하니까 어느 분은 천안에서부터 또 그냥 통근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네. 앞으로 녹색교통운동이 특별히 더 힘을 쏟고 싶은 그런 활동이 있다면 뭘까요?

0: 저희가 사실은 정책 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네. 정부나 지자체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현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게 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1: 네.
0: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도시교통이 어떻게 녹색교통으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바뀌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정부 지원금 없이도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세대잖아요. 활동을 해오신 그 저력이 뭘까요? 근데 제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이 저력을 밝히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해주실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야지 지원을 해주실 텐데 어떤 저력이 있습니다 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0: 제가 이게 하나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교통이라는 한 분야를 좀 오래 이렇게 파오긴 했지만
1: 네.
0: 사실 저희가 힘이 되는 거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가장 이제 밑바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에 본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자원봉사로 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1: 네.
0: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또 발휘를 해주시고
1: 네.
0: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거나 필요할 때 저희를 또 믿고 도와주는 동료들, 동료 단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그 힘으로 저희 단체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 사무처장님은 그 17년 가까이 이제 함께 해오셨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의 삶으로도 뭔가 달라진 게 있으세요?
0: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1: 네.
0: 뭘 바꿔달라,
1: 네.
0: 뭘 해달라.
1: 네.
0: 뭐는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실패 경험이 성공 경험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네.
1: 네.
0: 그런데 저희가 이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진심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런 과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어요.
1: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 그 어린 친구들 또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 실패는 피하고 그 성공 경험만을 가져가야 된다는 어떤 약간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실패도 우리에게 많은 걸 주잖아요. 우린 또 거기서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근데 지금 실패가 더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도 뭔가 전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0: 요즘 이제 활동가로 들어온
1: 새로 들어온
0: 분들이 좀 많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사실은.
1: 네네.
0: 저희가 한 가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해야 그 일이 될까 말까 한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인데
1: 네.
0: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고 싶은 욕구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제가 아까도 이제 단체 생활을 3년 정도 해보겠다라고 한 건 그래도 3년 정도 하면 그 일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였고
1: 네.
0: 3년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정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그게 실패가 과정인 거지 아직 끝이 아닌 거잖아요.
0: 네네.
1: 네. 네.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될 건지는 우리가 모른단
0: 모르죠.
1: 말이죠.
0: 네. 네.
1: 녹색 교통. 아, 진짜 중요한데. 활동가로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녹색 교통을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실래요? 끝으로?
0: 네. 오늘 방송을 다 끝까지 들으셨으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할지

0: 뻔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승용차를 매일 타시는 분이 하루만 안 타셔도
1: 네.
0: 배출가스를 20% 공기 오염을 20%를 본인이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하루는 걷거나 자전거 타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은 저는 더 많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끝 질문을 이미 드렸지만 하나만 더요. 그 보행로 중에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걷기에는 살짝 불편한 보행로도 아직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얘기하면 조금 반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라도 뭐 열심히 적으면 좀 될까요?
0: 지금은 그 신고 앱이 굉장히 잘돼 있어서요.
1: 네네.
0: 사실은 그 국민신문고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거기 사진
1: 네.
0: 찍어서 올리면
1: 네.
0: 제가 알기로는 2주 안에 회신이 옵니다. 여기 뭐 보도가 울퉁불퉁하다, 뭐 매너리 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약간 불편한 사항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은 행정의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잘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행정과 관련돼서는 또 개선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 말고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1: 네.
0: 내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조금 이거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만 가지셔도 저는 거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우리도 같이 녹색 교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길 위에 설수 있도록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네요. 녹색 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다니는 길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불편한 걸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온 시민들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오늘 내가 지나온 길에도 누군가의 관심과 목소리가 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길 위에 우리의 관심도 조금씩 보태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어렵게 자신의 삶을 일궈낸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마다의 결점이나 콤플렉스를 하나씩 품고 있었다는 건데요. 위대한 연설가로 기억되는 처칠은요, 어릴 적 심하게 말을 더듬었지만 끊임없는 훈련으로 명연설가가 됐고요. 미국의 홈런왕 베이브 루스는 무려 1330번의 삼진아웃을 당한 끝에 수많은 홈런을 만들어냈어요. 혹시 요즘 몇 번의 고비를 넘기면서 왜 나만 자꾸 틀어질까 그렇게 지쳐있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지금의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과정일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기다리는 괜찮은 순간이 어쩌면 바로 다음 모퉁이 뒤에 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가보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이진영입니다. 이경아 외 여러분의 연주로 바람을 날다 첫 곡으로 만나보시죠.

이경아 외 여러분의 연주였어요. 바람을 날다 첫 곡으로 감상하신 곡이었습니다. 참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도요. 알고 보면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결점 하나쯤은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잖아요. 시각장애를 안고도 명곡을 만들어낸 스티비 원더. 청력을 잃은 절망 속에서도 위대한 교향곡을 완성한 베토벤도 그렇고요. 그들이 대단한 이유는요, 한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불완전함을 안고도 자신의 삶을 계속 이어갔기 때문이겠죠. 삼진이 두려워서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는다면 홈런을 칠 기회도 없었을 거예요. 오늘 겪은 실수나 실패도요, 어쩌면 내가 그만큼 움직였다는 흔적일 겁니다. 노력한 만큼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답답한 순간도 물론 있겠지만 내가 들인 시간과 노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요. 이번 주 계획한 일이 조금 어긋났다면 다음에 다시 하면 되지. 그렇게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져보세요. 잘 되지 않은 하루가 잘못된 인생을 뜻하는 건 아니니까요. 오열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강강 전해드릴게요.

오열의 강강 듣고 오셨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매일 정오부터 오후 2시까지 좋은 글과 편안한 음악으로 2시간 가득 채워드리고 있죠. 오늘도 1부에서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통해서 좋은 글 전해드립니다. 오늘 만나볼 글은 박혜성 작가의 루이 비뱅, 화가가 된 파리의 우체부인데요. 평생 우체부로 살아가다가 예순이 넘은 나이에 비로소 화가의 삶을 꽃피운 루이 비뱅의 이야기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2부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어제에 이어서 유은선 국악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해식 작곡의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준비하고 있는데요. 모든 젊은이에게 국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음악이에요. 풍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바람과 물의 조화, 그리고 바람과 물이 사는 산의 싱그러움을 젊음에 대비시킨 곡인데요. 다양한 타악기로 원초적인 난장을 표현하면서 이국적인 음색과 독특한 리듬을 갖고 있는 곡. 11부녀의 호흡으로 만나보시죠.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예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젊은이를 위한 춤, 바람의 말 함께 감상해봤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세요? 다양한 방법으로 청취 가능한데요. FM 라디오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음악이 흐르는 마루 온에어라는 글자 클릭하시면 실시간 듣게 되고요. 스마트폰으로 덩덕쿵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경로 이탈의 연주 감상해볼까요? 니나노 전해드려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파리 교외의 작은 마을에 살았던 소년 비뱅의 꿈은 화가였다. 하지만 그 시절 대부분 가정에서 그랬듯 아버지의 반대와 재정적인 이유로 꿈을 포기했고 성인이 되고 나서는 돈을 벌기 위해 파리로 갔다. 이후 비뱅은 42년간 파리의 우체국에서 근무하며 가장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그리고 퇴직 후 오랜 꿈이었던 캔버스 앞에 다시 앉았다. 누군가는 뭔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라고 말했지만 비뱅에게는 그림을 그리기 딱 좋은 때였다. 인생이란 큰 사건으로 변화를 맞이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모여 성장하고 완성되는 것이기도 하다. 비뱅도 사소한 일상을 종종 그렸는데 몽마르트 전경을 보면 다정한 연인들, 아이와 노는 엄마, 산책하는 신사 등 모두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이다.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있다. 그 시간들은 다른 사람의 눈에는 사소해 보일지 모를 일상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 비뱅의 그림이 보는 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유는 헤밍웨이가 파리를 그리워한 것처럼 자신만의 소소하고도 소중한 추억을 떠올리게 해주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때론 화려하고 완벽한 것보다 작고 소박한 것, 그리고 아이와 같은 자유로운 영혼에 감동한다.

노체부로서 비뱅의 삶은 늘 똑같고 제한적이었다. 사실 그 시기 우체부는 언제 바뀔지 모를 스케줄에 따라 근무하며 창문 하나 없는 기차의 우편 칸에 실려 짐짝처럼 이동해야 했다. 하지만 이 유동적인 일정 덕분에 비뱅은 프랑스 전역을 누구보다 많이 누볐다. 그 결과 비뱅은 전국에 있는 우체국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고 프랑스 모든 우체국을 표시한 우편 지도를 그릴 수 있었다. 그가 그린 지도 시리즈는 정부가 수여하는 교육 공로 훈장을 받았고 비뱅은 감독관으로 승진도 했다. 당시 우체국 고위직은 인쇄비가 부담된다는 이유로 지도를 인쇄하지 않았지만 이 일은 잔잔하고 평범한 비뱅의 일생에서 몇 안 되는 업적이자 우체부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난 일탈이었다. 비뱅은 자신의 지도가 그림인지 아닌지 자문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 한때 화가를 지망하던 우체부로서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했고 그 일로 상까지 받았으니

에 루이 비뱅, 화가가 된 파리의 우체부 중에서 일부분 전해드렸어요. 40년이 넘게 우체부로 살아가면서 가장의 무게를 묵묵히 버텨내고요. 은퇴 후에야 비로소 어릴 적 꿈이었던 붓을 다시 잡았던 화가 루이 비뱅의 이야기였습니다. 남들의 눈에는 그저 평범하고 단조로워 보이는 일상이었을지 몰라도요. 그가 평생 눈에 담아온 세상은 누구보다도 따뜻하고 풍성했던 모양이에요. 화려한 기교나 정식 미술 교육 대신에 가장 정직한 시선으로 담아낸 그의 그림들이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나지막이 두드리는 걸 보면요. 파리 사람들은 비뱅이 죽은 지 70여 년이 지나도록 행복한 화가라고 부르면서 기억한다고 해요. 어쩌면 뭔가를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는 거겠죠. 내 삶의 모든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 비로소 그려낼 수 있는 나만의 풍경이 따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인생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다 라는 작가의 말처럼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잘 채워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박혜성 작가의 루이 비뱅 화가가 된 파리의 우체부와 함께했습니다. 양수아의 노래로 꿈을 향해 전해드리죠.

양수아의 꿈을 향해 듣고 오셨어요. 꿈을 꾸고 있다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다 싶어요. 어떤 꿈이든 마음에 하나쯤 품고 사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승환 작곡의 행복으로 가는 길 다음 곡으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려치는 타기적인 검은고의 장점을 표현한 곡이에요. 검은고로 행복의 다양한 느낌을 표현한 곡 감상해 보시죠. 윤은자의 검은고 연주로 행복으로 가는 길 전해드립니다.

윤은자의 거문고 연주로 행복으로 가는 길 듣고 오셨어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 끝곡은 파파파파 준비했습니다. 안 좋은 생각은 파파파파 다 던져버리시죠. 3, 4의 노래와 연주로 감상하시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어릴 때참 많이 불렀죠.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숨바꼭질 곡으로 2부 시작했어요. 중앙 가야스트라의 노래와 연주로 꼭꼭 숨어라 전해드렸습니다. 음악이 흐르는 하루, 일요일 2부에는 한 장의 음반이 기다리고 있죠.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유은선 국악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만나보겠습니다. 판소리 수군가 가운데 토끼 잡아들이는 대목을 재해석한 곡이에요. 황호준 작사 작곡의 토끼토끼 전해드릴 텐데요. 정경화 외 여러분의 노래와 연주로 만나보시죠.

정경화의 노래였어요. 토끼토끼 듣고 오셨습니다. 휴일이면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 하나가 바로 아이와 티격태격하는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조금만 더 하겠다는 아이와 이제 제발 그만하라는 엄마의 신경전일 텐데, 그런데 뭐 사실 아이들뿐인가요? 요즘에는요, 어른들도 손에서 화면을 놓지 못하고 뭐 게임이나 디지털 세계에 깊이 빠져서 지낼 때가 많잖아요. 지친 일상에 소소한 재미를 주고 또 잠시 머리를 식혀주는 건 좋지만 늘 문제는 그 적당한 선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을 지나치게 오래 하면요, 감정이나 또 창의적인 사고와 관련된 기능이 떨어지고요. 게임을 멈춘 뒤에도 이게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렇게 뭔가에 너무 깊이 빠져들다 보면 일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정작 곁에 있는 사람과 눈 맞추고 함께 나눠야 할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기도 하죠. 잠시 머리를 식히는 기분 전환으로 즐기되 내 일상의 균형까지 흐트러뜨리지는 않는 것. 어쩌면 이런 다짐은요,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기 전에 우리 어른들에게 먼저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화면을 잠시 내려놓으면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때 놓치고 있던 내 일상도 아마 다시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중한 시간들 많이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솔솔의

일요일에는 하나의 음반에 수록된 곡을 집중적으로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으로 꾸며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유은선 국악 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만나볼게요. 어제는 새로운 생명을 맞이하는 마음을 담은 축복과 설렘, 신비, 생명, 사랑을 들어봤는데요. 이 음반은 소금과 해금, 가야금, 아쟁 같은 우리 전통악기에 첼로와 바이올린, 오보에 키보드가 더해져 서로 다른 음색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었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잠과 꿈 사이를 천천히 흐르는 선율부터 별과 미래를 바라보는 음악, 그리고 어제 들었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의 연주곡 버전까지 차례로 만나볼 텐데요. 오늘 첫 곡은 잠결인 듯 꿈결인 듯입니다. 곡 제목부터 참 포근하죠. 완전히 잠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히 깨어있는 것도 아닌 잠과 꿈 사이, 그 아늑한 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분위기는 태교음악이라는 음반의 성격과도 잘 어울리는데요. 특히 이 곡은 국악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음반 안에서 바이올린과 키보드 두 악기만으로 담백하게 완성한 소편성곡이에요. 우리는 태교음악이라고 하면 풍성하고 아름다운 선율을 먼저 떠올리지만 꼭 화려할 필요는 없겠죠. 어쩌면 아이를 품에 안고 자장자장 조용히 노래를 해주던 어머니와 할머니의 자장가처럼 단순하고 편안한 선율이 잠드는 이의 마음에는 가장 가까운 음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자장가의 힘은 어떤 장르인가 보다 반복되는 리듬과 익숙한 목소리, 그리고 아이를 재우는 사람의 편안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겠죠. 꿈결처럼 부드럽게 흐르는 바이올린과 키보드의 선율, 잠결인 듯 꿈결인 듯 이 곡을 통해서 느껴보시죠. 유은선의 키보드 연주입니다.

유은선 작곡가의 잠결인 듯 꿈결인 듯 들어보셨는데요. 이 곡은 바이올린 김숙희, 키보드는 유은선이 연주했고요. 전체 음반에는 여성 국악 실내악단 다스림이 연주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두 번째 곡은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동경 두 곡인데요. 먼저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은 바이올린과 키보드의 소편성으로 새로운 생명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부모의 환한 기대를 담고 있어요. 해설집에 적힌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한 새 생명의 세상이라는 말처럼 아이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게 하는 음악이고요. 이어서 동경은 소금과 해금, 가야금에 첼로와 키보드가 더해집니다. 동경이라는 말에는 뭔가를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이 담겨 있죠. 아직 직접 눈을 맞추지는 못했지만 곧 만나게 될 아이를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아이와 함께 걸어갈 미래를 향한 부모의 마음을 떠올려 볼 수 있는 곡입니다. 바이올린과 키보드의 맑은 울림으로 듣는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국악기와 첼로가 어우러지는 동경까지 두 곡 이어서 감상해 보겠습니다. 유은선 외 여러분의 연주예요.

바이올린의 고운 선율로 만난 별처럼 아름다운 세상 먼저 들으신 곡이었는데요. 유은선의 키보드, 김숙희의 바이올린 연주였고요. 그리고 국악기와 첼로의 깊은 울림이 인상적인 곡이었죠. 동경까지 전해드렸어요. 유은선의 키보드, 권용미의 소금, 김에라의 해금, 문양숙의 가야금, 김미경의 첼로 연주였습니다. 하나의 음반을 천천히 깊이 들여다보는 한 장의 음반. 이번에 들으실 곡은 고요입니다. 작곡 유은선, 첼로 김미경, 장구 김혜진, 키보드는 유은선이 연주했는데요. 제목은 고요인데 첼로와 함께 우리 전통 타악기인 장구가 등장한다는 점이 흥미롭죠. 첼로는 길고 깊은 울림으로 공간을 채우고요. 장구는 절제된 리듬과 여백으로 그 안에 조용한 움직임을 더합니다. 그래서 이 곡의 고요는 아무 소리도 없는 정적이라기보다는 무언가를 기다리는 시간에 가까워 보이죠. 새 생명을 기다리는 마음처럼 조용하지만 그 안에 작은 설렘과 온기를 품고 있는 고요 말이죠. 음반 해설에서도 이 곡을 행복한 만남을 위한 준비의 시간, 고요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첼로의 깊은 호흡과 장구의 단정한 리듬이 만들어내는 아늑한 고요. 유은선 작곡의 음악 만나보시죠.

이경의 첼로, 김혜진의 장구 연주로 고요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실 곡은 만남입니다. 소금과 해금, 가야금이라는 전통 국악기의 키보드가 더해진 곡인데요. 만남이라는 말은 이 음반이 품고 있는 엄마와 아기의 이야기를 가장 다정하게 담아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직 세상 밖에서 직접 마주하지는 않았지만 음악과 숨결로 먼저 이어지는 마음, 그리고 언젠가 눈을 맞추며 처음 서로를 바라보게 될 그 순간까지. 만남이라는 제목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나 따뜻한지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반 해설에는 황홀한 만남, 축복 속의 해후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요. 오랫동안 기다린 끝에 마주하게 될 반가운 순간을 떠올리면서 소금의 맑은 음색과 해금의 부드러운 선율, 가야금의 섬세한 울림을 따라가 보시죠. 유은선 작곡의 만남 전해드립니다.

유은선의 키보드, 권용미의 소금, 김에라의 해금, 문양숙의 가야금 연주로 만남 듣고 오셨어요. 이제 이번 음반에서 조금 특별한 곡을 만나보겠습니다.

어제 양준모의 목소리로 들었던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를 오늘은 목소리 없이 연주곡 버전으로 들어볼 텐데요. 작곡 유은선, 소금 권용미, 대금 강정아, 해금 조주희, 가야금 김민영, 키보드 송한지, 타악 김한나가 연주했습니다. 노래가 담긴 버전에서는 오보에와 첼로가 반주를 맡았다면 이번 연주에서는 소금과 대금, 해금, 가야금, 타악기 등 우리 국악기의 울림을 중심으로 만나게 될 거예요. 유은선 작곡가는 아이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고 싶다는 부모의 마음을 이 곡에 담았습니다. 옛 비나리가 앞날의 평안과 복을 빌어주는 노래였다면 이 곡 역시 새로운 생명을 향해 조용히 축복을 건네는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사는 잠시 내려놓고요. 악기들이 전하는 맑은 울림 속에서 아이를 향한 기도와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연주곡으로 함께 하시죠.

가사는 없지만 악기들의 울림만으로도 아기를 향한 기도와 사랑이 전해지는 것 같죠?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비나리, 연주곡 버전으로 감상하셨어요. 오늘 음반에서 마지막으로 만나실 곡은 아침 정경입니다. 작곡 유은선, 오보의 장훈순, 키보드는 송한지가 연주했어요. 정경이라는 말은 눈앞에 펼쳐지는 풍경이나 장면을 뜻하죠. 그래서 아침 정경이라는 제목을 듣고 있으면 어둠이 걷히고 새날이 시작되는 맑고 투명한 아침 풍경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요. 오보에는 선명하면서도 부드러운 음색을 가진 악기인데요. 키보드와 어우러진 간결한 편성은 마치 고요한 아침, 창밖의 한 장면을 가만히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음반 해설에는 맑은 아침, 그 아름다운 전경 위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고 적혀 있어요. 새 생명과 함께 맞이하게 될 새로운 하루를 떠올리면서 맑은 아침의 풍경을 담은 음악, 유은선 작곡의 아침 전경 만나보시죠.

장훈순의 오보에와 송한지의 키보드 연주로 아주 청아한 음색이었죠. 아침 정경 듣고 오셨어요. 하나의 음반을 천천히 깊이 있게 감상해보는 한 장의 음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그래서 유운선 국악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함께 해봤습니다. 소금과 대금, 해금, 가야금 같은 국악기에 바이올린과 첼로, 오보에가 어우러졌던 이번 음반처럼 태교음악의 의미도 꼭 특별하고 거창한 데 있는 건 아닐 거예요. 음악을 들으면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고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시간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 어쩌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태교가 아닐까요? 아이에게 가장 가까운 음악은 화려한 소리보다 익숙한 목소리와 따뜻한 마음,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의 편안한 숨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음악이 엄마와 아기에게는 물론이고요. 이 시간을 함께 하신 여러분의 일상에도 작은 쉼과 따뜻한 위로가 됐기를 바라봅니다. 하나의 음반을 깊이 있게 만나보는 한 장의 음반.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유운선 국악창작곡집 5집 태교음악 엄마랑 아가랑 함께 해봤습니다.

국군의 날을 시작으로 해서 개천절과 한글날, 체육의 날과 문화의 날, 재향 군인의 날과 경찰의 날, 그리고 금융의 날까지. 10월에는요, 유난히 기념일이 많아요. 한로와 상강 같은 절기도 들어있어서 달력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무슨 날이 아닌 날을 찾는 게 더 어려울 정도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생일이나 결혼 기념일처럼 개인적으로 특별한 날도 있었을 겁니다. 남들에게는 그저 평범하게 지나가는 하루라도 나에게 의미가 있는 날이라면 그 하루는 조금 다르게 기억되겠죠. 그런데 꼭 달력에 적힌 날이어야만 특별한 날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번 달에 특별히 기념할 일이 없었다면 오늘을 나를 위한 작은 기념일로 정해보는 거 어떨까요? 지난 한 주도 잘 살아낸 나에게 참 수고 많았다라고 말해주는 날. 좋아하는 음악 한 곡을 듣거나 맛있는 것 하나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거예요. 한 주를 무사히 건너온 여러분께도 박수를 보냅니다. 음악이 흐르는 마루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혜리의 주말의 라디오의 황혜리입니다. 이제 슬슬 찬바람이 코끝을 건드리는 계절입니다. 사계절 언제나 음악 듣기 좋지만 어떤 멜로디가 가슴에 훅 들어오는 계절이 가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바리톤 김동규 선생이 불러서 유명해졌죠. 클래식계 잊혀진 계절 같은 곡으로 10월이 되면 들어야 하는 제철 음악입니다. 특히 여성들이 이 곡을 가장 좋아하는데 근사한 목소리 덕도 있지만 가사의 영향도 크죠. 10월의 멋진 어느 날에 살아가는 이유도 꿈을 꾸는 이유도 모두 너라는데 안 좋아할 여성들이 있을까요? 사실 이 곡은 노르웨이 그룹 시크릿 가든의 곡이고 원래 제목은 세레나데 투 스프링, 즉 봄을 향한 찬가라는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가을에 듣는 곡이라 참 재밌죠. 어쨌든 오늘도 10월의 멋진 어느 날입니다. 사이에 10월 풍요의 들녘 듣고 황혜리의 주말의 라디오 시작합니다.

사이의 10월 풍요의 들녘 듣고 왔습니다. 10월 11일 일요일 황일희의 주말엔 라디오 오늘 내용 간략히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1부에서는요.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입니다. 엔스테이지 시간에는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립 국악 관현악단 채원록 부지휘자를 만납니다. 채원록 부지휘자와 음악 듣고 얘기

기도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요. 지역명소를 소개해드리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인데요. 성분화 여행작가와 서울 북한산 둘레길로 떠나보겠습니다. 하윤주 두 번째 딸의 청산도 듣고 오겠습니다.

하윤주 두 번째 딸의 청산도 듣고 왔습니다. 잠시 후 매주 일요일 라이브와 이야기가 있는 시간 N스테이지 이어질 텐데요. 오늘은요.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실입국악 관현악단 최원록 부지휘자를 만납니다. 최원록 부지휘자와 음악 듣고 얘기도 나눠보겠습니다. 보편적 예술단의 칠체의 서곡 듣고 N스테이지로 이어집니다.

0: 음악과 이야기가 있는 엔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최원록 부지휘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정말 깁니다.
1: 네, 조금 힘드시죠?
0: 길어져서 명칭이 소개해드릴 때 굉장히 길잖아요. 본인 소개할 때도 굉장히 기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안 그래도 저희도 연주 소개할 때마다 조금 길어서
0: 그렇죠.
1: 하다 보면 어려운데 아마 차차 익숙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그쵸. 그렇다고 뭐 줄임말을 사용할 수도 없고 그렇죠?
1: 네, 그렇습니다.
0: 자, 국악방송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저는 앞에 소개해드렸던 대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립국악관현악단의 부지휘자로 재직 중인 최원록입니다.
0: 와, 진짜 국악관현악단에서 활동하신 지 12년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 단상에 섰던 순간도 기억나세요?
1: 처음 섰던 시기는 이제 대학원 때 정식으로 데뷔를 했고요.
0: 네?
1: 여기 내려와서는 2015년 4월 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러면 이제 거의 10년이 넘어가는데 12년 차이십니다. 처음 단상에 섰던 마음과 또 달라진 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그때 당시에는 네. 우선은 앞에 보이는 연주만 잘해야겠다. 네. 이런만 초심을 갖고 했는데
0: 네.
1: 점차 세월이 흐르고 12년이 지르니까
0: 네.
1: 이제는 전체적으로 단원들과의 호흡, 그다음에 연체적인 연주의 전체적인 흐름, 그리고 관객들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네. 나무를 본다.

0: 보면은 지금은 이제 전체 숲을 본다는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실까요? 혹시?
1: 와, 너무 예쁜 말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숲을 보고 있다. 와, 아니 국악 관현악 지휘자는 무대에서 이렇게 등을 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휘대 딱 올라가셨을 때 가장 먼저 보고 듣는 게 무엇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0: 우선 처음에 인사를 할 때는 관객들을 봅니다.
1: 아, 그렇죠.
0: 그렇죠. 네. 그리고 뒤를 돌아서서는 네. 오로지 단원들하고 보는데 그때만큼은 단원들과 저와의 시간. 아. 이거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서 관객들한테 보내줄까. 그런 거를 고민하게 되고 다 네. 끝나고 돌아서서 인사할 때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면 그게 딱 지휘자의 모습인가 아닌가 그렇구나. 싶습니다.
1: 저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거의 관객의 피드백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지휘자 선생님들께서는 그래도 등을 지고 계시니까 관객에 대한 피드백은 못 받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런 건?
0: 그런데 연주에 집중하다 보면 연주자들이 관객을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피드백을 액션으로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했다면 그 자체로 모션을 주고받고 저도 단원들과 연습을 하면서 네. 그 호흡을 맞췄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단원들의 그걸 보고 아 여기는 좀 더 어떻게 순간순간 대처를 네. 할 수 있죠.
1: 아 그렇군요. 그럼 튕겨져서 연주자들의 눈과 호흡으로 관객들의 피드백을 얻으실 수 있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국악관현악단에서 부지휘자는 공연에 무대에 오르기까지는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또 궁금해요.
0: 통상 악단에 보면 상임 지휘자들이 계시고 뭐 악장도 있고 하는데 상임 지휘자가 이제 부제시의 연습이나 공연 그다음에 기획 뭐 전체적인 업무를 대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쉬우실 거예요.
1: 그렇군요. 예. 수십 명의 단원들이 각자의 또 악기 소리를 이렇게 내잖아요. 아까 숲을 네. 보신다 이런 예쁜 말씀 해주셨는데 단원들이 소리를 이렇게 균형을 맞출 때 어떤 노하우가 있을까요?
0: 저희는 보통 프로 단체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이미 기본 역량은 맞춰져 있습니다.
1: 그쵸.
0: 그러니까 단원들이 서로 균형을 맞추는 건 이미 기본적으로는 돼 있고 저는 요구하는 건 뭐냐? 악기와 악기, 즉 파트 간의 그 균형을 요구할 때마다 네. 그걸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단원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이미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왔기 때문에 저는 네. 파트별로 악기군별로 나눠주면서 그 특징의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합니다.
1: 그렇군요. 국악관현악단 공연에서는 거의 뭐 전통 국악기 외에 25연 가야금이라든가 네. 계량 아쟁이라든가 그리고 또 양악기나 서양 관악기 이런 좀 특수악기들이 추가될 때가 있잖아요. 전문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소리의 균형은 이럴 때는 어떻게 또 맞출까요?
0: 과거 초창기 국악관현악대는 이런저런 소리를 실험해보고자 작곡가들이 밸런스라 그런 거를 자기들 기준에 맞춰서 네. 작곡한 곡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연주를 해보면 무대에서는 어떻게 나가지만 관객들이 듣기에는 되게 불편한 소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1: 네.
0: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르고 하면서 불안한 변수 요소들을 많이 제거하고 작곡가들이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악기 균형을 맞췄죠.
1: 네.
0: 그러면서 연주에 맞게 소리의 균형을 맞춰놨고
1: 네.
0: 그럴 때마다 어느 정도 수준은 와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휘자가 할 수 있는 거는 연습을 하면서 연주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마다 튀는 거나 아니면 좀 이건 이상하다 싶을 때 그런 걸 많이 잡아주죠.
1: 진짜 위로 튕겨질 때 아래로 떨어질 때를 네. 균형을 적당하게 맞추는 역할을 하시는군요.
0: 네 맞습니다.
1: 저는 개인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데 사실 지휘라는 게 우리나라 전통음악에는 좀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장르잖아요.
0: 네.
1: 근데 뭐랄까요. 국악관현악단은 서양 오케스트라와 달리 악기마다 음색도 참 다양하고 또 식임새나 이런 장단이나 이런 우리 음악의 특유성이 있잖아요.
0: 네.
1: 근데 국악관현악단을 지휘하는 때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인지가 또 궁금해요.
0: 우선은 국악관현악이라고 해서 기본이 전통 되는 거를 뿌리를 벗어난 건 아니거든요.
1: 네.
0: 악기 자체가 가져오면서 기존에 있던 선율을 어떻게 변형시켰던 가에 달린 거니까
1: 네.
0: 기존

0: 큰 국악이 갖고 있던 요소 요소들은 이미 연주자나 지휘자들은 공부를 하고요. 단지 이제 지휘를 할때 조금 신경 쓴다면은 아까 진행장 부진이 말씀해 주신 식임새 이런 것들 어떻게 좀더 도드라지게 표현해 주거나 아니면 장단. 그리고 아무래도 인원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이걸 어떻게 한 소리로 딱 나올 수 있게 그거를 포장해서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런 과정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1: 근데 또 가끔은 관현악단이 연주하는 곡들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독주자가 혼자 와서 같이 협연하는 곡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이렇게 뭐 판소리나 산조나 이런 연주자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호흡을 느리고 당길 때 원래 맞춰졌던 그 앙상블의 호흡과는 또 다르잖아요. 그럴 때도 또 궁금해요. 이렇게 같이 협연하는 곡들은 또 어떻게 맞추시는지.
0: 원래 국악 관현악 하면서 편성상 협주곡이라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서양 음악의 형식을
1: 그쵸.
0: 차용하면서 왔는데 아무래도 하다 보니까 가장 익숙한 음악, 즉 판소리 협연이나 산조 협연을 많이 하게
1: 맞아요.
0: 되는데, 근데 프로 단체에 있는 연주자들도 이미 산조나 판소리나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면서 본인들이 장단을 익히고 아, 이 선율은 아는 거다. 몸의 자체에 이미 연습이 돼 있기 때문에 맞출 때 필요한 건 뭐냐? 연주자가 자기 독주자가 흐름을 맞춰서 계속 장단 따라갑니다. 근데 저희도 그 가락과 흐름을 아니까 아 여기선 조금 늘어지네 여기선 좀 이렇게 달고 가야겠네 그런 건 자연스럽게 알고 있으니까 그런
1: 그렇군요.
0: 건 오히려 문제가 안 되고요.
1: 네. 문제가 되는 건 뭡니까?
0: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너무 정형화하게 딱딱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산조라나 판소리 하든 장단에 맞춰서 늘어졌다 했다 해야 되는데 그걸 너무 딱딱하게 하면 오히려 연주자 자체 즉 반주하는 관현악단 단원들도 아 이건 좀 심심하네 않을 정도로 흥이 안 나니까 예
1: 그렇군요.
0: 연주자가 흥을 내서 타면 아 저렇게 내시는구나 그럼 우리도 맞춰서 같이 흥을 내서 같이 반주를 잘해줘야겠구나
1: 네.
0: 이런 시너지 효과가 더 있다고 보죠.
1: 오, 좋은 꿀팁을 저는 또 배운 것 같아요. 제가 혹시나 협연할 기회가 있으면, 아, 우리 관현악단을 좀 끌어가야겠다, 흥을 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그러실 겁니다.
1: 네, 꼭 그러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1: 아니, 서양 오케스트라와 또 국악관현악은 정말 다르잖아요.
0: 네.
1: 어떤 점이 차이가 있을까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전 개인적으로.
0: 서양 음악은 펄스 리듬, 즉 정확한 비팅을 요구하는 음악인데 앞에 진행자 분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국악은 호흡에 따라 늘어졌다, 당겨졌다, 아니면 급박하게 질렀던가, 아니면 잔잔하게 가던가
1: 네.
0: 그런 음악이 애잔한 마음에 대한 그런 호소력도 갖고 있는데
1: 네.
0: 그런 거를 보면은 아마 국악관현악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에너지라 아닐까 그래서 아마 서양 음악하고 조금 구분을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조금 더 즉흥적일까요? 그런 요소가 조금 있을까요?
0: 아무래도 악보를 놓고 하면 이제 정형화가 많이 돼서 그걸 가지만은 진행 상황에 따라 템포나 아니면 선율에 따라 아 여기는 이렇게 갑자기 몰아쳐도
1: 네.
0: 되구나 그런 즉흥성이 조금씩은 가미될 수 있죠.
1: 국악은 사실 이면이나 서사가 또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12년 동안 수많은 공연과 연주자와 합을 맞춰 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 이 순간 정말 좋았다. 아, 정말 완벽하다 하는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분명히. 기억 남는 공연도 듣고 싶어요.
0: 근데 이게 매번 저는 공연하면서 그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이게 지휘할 때
1: 네.
0: 단원들의 연주 모습을 보면 오로지 그 음악에 집중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같이 집중해주면서 아, 이게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집중을 해주고 오롯이 되는구나. 음악을 한 마음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그러니까 원하는 음악이 나오니까 저는 되게 기분이 좋고 희열도 느끼고 그러면서
1: 그렇군요.
0: 아, 또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해냈구나 하면서 느껴지죠.
1: 그러면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게 같은 악단의 곡이라고 해도 지휘자에 따라서 또 연주의 느낌이 달라지잖아요.
0: 네.
1: 그렇다면 채원록의 지휘에는 어떤 색깔이 담겨 있을까요?
0: 저는 아무래도 우리 국악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저는 흥겨움? 예. 보통 뭐

0: 원산조나 판소리라고 애잔한 소리 아니면 한이 깊은 소리 이런 것도
1: 네.
0: 있지만은 좀 신명나면서 경쾌하면서 밝은 분위기가 느끼는 좀 이런 음악을 저는 좀 추구하고 있습니다.
1: 맞아. 저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 다 같이 우는 것보다 다 같이 웃는 게 보는 입장으로 좀 기쁘지 않을까. 좋은 답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휘자를 모셨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전에 추천곡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곡 어떤 곡 선정하셨을까요?
0: 네, 이게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밴노래입니다.
1: 어떤 음악인가요?
0: 오케스트라 아시아는 1993년도에 한국, 중국, 일본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오케스트라 아시아라는 단체입니다.
1: 네.
0: 그때 그 연주단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곡으로 한국 민요 뱃노래의 가락이 주선율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그래서 나발, 북, 징등 힘에 대한 존재를 묘사하고 돛을 울리고 바다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 곡으로
1: 네.
0: 그때 당시 오케스트라 아시아라는 단체가 미래에 힘차게 나아가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곡입니다.
1: 아, 멋진 설명해 주셨는데 그럼 바로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최원록 부지휘자님이 선곡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 최원록 부지자님이 선곡한 오케스트라 아시아를 위한 뱃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부지자님이 추천하신 곡 듣고 나니까요. 아니 도대체 부지자님은 평소 어떤 음악 들으실까 궁금해졌습니다.
1: 음악을 장르를 가리진 않는데 네. 굳이 좀 좋아한다고 하면 영화 음악을 좋아합니다.
0: 오, 좋아하는 영화 음악 한두 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1: 제가 좀 좋아하는 영화 자체가 좀 공상과학 아니면 모험 액션 이러니까 그러면은 뭐 네. 스타워즈나 네. 아니면 인디아나 존스 그러니까 그래서 존 윌리엄스의 작곡가가 네. 한 그런 음악들 아니면 영상 이제 영상을 보고 기억에 남는 것들 특히 마션 같은 애 저 가브리엘 네. 오보에 같은 그런 거 같은.
0: 저희도 영화 코너가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 가끔 중간중간에 영화 음악을 들려드리는데 소개해 주신 음악은 안 틀어본 것 같아요. 언제 한번 틀어볼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네요. 선생님께서는 국악관현악단에 계시잖아요. 근데 예. 요즘 참 많은 현대음악이 많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데 전통적인 어법을 지키는 것과도 현대적인 국악관현악으로 확장시키는 것의 이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요즘 또 시대가 시대니만큼요. 그런 시대가 변화하면서 음악이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1: 국악관현악이 1960년대에 지금 형태로 나타납니다.
0: 네.
1: 근데 초창기에 형식은 갖췄는데 그 형식을 받쳐줄 음악은 아직 좀 미비했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잘하는 음악, 즉 전통의 음악을 하던가 아니면 약간의 가미를 하게 변형을 시키죠.
0: 네.
1: 그러다가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서양 음악을 전공하면서 전통 음악의 소재를 갖고 네. 새로운 창작을 만들어내고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니까 전통이 아닌 새로운 한국적인 요소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나중에는 아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오로지

0: 현악적인 음악 어법만 사용해서 만들어보자 이런 실험적인 무대도 만들어지고 계속 계속해서 60년이 지금 시간이 지난 흐름에 따라 계속 변하는 거 있습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전통의 요소가 빠질 수는 없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뿌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뿌리를 죽일 수는 없으니까 계속 알게 모르게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 상태죠.
1: 근데 진짜 우리의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연주자들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국악의 기본 그리고 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이 국악의 뿌리를 잃지 않고 현대 음악을 같이 공존하는 것도 좋은 밸런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자, 12년차 지휘자이신데 개인적으로 난 이런 곡 참 지휘해보고 싶다 이런 곡 있을까요? 영화 음악 좋아하신다고도 하셨는데
0: 이런 곡을 지휘한다? 라고는 좀 그렇죠. 욕심나는 곡들도 있고
1: 네네,
0: 그런 것도
1: 주세요.
0: 하긴 하는데 이제 작품들마다 원하는 것들이 많고 작곡가들이 한 것도 많죠. 근데 저는 관객들하고 같이 호흡해서 할 수 있는 거 그런 곡들을 욕심을 많이 냈거든요.
1: 아까 흥이 넘치는 네. 연주를 되게 추구하신다고 하셨는데 관객들이랑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사실은 판소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피드백이 훨씬 좀 가깝게 오잖아요. 뭐 추임새라든가.
0: 네.
1: 근데 관현악은 좀 그런 거에 비해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약간 장벽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예를 잠깐 들자면 지난 5월 달에
1: 네.
0: 제가 이제 지휘를 했던 곡 중에 하나가 가기계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국악 관현악 단원들이 자체 협연자가 돼서 합주를 했다가 아니면 이거 독주 연주자가 됐다 이런 형태를 음악 내에서 보여주거든요.
1: 네.
0: 근데 이때 작곡가가 요구하신 게 있어요. 스코어보에다가
1: 네.
0: 관객들에게 이 부분에서 이렇게 추임새를 요구를 해라 지휘자가. 그래서 그거대로 해봤는데
1: 네.
0: 당시 반응들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객들이 이렇게 하면서 제가 박수도 유도하고
1: 네.
0: 추임새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따라해 주셨어요.
1: 네.
0: 나중엔 제가 요청을 안 해도 관객들이 딱 음악에 맞춰서 해주시고
1: 네.
0: 그러다가 귀신같이 엔딩이 될 때는 숨죽여 있다가 끝나고 나니까 우레와 같은 박수까지.
1: 예. 참 무대는 알다가도 모르겠는 게 그 의외성이라는 게 굉장히 정말 특이하게 발현되는 게 무대인 것 같아요.
0: 맞죠.
1: 그러니까 지휘자 선생님은 사실 등을 지고 이렇게 네. 무게감 이렇게 지휘를 하시는 것처럼 저희는 이미지가 각인돼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뒤돌아서서 막 뭔가를 행동을
0: 네.
1: 하시고
0: 네.
1: 뭔가 우리한테 바라고
0: 네.
1: 그러는 어떤 뉘앙스를 주시면 너무 반가워서 막 따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관객들이 굉장히 많은 호응을 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부지휘자님께서 관객들과 같이 호응하고 싶다라는 무대를 꿈꾸신다니까 저도 조금 거기에 한번 참여해보고 싶다는
0: 감사합니다.
1: 언젠가 한번
0: 예, 언젠간 같이
1: 11년이란 긴 시간 동안 슬럼프가 오거나 지치는 순간은 없으셨어요?
0: 슬럼프라기보다는 지치는 순간이 있죠. 그러니까 연주나 음악에 대한 그거보다도 연주 외적인 일들에 이제 겹쳐서 그러니까 생활이 리듬이 흔들려다 보니까
1: 네.
0: 음악이 흔들릴 것 같고 그래서 좀 불안한 경우도 있었고요.
1: 진짜 제가 중심을 못 잡으면 악기가 흔들리니까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정말 일상적인 생활 패턴에도 영향을 받는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고 단원들도 있고 근데 이 단원들이 수십 명이 다 개개인의 그 생활 패턴이 있는데
1: 그쵸.
0: 그거를 잠깐 내려놓고 연주 시간에는 연습 시간에는 오로지 그거에 대해서만 맞추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내 몸이 아프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그 밸런스가 깨지면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들도 많고
1: 맞습니다.
0: 근데 단원들이나 저나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되고 프로니까 그거에 대해서 적절히 이제 소화를 시키고 대비를 할 줄 아는 거죠.
1: 맞아요. 진짜 그 대비라는 게 참 중요한 기본적 태도인 것 같아요. 오랜 시간 특히 연주를 하려고 하면.
0: 네.
1: 자, 이제 두 번째 추천곡 들어볼 텐데 어떤 곡 선정하셨을까요?
0: 네, 이곳도 조금 흥겨운 곡입니다.
1: 네.

0: 피구야라고요.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지하철 환승 음악이라고 하면 더잘 아실
1: 오,
0: 겁니다.
1: 딴딴따다딴딴따 뭐 이거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따다단따 이거.
0: 예,
1: 와,
0: 맞아요.
1: 이 곡이 제목이 얼씨구야였군요.
0: 예, 이 곡이 원래는 조금 사연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국립국악원에서 프로젝트를 하나 합니다.
1: 네.
0: 바로 생활 속의 우리 음악이라고 하는데요. 그때 이 얼씨구야 방금 진행자분이 말씀해주신 그
1: 네.
0: 멜로디 원래는 이게 벨소리나 그런 걸로 만들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2009년도에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우리 환승 음악을 변형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악원에다 요청을 합니다.
1: 네.
0: 추천 좀 해달라고요. 그래서 국악원에서 몇 곡을 보내고 사전 이제 조사를 해서 낙점된 게 이제 얼씨구야거든요. 그 처음에는 사람들이 의례의 지하철에서 흘러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지만 1년, 2년, 3년 지나니까 이게 무슨 음악이지? 이제 검색하고 이게 뭐지? 뭐 하다가 그리고 외국인들도 얘기하면 딱 하는 게 서브웨이 할 정도로 예 그렇게 돼서 발전된 음악이었죠.
1: 저도 궁금합니다. 그럼 바로 들어볼게요. 자, 그럼 최원록 부지휘자님이 선곡한 얼씨구야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0: 서울시립국악관현악단이 연주한 얼씨구야 듣고 왔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원곡을 들어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
0: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시립국악관현악단 올해 공연 있을까요?
1: 네. 지금 이제 10월 23일 날
0: 네.
1: 그 전남 광주 예술의 전당 소극장에서
0: 네.
1: 오후 7시 30분에 제151회 정기연주회
0: 네.
1: 전통의 시간을 잇는 선율, 이것을 이제 제가 지휘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청소년협연의 밤, 12월에는 이제 송년음악회 맞이 선물이라는 주제로 대극장에서 이렇게 총세 곳에 연주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0: 많은 분들 관심 꼭 가져보시고요. 공연장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N스테이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나요?
1: 우선은 진행자분이 너무 편안하게 진행을 잘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좋은 질문으로 솔직히 저는 그 대답하고 가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라가지고
0: 그쵸.
1: 정말 좋았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그래서 청취자분들한테 짧게나마 우리 국악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었고 좋았고요. 앞으로도 좀더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0: 네.
1: 바람입니다.
0: 저도 진짜 지휘자님이랑 이런 짧지만 대화를 진솔하게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좀 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살짝 또 꿀팁도 주셨는데, 정말 관현악단이랑 공연할 때는 다 같이 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관객들과 함께 흥이 넘치는 무대를 아까 꿈꾸신다고 하셨는데, 언젠가 지휘자님의 공연을 보면서 저도 흥이 넘치는 무대를 꼭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좋은 이야기, 멋진 선곡 고맙습니다. 오늘 N스테이지 시간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립 국악관현악단 최원록 부지휘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선생님 보내드리면서요. 1부 끝곡으로 이용구의 여러분의 연주로 헌천수 듣겠습니다.

황일의 주말의 라디오 2부 김보미의 궁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에 북한산 둘레길을 여행 작가와 함께 걸어볼 텐데요. 서울에 멋진 산 많죠? 여러분은 어떤 산 제일 좋아하세요? 북한산을 제외하고 도봉산 있죠? 도봉산은 뾰족뾰족하게 솟은 산봉우리가 아름다운 산이고요. 또 2030 세대의 소문난 등산 명소 아차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아차산 생태공원을 따라 오르면 아차산 휴게소가 나타나는데 이곳을 지나 안반지대를 타고 올라가면 한강 일대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아차산은 노을 시간에 맞춰서 오후에 등산하고 전망테크에서 야경을 보는 게 추천 코스인데요. 다녀오신 분들 있으면 어떠셨는지 문자 보내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는 전국의 매력적인 명소를 여행작가와 함께 둘러보는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슬기의 해피니스 듣고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서울 북한산 둘레길로 떠나봅니다.

0: 주말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시간,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서 만든 로컬 100에 선정된 지역들을 둘러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멋진 여행지로 안내해 주실 분이죠. 성분화 여행 작가입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10월 단풍의 계절이 왔습니다. 정말 창가만 봐도 이제 울긋불긋해지려고 하는데 요즘 풍경 보면 너무 막 기분이 좋지 않아요?
1: 저요? 네. 배고파요.
0: 아, 가을에 맛있는 게 많이 네. 나와서요?
1: 아유, 저 빨간 거 보면 어우, 새우 먹으러 갈 때
0: 역시 꽃게 맛으로 만났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왜 못할까요?
1: 저는 사실 그래서 단풍놀이 겸 이제 꽃게도 먹을 겸 해남에 다녀왔거든요.
0: 해남이요? 네네. 땅끝 마을에?
1: 네. 해남에 가시면 달마산에 그 미양사라고 달마산에 네. 있는 예쁜 사찰이 있는데요. 네. 거기 예전에 주지 스님이셨던 금강 스님이 만드신 달마고도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이라고 하기엔 둘레길에 가까운데 거기 한번 미리 좀 단풍놀이 할 겸 달마고도 한번 한 코스 정도 걷고 왔는데 네. 보니까 해남은 그 단풍잎 끝에가 살짝 물들었더라고요. 아주 살짝. 그래서 네. 지금 올해 보니까 설악산이 9월 28일 날 단풍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물이 이제 아래로 내려올 텐데 전남 해남 쪽은 아마 10월 말이나 11월 초 정도 가면 예쁜 단풍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벚꽃은 제주도부터 시작되면 또 단풍은 강원도 설악산부터 시작되잖아요. 단풍놀이는 벚꽃로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겠네요.
1: 역시 척하면 착이네요. 네, 벚꽃로드 반대 방향이 단풍로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올해는 약간 기후 변화가 좀 있어서 단풍이 예년에 비해서 5일 정도 늦어졌다고 해요. 네. 그래서 설악산이 이제 9월 말이었으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에는 아마 10월 중순쯤 단풍 예쁜 단풍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충남 이래로 아래로는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 이제 단풍놀이 일정 잡으시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벚꽃로도 반대로 날짜 잡고 네. 아 놓쳤어라고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그 다음 산을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잡고 단풍로도 이제 한번 여행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0: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가볼 곳이 산입니다.
1: 산입니다.
0: 산 워낙에 좋아하시잖아요.
1: 네, 저 산 좋아합니다. 네.
0: 오늘 거의 좋아하는 특집 방송인 것 같은데 서울 북한산 둘레길 돌아볼 네. 예정입니다. 북한산 단풍 들었나요?
1: 북한산 단풍 아직은 제철은 아닙니다. 네. 이제 들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0: 10월 20일께 정도부터 해서 한 11월 사이 정도가 북한산은 올해 올 단풍 리즈 시즌이라고 시즌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북한산은 단풍 시즌이 아니더라도 1년 365일 정말 많은 분들이 찾는 인기산입니다. 저도 서울 가면 남산은 정말 자주 가는데 북한산은 계절별로 한 번씩은 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가보니까 정말 외국인 등산객들이 너무 많아요.
1: 그래요?
0: 진짜 딱 가시면 영어만 들리는 게 아니라 프랑스어, 뭐 이탈리아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뭐 몽땅 들려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가 뭐 어디지? 알프스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통계로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하루에 한 8천 명 정도 서울에 있는 산으로 가신대요. 등산하러. 근데 그 8천 명 중에 절반이 4천 명 정도가 네. 북한산에 가신대요. 그래서 북한산이 너무 인기가 많아져서
1: 그렇군요.
0: 아 진짜 좀 약간 좀 뭐랄까 어깨가 좀 올라가는 느낌? 네. 뭐 외국분들이랑 같이 등산하는 거 좀 색다르긴 하더라고요.
1: 아니 사실 우리나라가 산 좋고 물 좋은 나라잖아요.
0: 맞아요. 산 좋고 물 좋습니다.
1: 사실 뭐 명동이나 광화문, 경복궁은 많이 가시는데 이게 등산하거나 해외 분들이 막 물 좋은 데 가거나 이러기는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요즘에 와 정말 이 한국이 대한민국이 외국 분들로 들썩들썩이는 게 느껴지는 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어딜 가도 외국어가 막 들려요.
0: 진짜 북한산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1: 그러니까요.
0: 근데 이제 북한산이 왜 어떻게 왔냐라고 제가 미국에 계신 외국에서 오신 분한테 물어봤더니 캐대원 보고 이제 뭐 인왕산도 보고 이렇게 산이 한국산 이렇게 예뻐? 네. 하면서 찾아보니까 되게 북한산에 대한 정보가 많대요. 그래서 SNS 보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되는데 이게 딱 가시면 입구에 이제 그것 국립공원이다 보니까 발빠르게 준비를 하시는 게 등산화랑 스틱을 무료로 이렇게 갔다 오시라고 빌려주시더라고요.
1: 네.
0: 그 대여하는 곳도 있어서 외국인 분들이 오셔서 등산화도 엄청 신기해요. 그래서 코리아 등산화라고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1: 그래서 그래요?
0: 네. 그래서 등산화 신고 스틱 들고 이렇게 가시는데 뭐 아주 가볍게 오셨다가 뭐 정말 레깅스에 등산화 갈아 신고 가서 정상에 태극기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인증샷 찍고 내려와서 파전에 막걸리 먹는 게 북한산 그쵸. 코스로 제일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1: 저도 진짜 한 20년 전에 한번 가보고 안 가봤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요즘 북한산도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풍경이나 이런 게.
0: 산은 똑같습니다. 가는 사람들이 다양해져서
1: 아니 근데
0: 그렇지.
1: 외국분들이 북한산 이런 북한에 있는 산 아닌가 이렇게
0: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1: 오해하실 것 같은데
0: 맞아요.
1: 우리나라에
0: 맞아요.
1: 있는 북한산이잖아요.
0: 그 생각은 뭐.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북한산이 엄청 유명해요. 사실 우리나라 국립공원 15번째로 된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1983년에 이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이고 기네스북에 이게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탐방객이 오는 산으로 올릴 정도로 정말
1: 그래요.
0: 많은 분들이 가시는 산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이제 수십 년간 국립공원으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다 보니까 일단 등산로나 그런 것들도 잘 되어 있고 그 자연 보호하는 등산객들의 매너도 네. 다들 그렇게 알고 오시니까 야생 동물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딱따구리, 청설모 이런 네. 녀석들이 정말 등산로 입구에서 한 네다섯 번은 볼 수 있습니다. 정상까지 가는 길에. 그리고 또 단연 가장 큰 매력은 접근성인데요.
1: 그렇죠.
0: 지하철 3호선만 타면
1: 바로 앞에 있어요.
0: 네, 구파발역에 내려서 가셔도 되고 최근엔 우이 신설선도 생겨가지고 그것도 바로 내리면 북한산 우이역? 에서 내리시면 바로 등산로 입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층 건물로 빽빽한 서울 1,000만이 넘는 도시에서 지하철만 타면 30분 안에 울창한 숲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매력이
1: 맞아요.
0: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찾아가는 곳이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러니까 인왕산도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서울에 좋은 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은 것 같아요.
0: 정말 많습니다.
1: 간 김에 여러 산 둘러보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0: 능선과 능선을 움직이다가는 신고 전화를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1: 좋은 데는 또 다 같이 둘러보면 좋으니까요.
0: 네.
1: 북한산 정상까지 등반하는 코스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둘레길 코스도 또 따로 마련돼 있어요?
0: 네, 사실 북한산이 꽤 해발 836m니까 높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암반으로 이루어진 산이다 보니까 정산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한 중상 정도 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까지 가는 분들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북한산을 좀 제대로 보시라 해가지고

0: 둘레길을 이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21개의 코스로 총 길이만 해도 한 71.5km 정도 되는 둘레길입니다. 그래서 뭐 물길, 흙길, 숲길, 마을길이라는 테마에 맞춰서 그 길로 가시면 이제 그런 비경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뭐 체력 안배에 맞춰서 나는 좀 산을 잘 못하 하시는 분들은 좀 완만한 코스로 한 1.5km 정도 되는 코스로 가시면 좋고요. 나 좀 산에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좀 길게 한 서너 코스 정도 잡고 걸어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근데 뭐 이게 도장 깨기처럼 21개 코스를 이렇게 한 코스 하실 때마다 도장 스탬프를 찍어주세요. 그래서 네. 수첩을 만들어주시거든요. 그래서 21개 도장 다 찍는 그런 뿌듯함도 있으니까 뭐 매주 가셔서 한 코스씩 돌아보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서울 둘레길도 있거든요. 서울이 이제 요즘 둘레길이 되게 많아가지고 이 서울 둘레길도 있는데 그 둘레길 안에 북한산 둘레길 구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구간은 약간 뭐랄까 구름 정원길이라고 해가지고 데크길로 만들어져 있는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코스는 외국인 분들도 되게 많이 찾고 저도 주변에 소개했을 때 산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소개해주면 되게 만족도가 높은 산책 코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름 정원길도 좋고 은평마을 돌아볼 수 있는 은평마을 코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길 정도는 누구나 쉽게 초보자도 가실 수 있으니까 올가을에 한번 걸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요. 정말 둘레길 트레킹 정상 등반 두 가지 매력이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구체적으로 다른지도 궁금해요.
0: 일단은 이제 둘레길은 산의 가장자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평탄하게 걷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네. 나 좀 힘들어 그러면 중간에 빠져나와서 베이커리 카페 가서 커피 드셔도 되고 아 너 좀 힘들어 하시면 마을로 이제 내려오셔서 잠깐 쉬셔도 되고 네. 이제 그러게 둘레길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반면에 이제 백운대 정상까지 가는 거는 스포츠 정신이 살아있어요.
1: 올라가는 것이 많군요.
0: 도전입니다. 이게 하강암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정상부 쪽으로 가면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좀 차원이 좀 다릅니다. 카타르시스를 좀 폭발시키고 싶어 하시는 네. 분들은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등반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사실 정상에 올라가시면 360도 파노라마로 서울 도심을 다 볼 수 있거든요. 확 트여 있어서. 그래서 되게 뭐랄까 거기 올라가시면 진경산수와 한편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 진짜요?
0: 봄, 여름에는 나무가 우거지고 초록빛이 많다 보니까 잘 안 보이다가 이맘때 가시면 이제 그 녀석들이 조금 이제 사그라들고 단풍으로 물들다 보면 하강암이 완연히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하얀색 하강암 지대와 이게 울긋불긋 단풍과 파란 쪽빛 하늘이 쏟아져 내릴 것 같은 네. 정상의 풍경이 정말 멋지거든요. 그래서 네. 정상 등반도 자신 있는 분들은 등산화 꼭 신으시고 아마 꽃까지 올라가 보시면 또 다른 매력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1: 아니 진짜 올라갈 땐 참 어려운데 내려갈 땐 또 그렇게 빠르게 내려가는 것 같아요.
0: 그래서 내려오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무릎도 다치실 수 있고 이제 내려올 때 이렇게 체력 안배를 안 하시면 다리 힘 풀리면 큰 사고로 일어나실 수 있으니까
1: 그러니까요.
0: 등반하실 땐 조심하셔야죠.
1: 또 다른 말이지만 그런 말 있잖아요. 올라갈 때 못 본 꽃이 내려올 땐 보인다.
0: 그렇죠. 그 정도로 천천히 내려오셔야 돼요. 그쵸. 올라가는 속도의 한 절반 정도 생각하시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이번 가을 북한산 정상 산행에 도전해보려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난이도가 참 궁금합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0: 중상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고요. 등산 한 번도 안 해보셨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저는 이제 정상까지 가는 거는 이제 좀 추천드리진 않아요. 너무 좀 힘들긴 해요. 사실은 네. 정상 쪽으로 가시면 정말 철 난간에 밧줄도 있거든요.
1: 네.
0: 그걸 잡고 올라가셔야 정상까지 가실 수 있어요.
1: 네.
0: 물론 가시면 좋긴 한데 이제 그거는 정말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쯤 가시면 사실 옷 겉옷도 꼭 챙겨서 가셔야 되고 지금 일교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겉옷은 꼭 준비하시고 또 체력식 같이 초콜릿 같은 거 꼭
1: 네.
0: 방울토마토 같은 거 챙겨서 가시면 좋고요. 오후 4시 이전에는 하산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5시 지나잖아요.
1: 네.
0: 그럼 아래쪽하고 또 다른 게 5시 지나면 캄캄해지기 시작해요.
1: 그래요.
0: 네. 그래서 4시 전에는 꼭 내려오시라고 거기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직원분들도 꼭 안내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1: 근데 산타로 가시는 분들 되게 아침 일찍 가시고
0: 그렇죠.
1: 한 점심쯤 다 내려오
0: 그렇죠. 그게 맞습니다. 네. 가을 산행은 아침 일찍 가셨다가 점심 이후에 이제 내려오시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1: 그래서 항상 그 낮술이 위험한 게 등산에 꼭 점심에 내려오시니까
0: 지금은 사실은 이제 하면 안 되시거든요.
1: 그렇죠.
0: 국립공원이시니까.
1: 근데 그러니까요.
0: 저 어릴 때만 해도 약간 폐기에 정말 진짜 가방 가득 그땐 이런 말 이제 지금 안 됩니다.

0: 입니다.
1: 네, 지금 안
0: 예전에
1: 됩니다.
0: 생수 대신에 막걸리 두 병 탁 옆에다 꽂고 그쵸. 올라가셔서 한 잔 드시고 잠깐 이제 너럭바위에 좀 자다가 내려오시면 딱 좋거든요.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그거는 이제 봄이나 여름에 네.
1: 그런 맛 즐기시면 안 됩니다.
0: 안 됩니다.
1: 여러분,
0: 네, 지금 절대 안 됩니다.
1: 네, 북한산 접근성도 좋지만 참 멋진 산이잖아요. 여름에 또 바다와 계곡으로 가을에 산으로 가야죠. 이쯤에서 음악 한 곡 듣고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결 밴드의 뒷산 타령 듣고 올게요.

0: 예결 밴드의 뒷산 타령 듣고 왔습니다. 오늘 어디까지 가봤니 시간, 오늘은 서울 북한산 둘레길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북한산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명소들이 있을까요?
1: 여기 첫 번째는 북한 산성인데요. 이게 숙종 때 이제 수도인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쌓은 산성인데, 이게 험준한 산세를 따라 되게 구불구불 이렇게 만들어놨 떴다 보니까 성곽길 너무 운치가 넘쳐요. 예, 성곽길 자체가 되게 산책로가 예쁘고요. 가을 단풍이 이 구간이 제일 예쁩니다. 그래서 지금 가을에 단풍물 들 때쯤 되면 정말 이 산책로는 절경을 뽐내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암벽 등반의 메카이기도 하거든요. 북한산이 네. 인수봉에서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직접 오르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이 이 아래에 많아요. 그래서 클라이머들이 막 올라가는 거 와, 올해 아시안게임도 있었는데 네. 되게 재밌게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네. 재밌습니다. 보는 재미가 있어서 인수봉에서

0: 뚜봉 가셔서 클라이머들이 바위를 타는 모습 꼭 한번 보시면 좋고요. 마지막은 사실 이제 정상이 좀 어렵긴 한데 뭐 조금 트레이닝 하신 둘레길 도신 다음에 정상에 꼭 한번 가보시면 태극기가 꽂혀져 있습니다. 네. 북한산 특이하게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인증사진 스팟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탁 트인 암바구니에서 사실 이렇게 태극기를 배경으로 사진 찍어놓으면 내가 왠지 히말라야 뭐 K2를 등반한 듯한 느낌이 있잖아.
1: 스스로가 너무 자랑스러워.
0: 너무 자랑스러워.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와요. 그래서 꼭 한번 그 정상에서 태극기 배경으로 사진도 꼭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1: 그렇군요. 북한산 정상 전망이 또 그렇게 멋지다고.
0: 너무 멋져요. 진짜 저 밧줄 잡고 올라가느라 손이 다 까졌었거든요. 네.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장갑도 안 챙겨갔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올라갔는데 딱 올라가는 순간 와, 안 왔으면 어쩔 뻔 할 정도로 너무 예쁩니다.
1: 그리고 진짜요?
0: 네, 날씨가 구조도 예쁘고 지금같이 촉빛 하늘이어도 예쁜데 네. 사실 정말 힘들게 가거든요. 거의 한 두세 시간 힘겹게 정상 가는데 딱 가서 와, 나 정말 대단한 걸 했어 하고 딱 옆에 보면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정상에. 그러면 거기 너럭바위 쪽이 양지예요. 그러면 네. 식빵 굽는다고 하죠. 고양이들 팔다리 다 이렇게 네네. 몸 안에 숨기고 노란 식빵처럼 이렇게 굽는 게 이제 자는 모습으로 식빵 굽는다는데 식빵된 고양이들 겁나 많습니다.
1: 정말요? 네,
0: 그래서 야, 약간 뭐야 이 녀석들은 어떻게 올라온 거야
1: 그러니까.
0: 싶기도 하고 근데 그 녀석들이 안 보이다가 도시락 먹으려고 뚜껑을 열거나 김밥 같은 까면 냄새 맡고 오나 봐요. 그래서 엄청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먹이는 주시면 안 되는데 그 고양이 보는 재미도 되게 있습니다. 사실 제가 무등산 되게 좋아해서 연초에 항상 새해 일출 보러 가는데
1: 무등산 러버잖아요.
0: 네, 네. 네. 거기 가시면 진짜 한 10년 전만 해도 슬리퍼 신고 아주머니들이 보온병 들고 거기 계세요. 그러면 저는 정말 힘들게 이렇게 딱 가서 딱 옆에 보면 컵라면 하나 먹어? 슬리퍼 신고 오셔. 그런 느낌처럼 고양이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런 재미도 좀 있습니다.
1: 재밌는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저는 사실 등산 그렇게 즐겨하지 못하는데 체력이 너무 없어서 근데 왠지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새가 아니잖아요. 항상 그쵸. 새처럼 자유롭게 높은 곳에서 관망하지 못하니까 뭔가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가는 그런 느낌?
0: 너무 시적이다.
1: 자유로워질 것 같아요. 왠지 그 정상에서 서 있을 때 새가 된 것처럼 되게 자유로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작가님 표정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0: 이게 수영하는 거랑 비슷해요. 이렇게 정상에 가시면 바람이 좀 밀도가 좀 있어서 구름이 나를 통과해가는 느낌처럼 바닷물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정상의 바람은 또 밑의 바람과는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하늘과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이 좀 묘한 그런 해방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산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도 가면 되게 소리도 너무 좋고요.
1: 맞아요.
0: 냄새도 좋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다 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네.
1: 북한산 워낙 많은 분들도 다녀가니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만큼 산세도 깊은데 준비물 잘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0: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등산화하고 스틱은 꼭 가져가시는 게 좋은데 밑에서 이제 대여도 해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나에게 맞는 등산화와 스틱은 필요해요. 정상까지 가시려면 하시고 옷이랑 이제 행동식 좀 넉넉하게 챙기시고 4시 전에 하산하시는 거
1: 네.
0: 말씀드렸는데 북한산을 왜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냐면 북한산에서 낙오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119 산악구조대가 제일 많이 출동하는 데가 영암의 월출산하고 북한산입니다. 근데 이제 헬기가 이렇게 착륙할 존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산악구조대 분들은 다 업고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산악구조대 분들하고 이야기할 시기가 있는데 북한산에서는 정말 제발 정상에서 그렇게 다치시면 구조대 분들도 너무 힘드세요. 그래서 그거는 좀 항상 네. 조심하시고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1: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니까 또 사고도 많을 것 같아서
0: 많습니다. 네.
1: 들으신 청취자분들 각별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행과 나들이 후에 또 빠지는 게 있잖아요. 또 이게 음식은 정말 꼭 산에 갔다 와야 맛있는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0: 아니, 뭐 국립공원이라 네. 뭐가 있겠어요? 산채 정식이 있겠죠. 그래서 북한산은 사실 외국분들도 이 산채 정식 먹으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1: 일부러요.
0: 일부러. 네. 그래서 해물파전 막걸리는 기본 이제 디폴트 값이고 네. 산채 정식 드시는데 지금 가시면 햇 도토리 나올 때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이제 채취하신 거랑 이제 가루 같은 거 진짜 직접 묵을 써서 주시거든요. 네. 근데 쌉싸래한 묵하고

0: 상큼한 채소들 그다음 새콤달콤한 걸로 이렇게 묻혀서 주시는데 진짜 맛납니다. 이게 다른 데서 먹어보는 도토리묵하고는 또 다르게 북한산 도토리묵 맛있으니까요. 거기에 좀 요즘 이제 좀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두부 전골도 해주시거든요. 네네네. 몽글몽글한 순두부로. 네. 그래서 그것도 맛있습니다.
1: 뭘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0: 내려오면 뭐든 맛있어요.
1: 그러니까요. 바삭하게 부친 전에 네. 막걸리, 도토리, 무침 이렇게 먹으면서 정말 세상 부러울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행지 소개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수임당 가락타기의 만춘만춘곡 1장 봄날 들으면서 성보나 여행작가님 보내드리겠습니다. 작가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임당 가락타기의 만춘 만춘곡 1장 봄날 들었습니다. 보통 이탈리아 여행 가면 로마와 피렌체, 베네치아를 둘러보는 게 한국인의 필수 여행 코스였는데요. 요즘 한국인의 여행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 하네요. 최근 이탈리아로 여행 가는 한국인들은 북쪽 알프스 돌로미티를 중심으로 하이킹과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소도시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 관광지를 최대한 많이 보는 여행보다 한 지역에 머물며 걷고 먹고 쉬는 슬로우 트래블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탈리아를 처음 방문한 여행객보다는 여러 번 방문한 여행객들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유명 관광지는 꼭 다 돌아봐야 한다. 아니다.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곳에서 조용히 쉬고 싶다. 이렇게 여행파가 나뉘는 것 같죠? 음악 한 곡 들을게요. 주스 프로젝트의 바람의 그림자 듣고 올게요.

주스 프로젝트의 바람의 그림자 듣고 왔습니다. 요즘 술 대신 차를 마시는 MZ세대가 늘었다고 하는데 체감하시나요? 요즘 차 관련 행사를 보면 2030세대가 많고 다원을 방문하면 차밭 산책과 차담 등 프로그램을 즐기는 젊은 세대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술과 차, 이 가을에 마신다면 어떤 게 좋은지 궁금하네요.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주말 오후에도 황일이의 주말의 라디오 함께해 주세요. 편안하고 행복한 일요일 보내세요. 윤주희의 강원 블루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0: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10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성남 아트리움 대극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김용의 풍류가 좋다.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인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한명회의 농간으로 왕이 계승해서 밀리게 되자 자연 속에 운둔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죠. 그가 지은 시문도 여러 편이 전해지지만 그 중에서도 청구영원에 실려 전하는 시조 한 수가 있는데요.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찬오매라. 낚싯대 드리워도 고기하니 문오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 배 저 오노매라. 빈 배에 달빛을 실었다는 표현에서 어쩌면 가을밤 낚시는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 나섰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달빛을 가득 실을 수 없었겠죠. 가장 풍성하게 채워졌다가 이내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비우고 풍류를 채우러 오셨나요? 10월 11일 일요일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평시조 추강의 밤이 드니로 출발합니다.

0: 변진심의 노래, 평시조, 추강의 밤이 드니 함께 들으면서 10월 11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구학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지난주 보내주셨던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지난주 오프닝이 예전 삐삐 시절에 많이 쓰던 숫자 암호들에 관해 이야기 들려드렸더니 우리 제리맘님, 안녕하세요. 숫자 1004. 사람들이 참 기발하게 잘 만들어요. 요즘 줄임말이 너무 많아.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서는 한글날 영어. 아, 요까지만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뒤에 무슨 내용이 잘린 걸까요? 혹시 한글날에는 영어 안 쓰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우리 제리맘님, 후속편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26님, 정답! 처음에 들려주셨던 김수현 명창님의 심청가, 정답이 맞는 건가요? 오랜만에 사연 보내니 좀 얼떨떨하게 심청가에만 몰입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3026님 1부 첫 곡 나갈 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이벤트는 2부 첫 곡 마치기입니다. 5시부터 2부니까요. 오늘 2부에 다시 꼭 도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26님도 사연 주셨어요. 신청곡도 있습니다. 서도민요 명창이신 박준영 선생님의 궁초댕기 듣고 싶습니다. 네, 잘 챙겨서 방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채널 고정.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덕 우리 풍류음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재숙 외 여러분의 연주, 산조합주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입만 여겨 펄쩍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인데 벽오동 젖은 입에 봉황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세 망정 행여 나지런들 나무일 뻔하여라. 작자미상의 이 시조는 남창 가곡 얼락의 노랫말로 가장 자주 불리는 시조입니다. 벽사창, 즉 푸른 비단을 바른 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에 이미 오신 줄 알고 뛰어나가 보니 임은 없고 정원을 가득 채울 만큼 밝은 달빛 아래 벽오동 젖은 입에 깃을 다듬는 봉황만 있었죠. 그 그림자를 이미 오신 것으로 착각했다는 걸 깨달은 화자가 마침 어두운 밤이라 다행이지 행여 환한 대낮에 이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켰다면 남사스러울 뻔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애써 민망한 웃음으로 감춰보지만 실은 민망함보다 아쉬움의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시죠. 요즘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 휴대전화를 공연히 자주 들여다보고 때로는 울리지도 않는 헛진동을 느끼기도 하는 것처럼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기다림의 풍경을 보여주죠. 이 쇼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남창 가곡 얼락은 우조의 락인 우락을 변주한 파생곡인데요. 악곡명에 언이라는 말이 붙은 가곡들은 노래의 첫머리를 높은 음으로 질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남창 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의를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남창 가곡 우저 얼락 벽사창이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김호성의 목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방지원의 연주 동해안 별신굿 중 드렁갱이 함께 듣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 풍년가였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성공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리맘님, 정답 적벽가. 네, 바로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장미님, 정답 세타령. 물음표. 물음표 오늘은 10개나 붙여주셨어요. 하지만 정답입니다. 세타령 앞에 적벽가 하나 더 붙여주셨으면 완전 찐인데. 그래도 보봉 정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혜석 가시솥찐 붉은 장미님. 그리고 3026님. 정답은 적벽가중 세타령입니다. 긴 곡이네요. 네, 조금은 여유 있는 음악이었죠. 네, 정답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더욱 재미있는 코너 될 수 있게 좋은 풍류 많이 선곡해 놓을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3026님의 신청곡 박준영님의 소리 궁초댕기입니다. 궁초댕기는 함경도 어랑타령을 바탕으로 한 서도민요인데요. 어랑타령 그리고 신고상타령과 함께 대표적인 함경도 민요로 잘 알려져 있어요. 대체로 신고상타령에 이어서 부른답니다. 박준영의 소리로 궁초댕기 감상하시겠습니다.

이어갈게요. 김중섭 외 여러분의 연주 몽금척 반주 음악입니다. 이 몽금척은 조선 전기 창작된 당악정제 궁중무용이란 뜻인데요. 태조 이성계의 꿈에 하늘로부터 조선 건국의 명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금척을 들고 추는 춤입니다. 오늘은 그 춤의 반주 음악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아이고 청아, 이를 어쩌냐. 아이, 내가 아까운 고기 반찬을 옷에 잔뜩 흘린 것 같구나. 아, 기름때는 빨기도 힘들 텐데. 아이고, 내가 널 힘들기만 하는 것 같아. 아이고, 그냥.
1: 괜찮아요, 아버지. 일전에 장승상 부인 댁에서 비누라고 하는 신기한 물건을 받아왔거든요. 그걸 얼룩진 옷에 문질러 비비면 양잿물보다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된대요.
0: 아이고, 그런 것이 다 있다니. 아이, 무슨 원리인지 궁금하구나.
1: 저도 승상 부인께 들었는데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경계면을 이루는 두 물질 사이를 잘 섞을 수 있게 활성화해주는 거래요. 활성화.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던데요.
0: 어허요라. 계면 활성제라면. 아이, 그것도 계면조인 것이냐.
1: 아니 아니 아빠, 그것은 음악이 아니니. 그 계면조랑은 다른 거겠지만. 아, 그러고 보니 계면조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풍녀사전을 펼쳐봐야겠어요, 아버지.
2: 네, 오늘도 풍녀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악조 이름 계면조와 계면활성제라는 말에 같은 한자가 쓰이긴 했는데요. 지경계의 얼굴면입니다. 이 계면이라는 말이 악조의 이름으로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사적인 기록들은 흩어져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이 성호사설에 남긴 글입니다. 계면이라는 것은 듣는 자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얼굴에 금을 긋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지경계의 얼굴 면자를 쓰는 계면이란 단어를 성호 이익은 얼굴에 눈물로 그어진 경계선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건데요. 한마디로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길 만큼 슬픈 느낌을 자아내는 악조가 바로 계면조라는 얘기죠. 이 계면조라는 악조 이름은 판소리와 산조에도 차용돼서 쓰이는데요. 판소리와 산조에서는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음조직의 악조를 계면조라 부르고요. 이를 가곡이나 궁중음악의 계면조와 구분짓기 위해 남도 계면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호 이익의 해석처럼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길 만큼 슬픈 악조라는 의미는 아마 남도 계면조에서 더 잘 느끼실 거라 생각되네요.

박양덕 왜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흥타령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흥타령이 바로 육자배기토리, 즉 남도 계면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노래였는데요. 왜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길 만큼 슬픈 악주라고 했는지 느낌이 오셨겠죠? 10월 11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가야금의 백인형,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정성자입니다. 음악은 세대를 지나며 새롭게 태어나고 그 안에는 창작자의 이름과 시간이 함께 남습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음악이 올바르게 이용되고 그 가치가 창작자에게 정당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음악저작권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창작자가 안심하고 음악을 만들 수 있을 때 우리 음악 문화도 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리에서 노래로, 노래에서 문화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대한민국 음악의 오늘을 지키고 더 든든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가을이 되면 길가에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모스인데요. 바람 부는 길목마다 고개를 산들거리는 모습이 꼭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것처럼 보이곤 하지요. 그 모습이 동네 마당에서 삶에 지친 이들을 다독이며 고단함을 달래주던 판소리와도 닮았구나 싶습니다. 특별한 것 없는 길가에서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코스모스처럼 오늘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도 늘 사람들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함께 웃고 울던 판소리로 여러분께 다정한 안부를 건네며 시작해봅니다. 2026년 10월 11일 일요일 오늘 첫 곡은 단가 공도라니로 시작합니다. 공도라니는 초로인생 백발가라고도 불리는 단가인데요. 한자로는 공도난이로 표기합니다. 어려울 난자에 헤어질 니자를 쓰는 것이죠. 여기서 공도는 누구나 다 가는 길, 즉 죽음이라는 뜻이고요. 난이는 벗어나기가 어렵다 이런 말입니다. 곧 누구나 다 가는 죽음의 길은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의미지요. 전체 내용은 인생의 무상함과 나이가 드는 것을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공도라니 백발이요, 면치 못할 것 인생 늙어 죽음이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사후의 만반진수 불여생전 일배주로구나

0: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공돌아니를 잘 불렀던 성창순 명창의 소리로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단가 공돌아니, 소리의 성창순, 북반주에는 김득수입니다.
1: 공돌아니, 백발이오, 면치 못할 것 인생 들고 죽음이라 천왕지왕. 인왕시여 요순우탕.

0: 일 본자
1: 헐스
0: 허여 있고 독해 저리의 관공님은 명진 천하로 허여 쓰되 철통타 한번 죽음 하를 못 면하고 어리도다 진시왕은 아방군도 비짓고 다리 장성 멀리 싸고 평남통영 500인원 삼신산으로 보낸 후 조차 돈 열었구나. 그러.

0: 잠을 두기 얹어 통 허시더니 산을 쫓아 밤은 깊은데 철양은 거 인생 덕이로구나. 다손이 흔들어서 병토제를 지낼 때 어동육서 홍동백서 자부의 뜰을 놓고 칠팔천 강원 진척 저제아공 자시의 공이 제주오사에 들어오고 없죠. 안찬통곡은 구름 마르군지 찬런 듯이 홀로 누웠으니 목론 출을 않느냐 눈 출을 리가 알 수가 있느냐. 사후에 반복은 진수가 불효 생전에 일배추로구나. 그들은 어리고 지내보세.
1: 오늘 첫 곡으로 단가 공도란이 만나보셨습니다. 소리의 성창순, 북반주에는 김득수였습니다. 망고 영웅들은 사적이야 이것만은 우리 같은 초로 인생이야 한번 아차 죽어지면 끝이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사후에 만난 음식은 살았을 때의 술 한 잔보다 못하다고 하면서 거드렁거리고 지내보세 라고 노래했습니다.

0: 이렇게 단가의 세계관은 대개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하며 만고 영웅 부러워하지 말고 현재를 즐기자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질없는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결심은 예나 지금이나 필요한 것 같네요.
1: 얼씨구!
2: 얼씨구!
1: 좋다!
2: 좋다!
1: 어이!
2: 어이!
0: 추임새 그거 쉬워요. 판소리 감상의 기본 추임새를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판소리 청중들은 판을 완성하는 참여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얼씨구! 좋다! 잘한다! 그렇지! 아먼! 어이! 이렇게 추임새를 하며 소리판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느리면 느리게, 빠르면 흥겹게 분위기를 타며 소리꾼과 호흡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서두 부분으로 함께 해보실 텐데요. 흥보가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노래 대목은 놀보 심술타령입니다. 놀보의 못된 행실을 재미있게 그리고 있는 대목이지요. 이 장면으로 함께 추임새 해보시겠습니다. 흥보가 중 놀보 심술타령입니다. 소리의 이옥천,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자, 그럼 추임새에 들어갑니다.
3: 아, 동방이 군자 지국이요. 예의 지방이라.
1: 에이.
3: 십실 지읍에도 충신이 있고
1: 에이.
3: 칠세 지아에도 효도를 일삼았으니 어찌 불량한 사람이 있으리오마는 경상, 전라, 충청, 삼도 오름에 놀보 형제가 사는디.
4: 그렇지.
3: 놀보는 형이요, 흥부는 아우라.
1: 에이.
3: 놀보라 놈이 본래 심사가 많은 데다가 그 착한 동생을 쫓아낼 생각으로 날마다 집안에 들어앉아 심술 공부를 하는디 꼭 이렇게 얻은 것이었다. 대장 군방 볼모고고 삼설방위에 이사곤 호구방에다 집 짓고 돌분 논대 부채질 호박에다 말뚝 박고 길 가는 가객 양반 최고를 뜻이 붙들었다 해가지 변해요 좋고
1: 시고
3: 철안에 보면 땅나 찍고 거사 보면 소구도 적 의원 보면 심도 적질 양반 보면 관어를 찍고 다 큰 크레기 급타 수절 가보는 모함 잡고 우는 놈은 발가락 발리고 똥눈 웃눈 주자치고 제주병에 오줌 싸고 소주병 비상 넣고 새만 거는 편자 끊고 새가 보면 땀띠 떼고 안진비기는 대견 부사둥이는 뒤집어 놓고 봉사는 똥 치르고 해변 부인 배를 차고 길가에 호박 놓고 홍기 전에다 말 달리기 비단 전에다 물총 놓고 이놈

가지고. 오늘 취임새 그거 쉬워요에서는 흥보가중 놀보심술 타령으로 함께 취임새 보셨습니다. 소리의 이옥천, 북반주에는 정화영이었습니다. 이 놀보심술 타령 맨 앞에 나오는 대장군방 벌목하고 삼살방에 이사권고 오구방에다 집을 짓고 이 부분은요 모두 좋지 않은 방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장군방은 나무

공부를 하면 해를 입는다는 방위, 삼살방은 불길한 방위, 오구방은 좋지 않은 방위를 이르는 말입니다. 곧 하지 말라는 일을 고집부려 하는 사람을 이르고 있지요. 자진무리장단으로 흥겹게 취임새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옥천 명창은 현재 서울시 무형유산 흥보가 보유자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여성 국국에서 남성 역할을

0: 동생 가족을 쫓아내는데요. 흥보 내외는 전국을 떠돌다 성현동 복덕촌에 정착하게 됩니다. 흥보가 중 흥보 쫓겨나는 데부터 흥보 마누라 탄식하는 데까지입니다. 소리의 이옥천, 북반주에는 정화영입니다.
1: 한강도 모르고 오륜을 몰라노니 어찌 형제 윤기인들 알 수가 있으리요.
2: 아지.
1: 하루는 피오는 날 와가리 성음을 내어 야 홍보야 너도 늙어가는 놈이 견말에 손 놓고 서리 맞은 구렁이 모양으로 슬슬 다니는 꼴보기 싫고 밤낮으로 내 방 출입만 하야 자식 새끼만 돼야지 이몰도 퍼나 뜯어고 날만 못 살겠구니 보기 싫어 살 수가 없다. 그러니 너도 오늘부터 나가 살아보아라. 아이고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야 이놈아 듣기 싫어. 여러 소리 말고 썩 나가거라.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백이 속지 주려워 주.

아니까 이놈 내가 너를 갈 곳까지 일러주자 잔소리

이삿짐을 챙겨지고 놀부

아니고 부모님이 살아계실 적은 이건 내 것이다.

일조의 일이 될 줄을 귀신인들 알았느냐. 여보게 마누라 어느 곳으로 갈까. 아서라 산중

0: 말할 수 없고
1: 그렇지.
0: 아서라 도방으로 가자. 이런 산이 안경이 삼포주 사법성이 도방에서

흥현동 폭덕천을 당도하여 고생이 자심 헐지. 철 모르는 자식들은 음식 노래로 조른한 뒤 떡 달라는 놈, 밥 달라는 놈, 엿을 사달라는 놈 각심으로 조를 쪼고 흥고 큰아들이 앉으며 아이고 어머니 이 자식은 오늘 어찌 요새 고동부 살이 목성음이 나오느냐 어머니

0: 알겠소. 아니 네 서름이 무엇이냐? 말이나 좀 해라 보자. 나는 배고픈 것이 제일 설더라.
1: 그렇지.
0: 어머니 아버지 공론하고 나를 참

어머니 아버지 손자가 늦어갑니다.

0: 흥보가 중 흥보 쫓겨나는 데부터 흥보 마누라 탄식하는 데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이옥천, 북반주에는 정화영이었습니다.
1: 어제는 지나갔으니 그뿐이고 내일은 내일 가서 생각하면 되고 돌아 살아가

0: 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1: 주말 저녁 6시부터 2시간 즐거운 판소리 세상.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최판사에서는 시대에 따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우리 판소리의 다양한 멋을 나누고 있는데요. 국악방송 누리집에 들어가시면 다시 듣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 1부에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판소리 연속감상, 최판사의 명판결 코너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당놀이 이춘풍전을 준비했는데요. 마당놀이는 우리 고전소설을 바탕으로 국악을 대중화하고 해악과 풍자가 가득한 극 형식으로 만든 장르입니다. 지금도 국립극장에서 해마다 인기리에 공연이 되고 있지요. 김성녀, 윤문식, 김종엽 선생님 등이 마당놀이 1세대 주역으로 한국적인 무대를 이끌었습니다. 올해 연말에도 국립극장 레퍼토리 시즌작으로 춘풍 쳐도 온다가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이춘풍전은 허랑방탕한 이춘풍이 평양기생 추월이에게 돈을 탕진하고 결국 그 집 종노릇을 하다 부인 김씨의 지혜로 반성하고 돌아온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에 열린 마당놀이 이춘풍전에서는 이춘풍 역으로 윤문식이, 추월이 역으로 김성녀 선생의 동생인 김성의 명창이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럼 마당놀이 이춘풍전 중 추월이 마당과 중놈이 마당을 보내드립니다. 극본의 김지일, 연출의 손진책, 이춘풍역의 윤문식, 추월역의 김성애, 꼭두쇠의 김종엽입니다.

0: 들세.
1: 노시는 한량님 중에 혹시 한양서 내려오신 이 춘풍 나으리가 아니 계시은지요?
0: 아니 누가 날 찾나?
1: 아니 춘풍 나으리가 계시옵니까?
0: 내가 춘풍이오만. 아니 니신데 이러시오. 생면부지 초면인데
1: 말씀을 낮추소서. 소녀는 피안감염 기적에 오른 추월이라는 미천한 것이옵니다.
0: 기생 추월이라. 헌데 어인 일로 날 찾으면 내 예 있는 줄은 어찌 알았는가?
1: 한양과 피양이 천리를 상고하여 소녀를 모르시면 당연한 일이오나? 소녀 하루도 빼지 않고 나으리를 피었나이다.
0: 아니 하루도 빼지 않고 나를 만나?
1: 밤이면 밤마다, 꿈이면 꿈마다 나으리를 태웠나이다.
0: 아니 밤마다 나를 만나? 어허, 그 무슨 회개한 말이냐?
1: 자세히 아래디요.

0: 제발 깨지 말라. 이 꿈 깨지 말라. 안타까워 한들 꿈이고 보니 깨어나면 새벽마다 베갯잇을 적심해. 얼마나 얼마나 얼마나 울었던디요.
1: 그런 일이 있었더란 말이냐?
0: 이제 이렇듯 나으리를 직접 배우니 꿈속에서 배웠던 나으리 분명 없고, 아니 꿈속보다 더 억걸 선풍 당당하신 장부의 모습이 없네다. 오매불망 그리웠던 나으리를 이렇듯 가까이 매시오니 소녀 추월이 어금이 저리고

뜨겁게 뜨겁게 태우니까 나는 안아주시라요.

0: 단숨에 춘풍이를 낚아챈 추월이 모든 것이 추월이 뜻대로 되는구나. 하랑한 이 춘풍 그 이튿날부터 추월이 치마폭으로 재물을 떨어붙기 시작을 하는데 이 또한 가관 중에 가관이로구나.
1: 아시마님! 아시마님! 춘풍나리가 보내신 짐입니다요.
2: 춘풍나리가?
1: 아, 예. 아, 얘들아! 얘들 좋아!
3: 예, 추월아!
2: 아니, 나리! 어서 오시라요!
3: 그래, 잘 있었느냐?
2: 그럼요! 근데 장상정은 어쩌시고 이리 일찍 들어오셨습니까?
3: 장사가 다 뭐냐? 추월이 생각이 머리에 가득하여 왼종일 견디기가 힘들더구나!
2: 그래도 나리 생각은 흐리지는 해가 원망스럽다!
3: 추월아!

알았다, 알았다. 자, 자, 이거 가지고 나눠 가져라. 자, 이거 또 이거 나눠 가지고 삼천포에 가서 놀아. 삼천포에 가서 놀아. 자, 내 추워라.

좀 알아. 어서 오시라. 어서 오시라.

0: 사주.
1: 백평만아 백평만 어서 오시라 반가워라.
0: 무너진 목현도 해서 안주하게 날 사주. 연안대 천상상이 밥상하게 날 사주.
1: 내 정전 걸 부려오느냐 어서 홀라당 벗어라.

0: 추워라, 추워라.
1: 나이.
0: 아이고 추워라, 아이고 추워라. 추운 건 고사하고 학생들 앞에서 창피해 죽겠다 이 녀석아 이 녀석. 이렇듯이 하랑한 이 춘풍 추월이 치마폭으로 재물을 떨어붙기 시작을 하는데 떨어붙고 돌아서면 도로 입을 쩍 벌리고 떨어붙고 돌아서면 눈을 한번 쌩긋하고 떨어붙고 돌아서면 코를 한번 벌렁하고 떨어붙고 돌아서 치마폭을 쩍 벌리고 떨어붙고 돌아서면 도로 손을 쏙 내밀고 떨어붙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떨어붙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떨어붙고 떨어붙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떨어붙고 떨어붙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떨어붙고 떨어붙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떨어붙고 떨어붙고 돌아보고 돌아보고 떨어붙고 그해 춘풍이란 놈 더 떨어볼 재물이 바닥이 나고 마니 추월이 신색이 하루아침에 쑥 달라지는데 그 차기가 가을달 같고 초겨울 설이 빨갛구나.
1: 춘풍 나으리. 아잔 그만 떠나야 하지 않겠소?
2: 아니 떠나라니 날더러 어디로 떠나란 말인가?
1: 친구분들은 모두 한양으로 떠났는데 춘풍 나으리는 평생을 여기서 사실작정을 하셨더랬소?
2: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자네와나와 처음 만날 때 대동강 물이 마르고 닳도록 우리 변치 말자고 홀라당 벗고 맹수하지 않았던가?
1: 기생 추월이를 열려 춘향이로 하셨습니까?
2: 네, 추월아! 추월아!
1: 어디서든 이 양반아 처음 볼 줄 모르셨나? 저녁엔 영천기방 새벽에 서천기방 돌리셨던 한양님이 연구로 머물듯 쫓아가는 장루 찾아 숨 좀 타려 허장인가

0: 누우실 만큼 누우셨으니 날래 침을 싸서 나가시라요. 예, 봅시다.
1: 네.
0: 오늘 한양서 한량님들이 오신다는 기별이 왔으니 천풍나으리 의관 날래가 떠들이라.
1: 여보게 추월이 날 좀 살려주게. 날 좀 살려줘.
0: 내 언제 나으리를 죽인 댔소?
1: 천리 한양길을 노자 한 부름씩 어찌가며 노자 있다 한들 이 꼴로 어찌 처자식을 볼 것이며 막중 호뒀던 이만냥 한 부름씩 돌아가면 그 무게가 두고 주상대로 죽을 게 아닌가 이 사람아.
0: 그거야 택내사정. 택내사정 때문에 청춘이 구만리 같은 인형이 향물 다 빠진 뻔 입 아프게 계속 씹으란 말입니까?
1: 아니 사람아, 왜 이리 무정한가? 내가 정의 침이 된다면 집에서 물 짓고 빨래하고 밭하고 전화받고 집안일을 돌보면 될게 아닌가 이 사람아.
0: 기캄은 내 집에서 종살이를 사

0: 이런 말이야요?
1: 뭐야 총? 총이 내렸던가 이 사람아. 날 좀 모아주게.
0: 네, 이놈! 아니 총살이를 살갔다는 놈이 주인에게 해라를 해? 이거 이 미친놈 아니가?
1: 여보게.
0: 멋들 안 해. 이놈을 때려서 당장 내쫓으라.
1: 여보게 내 잘못했네. 내 잘못했네.
0: 여보게 잘못했네.
1: 아이고 주어라 씨마리.
0: 1호에는 추호의 차고도 없으렸다.
1: 여부가 있겠습니까?
0: 예, 마당새야.
2: 예.
0: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할 새 종놈이야. 주제 파악이 좀 부족한 듯 하니깐이 데려다가 내 몸절 잘 가르쳐서 부리도록 하라.
2: 염려 맙쇼, 아씨.
3: 마당놀이 이춘풍 전중 추월이 마당과 중놈이 마당 감상해 보셨습니다. 극본의 김지일, 연출의 손진책, 이춘풍의 윤문식, 추월의 김성애, 꼭두쇠에는 김종엽이었습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강나루입니다. 얼씨구 좋다!
3: 역사 속 명인 명창들의 삶과 예술, 명창이 남긴 더늠을 들어보는 예인들의 소리 인생 코너입니다. 오늘은 박초월 명창을 만나보시겠습니다. 박초월 명창은 20세기 한국 판소리의 전승과 교육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명창이신데요. 1917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나 남원 운봉에서 성장했고 1983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정문과 송만갑에게 판소리를 배웠고요. 임방울과 정광수에게도 소리를 익혔습니다. 박초월 명창의 소리는 이들의 음악적인 장점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감각에 맞게 다시 구성한 것으로 박초월제의 소리로 거듭났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소질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1930년 전주에서 열린 전국 남녀 명창대회에서 1등을 차지했고 이후 여러 음반회사와 계약을 맺어 흥보가, 심청가, 춘향가 등을 취입하면서 이름을 전국에 알렸습니다. 판소리가 유성기 음반과 방송을 통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던 시기에 박초월의 소리는 음반이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던 것이죠. 당시 판소리계에서 박초월의 경쟁력은 무엇보다 타고난 성음과 풍부한 성량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리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좋은 성음과 풍부한 성량을 갖춘 것이 특징이었는데요. 소리를 잘 부르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조선성악연구회에 참여하면서 선배 명창들과 함께 창극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해방 이후에는 여성국국 동지사를 창단했습니다. 1955년에는 박귀희 명인과 함께 오늘날 서울국악예술학교의 모체가 된 한국민속예술학원을 설립해 후진 양성에도 힘을 쏟았지요. 그러니까 박초월의 소리 인생은 내가 잘 부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로 소리를 전하는 일로 확장이 된 것입니다. 1973년에 국가무형유산 수궁가의 보유자로 인정되었는데요. 박초월제 수궁가와 흥보가는 현재 제자들을 통해 잘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조통달, 남혜성, 김수현, 전정민 명창 등이 바로 박초월 명창의 후계자셨죠. 특히 김수현 명창은 박초월제 수궁가를 전승해 현재 국가무형유산 수궁가 보유자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럼 박초월 명창의 소리로 수궁가 한 대목 들어보실까요? 수궁가 중 용왕득병부터 약성가 대목까지 소리의 박초월, 북반주의 김명환입니다.
5: 남의 용왕이 영덕정 새로 짓고 대연을 배설할지 삼해 용왕을 청하여 군신 빈객이 좌우로 늘어앉아 수삼일을 길기더니 과음어신 탓인지 남의 용왕이 위연 특병하여 백약이 무여라 혼자 앉아 슬프게 탄식을 하는 뒤 탑상어

나 소정구

그럴.

0: 구름다
1: 시공아
0: 뜻밖의 향은 흑운이

천년명도르르 드려고 가옵다가 과연 풍편에 듣자오니 대왕급융제가 만만유중 다기로벼꾸지왔나이다. 은컨대도사는 나음약을 보아 황황한 나의병세 특혜지약을 자서 일러주옵소서. 왕의 발을 내어주니 도사가 안점에 걸볼 제 심소장은 와요.

돌아 간맥이 된거 아야 목국도 가야 아저씨 비우가 상하웠고 담소잉이 시모니 신경이 미약하고 해대쟁이 왕석언이 간담경자지니라 방소일 어쩌되 비내 일신계 조주호 깨워담은 내 일신계 배변이라 심정지 만병이 시가고 심동지 만병이 생각하며 심경과 상황하면 무서운 병이 아닌 날까 오르칠 때이고 방원이 포중당을 잡수치오 숙기왕 주초 닫던지요 산사육 젊은도 세신의 것도 육정탱 사행수가 각한동 감추칠 뿐 수일성 전반으로 이십이 어찌 없으든 허무동기라 설사가 급하오니 가가 백출상을 잡수시오 백출을 주하여 서두니요 사인을 추가하여 두더니요 백봉역에서 양금이자 회양당귀천궁 각한목통 각한동 감초칠뿐 수일성전반제중 사

0: 등 호무동이라 칠롱집 행추양을 가까이 이루다 쓰라다는 치로 못여주고 야근한테 모일 적에 인삼은 비가 먹니 대본기하고 지가 생지는 조용히 이루다 백출 가문은 이 은대가 아니하고 지하지 서보고 김치담비라 감추는 가문은 이 굳이 온중하고 생이사과로다 침부르다 다릴째 천지지상인이면 갑인 갑술지 담경유유를 주고 어릴 유시의 대장경 사약을 주고 연구를 주어보자 일심백이조에 삼백관사 이부육공단지루에 팔레관구혈기 삼계부채 팔문과자백을 부르유대 호염이 없으니 십이경 주어보자.
1: 수군가중 용왕득병부터 약성가까지 감상하셨습니다. 소리의 박초월, 복반주에는 김명환이었습니다. 오늘 예인들의 소리 인생에서는 박초월 명창을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오늘 1부 마지막 곡으로 판소리 공장 바닥 소리에 우린 고유해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들으시고 저는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는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중견 명창 어수민 씨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기는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입니다. 잠시 후 만나요.

0: 온몸을 쓰는 거 허니 바로 그 유명한 노래가 온몸이었다.
1: 헛 내려온다. 헛이 내려온다. 헛 내려온다. 헛이 내려온다. 누에 머리를 흔들며 양이 쫓지져져 몸은 얼쑥 덜쑥 거리는 잔디 한 마리 넘고
2: 또 시청가에서 물에 빠진 신봉사를 구하러 오는 중의 장단을 볼짝시면
3: 중 올라간다 중 하나 올라간다 저 중에 어디 중인고 공은 사화주승이

국악방송을 내 손안에 담는 방법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폰에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언제 어디서나 국악방송 라디오를 편하게 듣고 TV 프로그램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편성표 보기, 홈페이지 이동은 물론 방송 중에는 사연도 남기실 수 있어요. 앱스토어와 구글플레이 검색창에 덩덕쿵 또는 국악을 검색해보세요. 덩덕쿵 애플리케이션이 자동 검색됩니다. 앞으로는 국악방송 앱 덩덕쿵으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음악을 즐겨보세요.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예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어수민입니다. 얼씨구!
1: 판소리를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즐겁게 만나는 시간, 최예진의 판소리 사랑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첫 순서는 판소리 초대석 코너인데요. 오늘은 중견명창 어수민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청취자분들에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판소리를 사랑하는 소리꾼 어수민입니다.
1: 네, 어수민 씨가 오늘 스튜디오에 와주셨습니다. 아, 요즘 바쁘실 것 같은데요. 요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0: 네,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공연도 하고요. 네. 네, 또 제자들, 후학들도 간간이 레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집안일에도 신경을 쓰고 있고,
1: 네. 네. 네.
0: 날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1: 네. 쉴 틈이 없으실 때이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제 소리도 어느 반열에 또 오르셨고, 또 제자들도 또 이제 많이 키우셔야 되고, 또 아이들 뒷바라지 이런 것들이 그냥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0: 네.
1: 오늘도 사실은 뒤에 공연이 있으셔가지고 마음이 좀 바쁘실 것 같아요. 대전까지 내려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그 선생님께서 이미 서편제 보성소리축제에서 명창부 대통령상 수상하신 바도 있고, 또 성창순 선생님 밑에서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로 지금 활약하고 계시면서, 언제 공부는 또 이렇게 하셔가지고 음악 박사 학위도 있으시고 학교도 출강하시고 공연도 하시고 이렇게 참 바쁘신 분입니다. 성창순 선생님께 아까 제가 사사를 하셨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0: 네.
1: 선생님과 어떻게 인연이 되셔서 이렇게 소리를 하시게 됐는지 좀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0: 저희 할아버지, 예, 할아버지 손을 잡고 제가 선생님께 갔어요.
1: 네.
0: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17살에.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전주 남원, 예,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그쪽이셔서 이렇게 또 선생님과 인연이 되셔가지고 갔던 기억입니다. 네.
1: 아, 그럼 조부모님께서 고향이, 네네, 전라도 쪽이시었군요. 네네. 그래서 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셨나 봐요. 네. 근데

0: 어떻게 손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직접 시키실 생각을 하셨는지.
1: 이제 할머니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는 집에서 항상 이렇게 그때 이제 조기 교육을 모르게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듣고서 많이 저 혼자 흥얼거리고 따라하고 독학도 해보려고 혼자 가사 적어서 9살 때.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렀는데 예술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스승님을 찾아야 되겠다 말씀을 하셔서 저를 데리고 가주셨어요. 네.
0: 그러니까 이렇게 그 운명처럼 그 성창순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거는 완전히 할머니 덕이시네요.
1: 네, 맞습니다.
0: 아, 그분들이 들으시기에 아, 이분이 최고다 소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1: 그러셨어요.
0: 테죠.
1: 네.
0: 네, 그러셨군요. 그래서 정말 좋은 선생님을 뵙고 이제 소리를 지금까지 쭉 한 30년 넘게 이렇게 하셨는데 뭐 여러 가지 참 많은 추억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 네.
0: 선생님과 어떻게 지내셨는지 조금 기억 남는 장면이 있다면 말씀해 주실까요?
1: 되게 저는 생활을 함께 많이
0: 아예 숙식을 선생님하고
1: 추억이 되게 많은데요.
0: 네. 네. 뭐,
1: 목욕탕도 많이 가고 생이라.
0: 오 예. 그러셨군요. 정말 좋은 추억입니다.
1: 네, 뭐 대회 심사 가서 한침대에서 그냥 자면은 선생님이 잠꼬대 하셔서 뭐 그런 추억도 있고 뭐 아주 많아요. 한 방에서 다 같이 자고 뭐 아 저희 큰아이를 많이 예뻐하셨는데
0: 네.
1: 큰아이 이제 선생님께서 스팸을 또 냉장고에 이렇게 구웠다가 아기가 남기면은 또 넣으시고 또 넣으시고 하셔서
0: 아까워서 못 버리고
1: 상한 줄 모르시고 아기를 먹이셨는데 이제 장염에 걸린 거예요. 우리 딸이.
0: 네.
1: 모르시고. 그래서 그 아이를 같이 데리고 선생님이랑 세브란스 병원에 응급실에 같이 가서 그분들은 선생님이
0: 놀라셨겠네요.
1: 선생님 놀라셨죠. 네, 네. 네, 뭐 그런 추억도 있고 네, 아주 많아요. 네.
0: 아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같이 이렇게 기거를 하시면서 배운 세월이 길어서 그러니까
1: 같이 살았던 것도 살았던 건 짧았지만 이렇게 같이, 매일 저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했습니다.
0: 네. 선생님 댁 옆에서 아주 그냥.
1: 네. 뭐, 이렇게 한 97년도부터는 한 2000년 초반부터는 거의 매일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예.
0: 그 판소리 스승과 제자 사이가 워낙 도제식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선생님인 걸 넘어서서 거의 부모님
1: 맞아요.
0: 같은 영향력을 이렇게 맺게 되는데요. 뭐 너무 좀 정도 많으시고 또 엄할 땐 엄하셨지만 이렇게 커가는 거, 뭐 결혼하는 거, 아기 낳은 거 뭐 다 보셨을 테니까
1: 맞아요.
0: 선생님에 대한 애정도 참 남다르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네.
0: 선생님께서 그 혹시 아 내가 이럴 때 선생님한테 정말 사랑받았구나 할 때가 있으셨어요?
1: 제가 이제 선생님 자꾸 하시고 이제 논문을 나중에 이제 시작을 하는데 선생님께 배웠던 거를 못 들었어요.
0: 네.
1: 못 들었다 이제 나중에 한 자꾸 하시고 8년 정도 있다가 이제 소리를 찾아야 되니까 들었는데 자세하게 알려주셨더라고요.
0: 꼼꼼하게 또 가르쳐주셨구나 하는 걸 그때 다시.
1: 네. 네, 그래서 얘기 사담도 많았고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선생님의 애정 방식이 이제 뭐 이렇게 부드럽고 살가울 때도 있으셨지만 그 무뚝뚝함에 또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제가 울기도 많이 울었는데
0: 네.
1: 그래도 갔던 거는 제가 그 안에 무언가를 느꼈으니까 제가 왔다 갔다 계속 했겠죠. 예.
0: 참 꿋꿋하게 배우셨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뵈니까. 네. 아유 참 좋은 제자 또 좋은 선생님 이렇게 인연이 되셔가지고 소리길을 걸어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성창 선생님이 심청가 보유를 하셨기 때문에
1: 네.
0: 심청가가 특히 더 장기가 되고 애정이 있으시겠어요, 선생님한테는?
1: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선생님께 제가 세바탕 그리고 이제 수군가 앞에 선생님 하신 데까지
0: 네, 수군가까지
1: 연화단까지 다 네. 받았어요.
0: 네.
1: 받았는데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맞다. 네. 그래서 애정하는 것은 이제 이수를 제가 심청가로 했고 해서
0: 네, 네.
1: 하지만 이제 때마다 춘향가가 또 좋을 때가 있고
0: 네. 맞습니다. 네.
1: 또 그 안에 또 홍보가 또 이렇게 앵길 때가 있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네.

0: 그런 맛을 이제 아실 나이가 되신 것 같아요.
1: 저 아직도 먼 것 같은데. 네.
0: 네, 선생님 생각해가면서 네. 소리할 때마다 참 선생님 말씀 나누니까 자꾸 그 눈이 촉촉해지시는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이어가기가 참 죄송하네요.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 먼저 준비해 주신 심청가 중 한 대목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오늘 오시면서 그 같이 고수로 반주를 하기 위해 오신 분이 김동원 교수님이세요. 원광디지털대학교 전통공연예술학과에 계시면서 또 공연도 많이 하시고 요즘에는 또 판소리 고법을 열심히 하시면서 공연을 해주시는 네, 김동원 교수님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0: 네. 아니 오늘 이렇게 오수민 선생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신 건가요? 두 분은?
2: 그 제가 이제 사물놀이 김덕수 선생님의 이제 제자로 사물놀이 교육을 가장 많이 해온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사실 개인적으로 사물놀이 가기 전에 배웠던 게 판소리 고법이었어요. 88년도에 그 일산 김명환 선생님 돌아가시기 딱 1년 전에 1년간 공부를 했었어요. 네. 네. 그리고 기본을 배우고 났는데 선생님 작고 하셨고 그다음에 사물놀이를 가고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특히 팬데믹 기간에 그렇게 판소리 북을 치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그동안 틈틈이 치긴 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김명환 선생님의 영상 자료를 좀 찾으려고 몇 년 전에 그렇게 여기저기 수소문을 할 때 우리 어수민 선생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그 성창순 선생님과 김명환 선생님이 국립극장에서 그 춘향가 완창을 하시는 그 일부분의 영상이 남아 있는 거를 구해 주셔가지고 제가 그 일산 김명환 선생님의 고법을 복원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수민 선생이 불러주시니까 달려왔습니다.
0: 아,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같이 호흡을 맞춰주시기 위해 오늘 김동원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도 그 완북 공연을 하셨는데요.
2: 예예. 예.
0: 앞으로 또 완북을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2: 아 예, 계속 저기 하고 싶고요. 그 지금도 뭐 매일 서너 시간씩 집에서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2: 그만큼 북치는 게 좋은데. 올해는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네. 정유현 명창의 그 춘향가 완창을 다 제가 완북을 했고요. 5월 달에. 그리고 뭐 작은 완창 공연들도 몇 개 했고 이번 11월 달에는 적벽가 완북 또 그리고 심청가 완북을 앞두고 있습니다.
0: 네. 아우 정말 대단한 일을 또 계획하고 계셔서 정말 기대가 됩니다. 김명환 윤진철 선생님께 판소리 고법을 사사하셔가지고 지금 거의 뭐 일산 고법의 계승자로서 또 이렇게 활약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정말 기대하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2: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럼 오늘 어수민 선생님께서 심청가 또 다음 곡까지 김동원 선생님께서 북반주를 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곡을 어떤 곡으로 불러주실지 선생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네. 판소리 심청가 중 집이라고라는 대목인데요. 신봉사가 곽씨 부인을 보내고 우물가에서 이제 젖동량을 하는 그런 나가기 전에 예, 집에 돌아와서 어린 딸을 데리고 신세사탄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0: 네. 그러면 어수민 명창의 첫 번째 소리 청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청가 중 집이라고 대목입니다. 소리의 어수민 북반주의 김동원입니다.
3: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어 여보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절인 자식을 어쩌시려 하오 어서 어서 가옵시다. 신봉사 할 일 없어 역군들께 붙들려 집으로 돌아올째 동인들께 백배치야 하지코고 집이라고 들어오니 부어

0: 아닌디.
1: 좋다.
0: 신봉사 실성발광 빛이 난디.

설사돌사 춤도 추고 허허 웃어도 보고 집행막 때

밤에 피워놓고 마누라를 부르면서

떡음이 아이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아이를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그 귀덕음인가? 이리주소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젖 좀 주소. 귀덕음이는 건너가고 아이 안고 차 탄 헐째 강부에 쌓인 자식은 배가 고파 울음을 우니 아가 우지 마라.

입이 부이

0: 모친이 죽은 줄을 알고 우느냐 배가 고파 울음을 우느냐 강목 수생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앙아 앙아 신봉사 화가 나서 알았던 아이를 방바닥 흐담비 다치며 죽어라 썩 죽어라 네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치란의 의미를 이루랴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아이를 두루 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어서 어서 날이 새면 처스러져 먹여주마 우지 마라 내 새끼야
1: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중견명창 어수민 씨와 판소리 담소 나누고 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셨던 곡은 심청가중 집이라고 대목이었고요. 소리 어수민 북반주에는 김동원이었습니다. 네, 선생님 소리 잘 들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심청가를 배우셨지만 아까 세바탕 소리를 다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네. 그러면 흥보가 춘향가 이렇게 네, 네. 같이 하신 거군요. 네, 네. 그리고 수군가 일부 대목을 네, 배우셨고 네. 정말 소정 성창 선생님의 소리를 다 그래도 갖고 계신

0: 하신 거를 이어받으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0: 그러면 이 세 바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좀 골고루 공연을 하시는 편이신가요? 어떻게 완창 네, 네. 같은 걸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1: 제가 이제 심청가는 한 완창을 세 번 정도 완창 두 번에 반창 한 번에서 그 정도 했고요. 흥보가를 작년에 완창했습니다.
0: 네.
1: 예, 이제 춘향가는 계획에 있습니다.
0: 네. 네. 흥보가는 그 박록주제를 네, 이어받으셨죠.
1: 네, 네, 네. 네.
0: 그래도 들어보니까 성창 선생님만의 그 매력이 또 맞아요. 다르게 있는 것 같아요.
1: 네, 네.
0: 워낙 소리가 성음이 고장고장하게 좋으셔가지고
1: 네, 네.
0: 정말 이렇게 굴러다니는 구슬 같은 소리셨던 것 같아요.
1: 네.
0: 생각해보면. 이렇게 공연도 하시고 이제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시는데 그 앞으로도 이제 노년에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계속 소리를 하실 거잖아요.
1: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0: 정말 이렇게 내 인생과 같이 가는 동반자로 네, 판소리를 네. 참 선택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본인에게 판소리 하면 어떤 의미라고 좀
1: 저는 눈 떠서 소리
0: 따로 하루 종일 뭐 잘 때까지
1: 그렇게 되더라고요.
0: 네.
1: 이게 또 업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그냥 행복해요. 예, 행복합니다. 예.
0: 판소리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시는군요.
1: 많이 울었는데요. 지금은 소리를 함에 있어서 행복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정말 아 이때가 제일 행복하구나.
0: 네. 새록새록 선생님과의 추억도 떠오르면서 또 그때 받으셨던 어떤 대목이 장면처럼 나한테 이렇게 와서 앵기고 또 그게 소리로 표현되고 그러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선생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배우신 대목 중에 내가 이거는 정말 나를 대표하는 곡이야 내지는 이 곡을 부르면 내가 정말 행복해져 뭐 이런 대목이 있으실까요?
1: 그게 안타깝게도 하나를 못 고르겠더라고요.
0: 너무 많아서.
1: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왜 고민을 했냐면은 아, 심청가는 심청가대로 좋고
0: 네.
1: 춘향가는 춘향가대로 좋고 예, 또 그렇게 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생이 길잖아요. 짧으면 짧고 길면 긴데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막 추억을 더듬다 보니까 이제 학생 때 대회를 나갈 때 제가 집이라고를 많이 불렀어요.
0: 아, 네.
1: 그리고 황성 올라가는 대목.
0: 네.
1: 근데 그걸 대통상 받을 때도 부르게 되니까 벌써 되게 오랜 세월을 불렀는데 아, 왜 우리 선생님이 대목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르게 하셨나? 라는 그래서 저는 집이라고를 저도 후학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
0: 그럼 첫 곡으로 불러주신 이 집이라고 대목이 정말 의미가 큰 거네요.
1: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냥 앞에 있는 그냥 그러니까 눈대목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대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부르다 보니까 10대 때부터 제가 계속 불러왔던 소리라 예, 모든 소리가 다 그렇지만 그래서 제가 대회를 항상 이 대목으로 나서 떨어지기도 하고 상도 네. 받고 그래서 예, 이걸 부르게 되었어요. 오늘. 네.
0: 네. 아니 그러면은 그 서편제 보성소리 축제에서 대통령상 받으실 때도 이 대목을
1: 뽑기를 했는데요.
0: 네.
1: 그 유언하는 대목이 나왔어요.
0: 네.
1: 그럼 이제 한 30분 이상을 부르게
0: 그렇죠.
1: 되니까
0: 네.
1: 여기까지 가지죠.
0: 아, 네. 그 유언 대목부터 이 집이라고까지 쫙 네, 하셨군요.
1: 네, 네.
0: 사실 그 심청가 앞부분이 너무 막 슬픈 대목이 많아서
1: 네.
0: 이 심청가 하시는 소리꾼들이 굉장히 에너지 소비가 많다고 들었어요. 특히 이제 앞에 곽씨 부인 죽고 신봉사가 이제 울고 불고 하는 이제 그 대목이 엄청난 에너지가 쓰인다. 그런데 이 대목을 그렇게 열심히 연습을 해놓으시면
1: 네.
0: 혹시 다른 대목은 그래도 좀 쉽다 이렇게 느껴지시나?
1: 아유, 다 어렵죠. 항상 선생님께서 그러셨어요. 이거는 신이 만들었어.
0: 네.
1: 신이 만들었어. 이거는 있을 수 없다. 너무 훌륭하다. 그리고 하나하나 다 정성을 다해서 불러야 된다. 그냥 부르면
0: 네.
1: 안 된다.
0: 예전에 그 다큐멘터리에서 성창 선생님 나오셔서 가지고 판소리가 이제 유네스코 등재될 때
1: 네, 네.
0: 이거는 사람이 안 만들었어요. 이건 신이 만들었어요. 판소리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있는 지경이 아니에요. 이런 소리를 해서 저도 기억이
1: 네.
0: 굉장히 남았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아우 아닌데 이런 생각보다는 맞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

0: 이런 생각이 저도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아마 그렇게 느끼신 거는 이게 몇백 년 동안 계속 다듬어지고 명창들한테 불려지고 정말 예술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지경을 넘어서고 넘어서고 이렇게 해서 갈고 다듬어진 소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느끼시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위대한 소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소리를 전승하시는 소리꾼들도 정말 다한분한 분이 다 위대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뭐 하나를 꼽을 수 없다고는 했지만 앞에 불러주신 대목이 아무래도 그러면 제일 그래도 사랑하는
1: 네, 그런다,
0: 대목이네요.
1: 그런다고 해도 좋습니다. 네.
0: 네.
1: 네.
0: 네, 그렇다면 지금 이건 이제 심청가고 뭐 흥보가나 또는 춘향가 쪽에서는 어떤 대목이 조금 더 내가 자신 있다 뭐 이런
1: 자신 있다.
0: 네.
1: 그 제가 논문을 흥보가로 썼어요.
0: 아, 네.
1: 이유는 심청가로 너무 많이 썼더라고요.
0: 네. 그렇죠.
1: 다른 걸 해보자. 그래서 이제 흥보가를 썼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예고에 나갈 다닐 때 한농선 선생님 작곡하시기 전이었어요.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0: 네.
1: 학교에 그때 출강하셨어요, 예고에. 그래서
0: 네.
1: 한농 선생님께 전공판으로 학교에서 배웠고. 근데 또 너무 재밌는 건 한농선 선생님과 성창 선생님 두 분께서 박목주 선생님과 상공부를 들어가셨습니다. 같은 예, 삼막사로. 그래서 근데 정말 소리가 딴 세상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걸 연구하고 싶어서
0: 그
1: 그
0: 삼막사가 마치 전설처럼 이렇게 내려오는데요. 삼막사 백일독공. 아, 그때, 그때의 말씀을 좀 해주시던가요?
1: 흥보가를 제가 이제 몇번 닦을 때 박록주 선생님의 흉내도 내주시고 예, 소리를 왜 이렇게 했다. 여기서 나는 이렇게 했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선생님이 기운이 없으셔서 사람을 사서 업혀서 올라가셨고 뭐 그런 말씀들 들었죠. 그래서 이제 세 분의 소리를 비교해서 내가 제일 맛있다고 생각한 게 두 번째 나가란 말
0: 나가란 말을
1: 쫓겨나는
0: 듣더니 많은
1: 거기서 선생님이 특유의 그 선생님만의 그 아주 독특한 식임새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아주 제가 이제 뾰족성음이라고 제가 이름 만든 게 있거든요. 예.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게 올리는 거.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계면에 되게 많이 살아 있는데 박록주 선생님, 한농 선생님은 완전 동편제를 부르시고 그다음에 박록주 선생님은 표현은 되게 두껍지만 가져가세요.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닦았어요, 제가. 처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배웠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소리를 수정하고 수정하면서. 예.
0: 그러시군요. 참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술이라 선생님을 따라 똑같이 한다고는 하지만 자기만의 스타일이 꼭
1: 맞아요.
0: 만들어지는 것
1: 네.
0: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력이기도 하고 판소리가 가진 어떤 장점이라고도 볼수 있겠는데 그러면은 선생님께서 그렇게 선생님만의 어떤 흥보가 뾰족성음을 가지고 하셨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해보니까 만약에 이건 좀 약간 내 스타일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1: 내 스타일이라는 것을 제가 사실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예,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선생님처럼 그런 철성이 아니에요. 근데 말하자면 수리성에
0: 맞아요. 선생님
1: 가까운데,
0: 성함은 굉장히
1: 네.
0: 수리성이세요.
1: 근데 저는 선생님께 학습을 하면서 그 철성에 가져가는 거를 하청이며 특히 하청도 내려갈 때 벌리면 안 되고 선생님만의 그 특유한 방법을 제가 터득하기까지 저도 모르게 그걸 따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수리성인데 그 선생님이 흉내를 내려고 하다가 또 생긴 그런 성음이 있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면 제가 연구를 막 한다고 막 그걸 따라 해야 되니까. 예.
0: 따라 해도 결국은 자기 음악이 돼야 되니까요.
1: 맞아요. 그 똑같이 할 수가 따라갈 수 없어요.
0: 성음이,
1: 네.
0: 선생님 성음은 정말 수리성이시라 정말 본인만의 매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1: 감사합니다.
0: 네. 아유, 아우, 이제, 뭐랄까요. 이제, 어린 시절을 지났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그 단단하고 이 깊은 맛이 이제 좀 나올 때

0: 가 되지 않았겠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성찬 선생님들 추억하시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목성음이 또 자신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은 소리를 또 하시지 않겠나 이런
1: 네.
0: 기대도 하게 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오늘 참 저도 추억이 참 있는데 성찬 선생님 말씀을 하다 보니까 저도 새록새록 옛날 선생님 소리하셨던 거 이런 거 자꾸 기억하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 저희들이 또 헤어질 때가
1: 네.
0: 시간상 벌써 돼서,
1: 아, 벌써 이렇게,
0: 아이고, 벌써
1: 네.
0: 그렇게 됐네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1: 앞으로는 제가 이제 소리 다듬어서 발표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윤진철 선생님께 수군가를 배우러 제가 이제 몇해 전에 한 1년 전쯤에 이제 선생님께 문을 두드렸는데 예,
0: 네.
1: 아직 제가 깊게를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공부도 더 한번 고려해보고 그리고 제 활동, 예, 제가 앞으로 판소리를 하지만 좀 무용 구음으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구음을 열심히 좀 연구해서 좋은 음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0: 앞으로 선생님 계획이 모두 다잘 형통하게 이루어지기를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1: 네.
0: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 청취자분들께 간단히 인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통해서 이제 인사를 드렸습니다. 소리 잘 들어주시고 응원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곡 청해서 들으면서 헤어져야 되겠는데요. 두 번째 곡으로 불러주실 곡은 어떤 곡일까요, 선생님?
1: 판소리 춘향가 중에 갈까보다 대목입니다. 네.
0: 네, 이번에는 춘향가로
1: 네.
0: 갈까보다 대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선생님 이곡 들으면서 아쉽지만 또 이별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공연에서 뵙겠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춘향가 중 갈까보다. 소리 어수민, 북반주에는 김동원입니다.
2: 그때여 춘향이는 사령이 운한지 군로가 운한지 아무런 줄 모르고 도련님 생각이 간절하여 갈까 보다

무슨 물이 막혔는지 이다지도 못 보는고 이제라도 어서 죽어 삼월동풍 연자되어 임기신 처마 끝에 집을 짓고 눈이다가 밤중

0: 한다.
1: 좋다, 월쇼.
2: 춘향가 중 갈까보다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어수민, 북반주에는 김동원이었습니다. 판소리 초대석, 오늘은 중견명창 어수민 씨와 소리길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시기를 응원합니다. 잠시 후 판소리 초대석 손님과 함께 꾸미는 최판사의 명판결도 기대해 주세요.
3: 여러분께서는 지금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소리꾼 박사랑입니다. 얼씨구!
2: 바탕소리 전곡을 처음부터 끝까지 매주 조금씩 만나보는 판소리 연속감상 시간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는 명창들의 완창곡을 매주 이어가며 집중적으로 감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박록주 명창은 동편제 흥보가를 전승하여 박록주제 흥보가를 남기셨지요. 12살부터 소리를 배우기 시작해 박기홍 명창에게 기초를 닦았고 송만갑, 김정문, 정정렬 명창 등에게 소리를 사사했습니다. 이 흥보가는 송흥록, 송강록, 송만갑, 김정문, 박록주로 이어진 것입니다. 판소리 연속감상에서 들으실 음원은 1967년도 지구레코드에서 녹음된 것입니다. 오늘은 흥보가 중 흥보집 짓는 데부터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대목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입니다.
4: 또한 동을 들여놓고 시르릉실건 돕지야 시르릉 시르릉 실건 실건 실건 당기소 이 방송은 나오는 보하는 신기반영 오래를 떨어없이 방금을 주고 사자 충청도 소세떨에 수만큼을 주고 사면 부역포가 어디에구나 시르릉 실걸 돕지야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시르릉 발기반 좀 부르신다 박통 속에서 사람 소리가 수건 수건 수건 맥자고 든놈 손자고 든놈 끌든 호매든 놈 뭉쳐든 놈 가려든 놈이 그저 꾸역꾸역꾸역꾸역 나오더니 흥부집을 짓는데 동사

인자부양터질다여 팔개를 놓아 윈담을 치고 불행 허황을 장으로 세월을 난데 안바죽 못 소수리 해본 풍경 소리가 더욱 좋다. 천석진이 반문서와

산성책이 논문서와 백가고 정서가 가득 덤보더래요. 읽고 안방실에 볼자시면 큰 평포 작은 평포 제빌 갔던 숨골 때와 탐본 단속의 노예 있은지 흥복마음이 더 좋다. 사랑질이 불자시면 각장장 반소리 반장 완자밀장의 화룡강 대모 책상까지 놓여 있고 시전서 유수여이면 200투씩 통사력을 자고로 자리를 불어났네. 박흥보가 좋아라고 여보와라 큰 자식아 걷는 말은 그건 내가 써 큰아버지를 모시게라 경사를 포가두고 우리 형님 올랐나 쉬우거나 좀도 좋네. 이러렁성 저러렁성 헛틀어진 근심을 낳 아드라방 바닥에 말롱이 시기우고 그들은 그리고 놀아보자. 이렇게 한참 놓일 적에 놀보가 저희 동생 부자 되었단 말을 듣고 건네갔지. 이놈이 비랑간에 이렇게 거부가 되었느냐. 야 흥보야, 흥부가 저 형님 소리 듣고 나와 인사를 드리니 이 집이 누 집이냐? 지 집 올시다. 그 집 참 좋다. 나하고 바꾸자. 형님 저번에 하옵시오. 그런데 요새 내가 들으니 네가 밤이슬 많이 맞고 다닌다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찌 그런 영문 포질들이 너를 잡으러 다니느냐? 아, 농문 시대, 광문 시대는 내게다 다 맡기고 저 만주로 들어가서 한 3년은 있다가 나오느라 네 집은 내가 잘 봐주마.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요? 흥부는 놀부를 사랑하는 모습 안으로 들어가 여보 마누라 걷는 말 시석이 건네와서 나가 인사나 드리오. 흥부 마누라가 시석한테 구박당하던 일을 생각하면 사지가 불렁 불렁 떨리나. 가자 명령을 거용 못해 나오는데 흥보 마르레가 나온다. 흥보 마르레가 나온다. 천이 되나 못 먹고 못 입고 굶주리던 일을 생각하니 지금이야 비단이겁나

며느리들은 호사를 많이 시키고 흥보마누에도 한산 심으소다가 방충화물을 불어서로 하이노와 주름은 잘기자 꿈바를 늘리다라 안장거리구나 홀러니 시숙께 인사를 드리니 이놈이 지수가 인사를 하거든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야 흥부야 지수가 직견할 때 보고 직권 보니까 미끄러미가 용대하구나 흥부 만일에가

그렇지도 아니하고 안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잠깐 차리는데 음식을 차리는데 안성유고 토녕 절파전은 수의 구리조의 침미서리 수거리도 주르르르 걸어놓고 꽃절였다 오족파 대문양각 땅하기 설기 송핀누원도 정결 수릉역과 삼비떡과 평가진트 생천놓고 조락산지 무침처 양회과 전유공파 양편에다가 걸어놓고 수단 잡백이며 이산채 도라지째 낙진영포 공예름에 가진 양님 모자놓고 산채고사리 수건 메나리 로도채 맞는 장구 주두루루 들고 청둥하루 배탕술 부채일 활활 기다를 툭툭 깨 우딱지를 끼고 길길이리오라 쿵쿵을 했다 연계침 오두둑 포두둑 미쳐있다 쿵뚝은데 세지 않고 나무절을 들라 거기 한 힘을 덮어 길범 맞는 김에 간장국에다 풍덩 비리쳐 아주 좋은 술을 화잔에다 갖다 부어 어서 시송님 박주나 약주 한잔 잡수세요. 이놈이 지수가 주는 술이든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야 흥부야 너는 형제가 아니라 내 속을 잘 알지. 나무 소대상 날에 가서 술을 먹어도 술잔 끝에 건죽 없이 술 안 먹는다. 지수 고기 빈짐에 건죽 한마디씩이라. 흥분만해가 이 말을 듣더니만은 여보세요.

말씀은 고금천이오 내가 보았소. 지성진 비원 감천이라. 나 누구나든 쌀과 돈이 멋있소. 중국 자신을 그만하고 금동서 안채오 날에

0: 놀벌한 님이 가만히 보더니, 야, 이 흥부야. 너 그 기집 못 쓰겠다. 썩 버리라. 내가 다시 장기들이 주마. 흥님 처분이 하옵시오.
1: 판소리연 속감상 오늘은 박록주 명창의 흥보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흥보집 짓는 데부터 놀보가 흥보집 찾아가는 대목까지 들어보셨습니다. 소리의 박록주, 북반주에는 정권진이었습니다. 박록주 명창은 묵직한 힘으로 과장하지 않고 담백하게 밀고 나가는 소리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박록주의 흥보가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
3: 최판사. 답답한 속 억울한 속 시원하게 뚫어주는 최판사의 명판결. 세상의 모든 걱정과 고민을 최판사의 명판결로 우리 모두 풀어보세요.
4: 최판사의 명판결.
1: 오늘 최판사님을 찾아온 분은 늘 고소당하기만 하던 박놀보 씨 아니세요? 오늘은 무슨 일로 이렇게 제 발로

0: 재판사님을 찾아오셨나요?
1: 재판사님, 이거 참 큰일 났지 뭡니까? 글쎄 하루는 집 앞이 시끌벅적해서 나가보니 청년들이 집값 부담 없이 마음 놓고 공부하고 일하라고 청년 임대주택과 대학 기숙사를 짓겠다지 뭡니까? 동네에 활기가 돌고 좋은 일 아니냐고요? 허허,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동네 분위기가 흐려지고 우리 아파트 값이 뚝 떨어진단 말입니다. 게다가 도를 넘어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며 장애 아동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를 우리 집 앞에 짓겠다고 들썩들썩 하길래 아이들을 위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부모들이고 뭐고 어린 반푼어치 없다고 싹 다 쫓아내고 오는 길입니다요. 누가 나의 이런 철두철미한 집값 사수 작전을 보고 노래도 한 곡 지어주던데 한번 들어볼까요? 요즘 놀부심사를 볼짝시면 스마트하고 첨단화된 시대에 발맞춰 초상난데 춤추기 불난데 부채질하기는 다 옛말이오. 부동산과 집값에 혈안된 놀보 심사는 꼭 이렇듯 것이었다. 청년 임대주택 짓는다 하면 땅값 떨어진다 반대하는 블랙카드 걸기. 대학 기숙사 짓는다면 학생들 시끄럽다 으름장 놓기. 특수학교 들어선다 하면 도로 한복판에 냅다 눕기. 좋은 건 우리 집 앞, 안 좋은 건 모조리 너네 집 앞. 어시고 지화자, 내 땅값 올라라. 최 판사님, 내가 내 집값 지키겠다는 이 정당하고 고귀한 노력을 저 답답한 사람들이 도통 알아주지를 않으니 이를 어쩌면 좋을까요? 재판사님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이 놀보의 애타는 심정을 달래주시죠.
0: 아이고, 적반하장도 유분수라지요. 자기 주머니 사정, 제 아파트 땅값만 챙기느라 청년들의 꿈과 부모의 눈물을 짓밟는 박놀보 씨가 억울하다며 판결을 청하다니요. 우리 재판사님, 가만 계실 순 없지요. 엄중한 판결로 저 양반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박놀보 씨는 들으시오. 통장에 돈도 두둑하고 아파트 평수도 널찍한데 마음 그릇은 그리도 좁디 좁아. 눈에 불을 켜고 내 집값과 내 아파트 울타리만 지키고 있군요. 당신 역시 한때는 청년이었고 당신 자식들 또한 이 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배움을 얻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내 눈앞에 땅값 몇 푼의 혈안이 되어 공공의 이익은 뒷전에 두고 눈앞에 사사로운 이익만 따지는 것이 바로 님비 현상이 아닙니까? 이에 박놀보 씨에게 엄히 명합니다. 지금이라도 그 놀보 심술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 알고 억지를 부린다면 머리에 진짜 냄비를 뒤집어 쓰고 돌아다니며 나는 밴댕이 소갈딱지올시다 이렇게 외치며 지난 죄에 대해 속죄할 시간을 가질 것을 명령하는 바입니다.

하늘하늘 가늘고 여린 코스모스가 가을의 억센 바람에도 꺾이지 않고 제자리를 지킬 수 있는 건 바람에 억지로 맞서지 않고 바람이 이끄는 대로 몸을 맡기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도 삶

찾아오는 무수한 바람 앞에서 무작정 붙잡으려 하거나 애써 밀어내려 하지 말고 바람결에 몸을 맡기듯 때로는 그 바람에 가만히 몸을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깊어가는 주말 저녁입니다. 남은 시간 따뜻하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최혜진의 판소리 사랑은 여기서 여미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리사랑꾼 최혜진이었습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교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계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배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 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0: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 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1: 공익광고협의회.
5: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의 현장 박정경입니다. 10월의 황금 같은 연휴 끝자락에 왔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셨나요? 그러고 보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10월의 풍성한 연휴를 즐기게 해주신 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글날 연휴를 마무리하는 시간인 만큼 오늘 연구의 현장에서도 유익한 한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일요일 저녁에 만나는 지식여행 연구의 현장,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경쾌하면서도 여유로운 음악 군악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첫 곡이었고요. 김문주의 가야금, 안영모의 생황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매주 일요일 저녁 8시에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국악계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흥미로운 연구를 찾아서 라디오를 통해 듣고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매주 새로운 초대 손님을 모시고 새로운 주제로 꾸며가고 있습니다. 연구회 현장은 국악방송 누리집과 어플리케이션 덩덕궁 플레이어를 통해서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0: 오늘 이야기는 조선 전기, 그러니까 한글이 창제된 직후에 쓰인 한글 편지에서 출발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현존 최고의 한글 편지부터 조선시대의 다양한 편지를 통해서 한글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텐데요. 조선시대 한글 편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신 제주대학교 배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가르침을 청해보겠습니다. 배영환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 배영환입니다.
0: 네, 우리 연구회 현장 청취자분들에게 우리 교수님은 어떤 전공, 어떤 활동하는 분이신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1: 예, 저는 현재 제주대학교 국어문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현재 인문대학 학장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전공은요, 국어학 분야인데 국어학 분야에서도 음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0: 네.
1: 주로 한국어의 발음을 연구하는 그런 거고요.
0: 네.
1: 현재는 또 제주방언에 대해서도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0: 네네. 국어학이라고 하는 분야, 우리는 보통 왜 국문학 이렇게 좀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별도의 분야인 거잖아요. 이 국어학이라는 건 어떤 연구를 주로 하는 건지 좀 예도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1: 예,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국어 과목 있지 않습니까?
0: 예,
1: 이
0: 예.
1: 국어 과목 중에 크게 문학과 어학이 있는데
0: 네.
1: 이 어학 부분이 이제 제가 전공하는 국어학 분야인데
0: 네.
1: 그 고등학교에서 뭐 요즘 언어와 매체라고 그러나요?
0: 아,
1: 이
0: 맞아요.
1: 언어와 매체에서 요즘 학생들은 언매라고 그러는데 그
0: 예.
1: 언어 부분을 제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0: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 네, 뭐 발음 아니면 문법 뭐 이런 거잖아요.
0: 예, 맞습니다. 예.
1: 조금 어려운.
0: 좀 어려웠습니다.
1: 아, 이렇게 전공하신 교수님도 어렵게 느끼세요?
0: 근데 저는 문학보다는 어학이 좀 더 좀 쉽다고 생각하는 게
1: 네.
0: 개인적으로는 문학은 끝없이 답을 찾아가야 되는
1: 네. 네,
0: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1: 네.
0: 어학은 그래도 답이 있는 약간 이제 그래서 좀 저는 개인적으로 어학에 좀 맞는 것 같습니다.
1: 네네. 이 뭔가 규칙이 있고 법칙이 있고 이론적인 체계가
0: 맞습니다.
1: 있는 그런
0: 예.
1: 게 좋으신 거군요. 요즘 소위 말하는 T신 거죠?
0: 맞습니다. 예.
1: 알겠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을 계기로 우리 교수님 모시고 한글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한글이 만들어진 조선 전기 혹은 뭐 그 이후까지도 좋은데 이 조선시대에 문자 사용은 어떠했을까요? 어떤 문자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실태를 좀 설명 부탁드려요.
0: 예, 세종대왕께서 이제 즉위를 하시고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그 조선은 원래 이제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중시하는 이런 나라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춘과 효입니다.
1: 네.
0: 그런데 이 춘과 효가 부족 하다고 느꼈는지 예,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좀 더 예, 이 그 뭔가 이렇게 교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당시에는 한문밖에 없었고
1: 그렇죠.
0: 일반 백성들은 문자 생활을 하기 어려웠던 거죠.
1: 네.
0: 그래서 세종은 이 사람들을 백성들을 교화시키기 위한 또는 뭐 새로운 글자 같은 게 편안한 글자 같은 게 없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1: 네.
0: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는 즉 애민 정신이 투철했던 그런 군주라서
1: 네.
0: 이 그 억울한 사연 예를 들면 뭐 옥에 갇혔다든지 이랬을 때 그 억울한 사연을 제대로 풀지 못한 이런 일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네.
0: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문자, 우리만의 문자 같은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했었던 것 같습니다.
1: 네, 예, 네. 예.
0: 다만 이제 만약에 그 당시 우리 글자가 없었다면 그 당시에는 한문을 주로 했었거든요. 그리고
1: 네.
0: 대부분 성리학자나 일반 양반들은 한문을 위주로 했다면 일반 백성들은 거의 문자 생활을 하지 못했고 그리고 일부 이제 하급 관리나 이런 사람들은 이두나 이런 한문을 찾아 즉 그 찾아라고 그러는데요 그 빌려 쓰는 이런 글자를 사용했던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에는 일반 백성들은 문자 생활은 감히 상상도 못한 이런 뭐 그런 시대였다고 생각됩니다.
1: 네네.
0: 예, 다만 이제 훈민정음을 1443년에 만들어지긴 했지만 조선시대 전체 그런 훈민정음이 만들어지고 전부 다 뭐 훈민정음으로 모든 문자 생활을 했냐 또
1: 네.
0: 그건 아닙니다.
1: 네, 네.
0: 왜 그러냐면 나라의 여전히 공식적인 문자는 한문이었고요.
1: 네.
0: 그걸 또 진서라고 그랬습니다.
1: 예.
0: 참진자를 써서. 그러니까
1: 네.
0: 여전히 훈민정음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조선시대 전 뭐 그 갑오개혁 이전까지는 여전히 한문이 우선적인 문자였고 다만 이제 일반 사람들은 특히 부녀자 이런 분들은 이제 언문이라고 해서 언문을 주로 썼던 이런 그 양층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1: 예.
0: 약간 이런 구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네네. 사실 저도 어릴 때 보면 신문도 그렇고 어떤 공문서 같은데 한자가 진짜 많이 나왔거든요. 그 시절에도 그렇게 한자를 많이 썼던 걸 보면 뭐 감히 비교할 순 없겠지만 이 조선시대에도 그런 보수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공식적인 문서나 기록이나 이런 건 어쨌든 한문이 중심이 되는 거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이런 편지글이라든가 부녀자들이 남긴 기록에는 또 이 한글 훈민정음 혹은 언문이 이제 사용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가 바로 이제 언간입니다. 언간 이게 이제 한글 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언간은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0: 예, 현재까지 남아있는 언간은 사실 뭐 아마

0: 수량을 헤아리지 못할 정도로 많을 겁니다.
1: 아,
0: 다만 이제
1: 예.
0: 발신자와 수신자, 특히 이제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한 거,
1: 네.
0: 이런 거는 뭐 3천 건 정도에서 최근에 또 계속 속속들이 새로 추가되는 것들도 있어서
1: 예.
0: 대체로 한 4, 5천 건 정도? 예, 뭐 이렇게. 예,
1: 많군요.
0: 그렇습니다. 예, 생각보다
1: 네.
0: 많습니다. 예.
1: 사실 아까 한문을 줄었었다라고

0: 남자와 남자끼리 만약에 소식을 주고받을 때는 한문으로 작성하고요. 이제 남자가 뭐 여성, 그러니까 뭐그 어머니라든지 또는 뭐 고향에 있는 아내라든지 이렇게 쓸 때는 언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언문 편지, 즉 한글 편지도 꽤 많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뭐 어쨌든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좀더 생깁니다. 언간을 오래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 언간 자료가 갖는 특징이나 어떤 연구적인 가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0: 예, 그 언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나라 현재까지 조선시대 남아있는 한글 자료 같은 것들은 대부분 이제 언해라고 그래서 우리말로 풀어 쓰는 거라고 할수 있겠죠. 한문 원본이 있고, 원문이 있고, 그거를 우리말로 언해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약간 번역투 문장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당시에 우리가 실제 사용하던 약간 구어에 가까운 이런 거와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언간은 실제 그 당시에 서로 주고받은 뭐 글이기 때문에 언해문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언어를 반영한 그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상성이라고도 하고 구어성이라고도 하는데 확실히 한문을 번역한 것보다는 좀더 우리말을 좀 제대로 반영했다고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1: 확실히 이제 문어체적인 혹은 번역체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그
0: 그렇죠.
1: 당시의 언어를 좀 엿볼 수 있는 그런 자료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언어학을 연구하는 분들께는 굉장히 귀한 자료겠어요.
0: 맞습니다.
1: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언간 자료를 또 연구하신 분이세요. 어떤 자료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0: 예, 현재까지 발견된 그 가장 오래된 편지는 지금 대전 시립박물관, 그 당시는 대전 선사박물관이라고 하는 데그 소장되어 있는데요. 신창맹씨라고 하는 그 묘에서 출토된 언간이고, 신창맹씨의 그 부인이 신창맹씨고, 그 남편인 나신걸이라고 하는 분이 아내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예, 그 특히 이 편지는 이제 2011년 묘를 이장하던 가운데 그묘 안에서 발견된 편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편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그러니까 이 나신걸이라는 분의 묘를 이장하던
0: 아닙니다. 그 아내 신창맨 씨 부인의
1: 부인의
0: 묘를
1: 묘를
0: 이장하던 가운데 나왔습니다.
1: 묘를 이장하는데 그 안에서 이제 편지가
0: 그렇죠.
1: 나왔고 이 편지가 뭐지? 하면서 이제
0: 그렇죠.
1: 연구를 시작하신 거군요.
0: 그 당시 대전 그 선사박물관에서 우연히 저에게 이런 편지가 있는데 3월 달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에게 우연히 이제 이런 편지가 있어서 한번 이것 좀 어떤 편지인지 알아봐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제가 좀 게으르고 좀 바빠서 좀 쌓아두다가 5월 달에 갑자기 부부의 날때그 다시 박물관에서 예전에 얼마 전에 보낸 그 편지 부부의 날 특집으로 한번 이렇게 다뤄보고 싶은데 제대로 좀 판독이 됐느냐 이게 좀 어렵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살펴보고 이게 예사롭지 않은 편지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었습니다.
1: 3월에 받아놓고 묵혀두셨다가 부부의 날, 그러니까 부부가 주고받은 편지니까
0: 예.
1: 부부의 날에 소개하려고 조금 재촉을 받고 이제 들여다보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지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방금 편지의 수신자, 발신자 말씀을 주셨지만 뭐 어떤 인물이고 어떤 편지인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신다면요.
0: 예, 이 편지는 그 세조대인데요. 무신 나현종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족보에도 나오고 조선시대 자료에도 나오는 분인데 그분의 며느리인 신창맹 씨, 즉 나신걸이라고 하는 또 나현종의 아들이 이제 나신걸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그어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묘를 이장하는 가운데 나타났고 그리고 이 편지의 첫 번째 편지에 보면 수신자의 회덕 온양댁이라고 하는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1: 예.
0: 이 회덕이라고 하는 곳은 이분들이 살던 마을이고요. 충남

0: 지금 회덕이고, 그리고 이
1: 예.
0: 온양댁의 온양은 이 신창이라는 곳이 원래 온양의 예전에 별칭이었고, 이 요즘 온양은 이제 아산하고 아마 합쳐져서 예전에 온양 온천이 있었던
1: 아,
0: 이제 그
1: 그럼요.
0: 곳입니다. 예.
1: 네네.
0: 그래서 이 회덕 온양댁의 온양댁이라는 것이 그 묘주, 즉그 무덤의 주인이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이겠죠. 그래서 아, 이 편지가 신창맹 씨가 받은 편지고, 그리고 그 사연을 보면 편지를 쓴 사람은 남편분이니까 남편인 나신걸이 쓴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된 거죠.
1: 네네. 편지의 뭐 작성 시기 또 내용 어떤 그런 이런 방금 말씀하신 뭐 서지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해독하고 판독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아요. 좀 소개해 주세요.
0: 예. 이 편지에서 가장 이제 처음에는 좀 이게 이제 옛날 편지는 진 흘림이라 그래서 이렇게 흘림해서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1: 네.
0: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대충 보고 중간에 보니까 영안도 경성군관으로 간다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1: 네.
0: 이게 영안도가 이제 그렇게 뭐 저는 사실은 생소한 지명이라서 여러분들 검색해 보니까 아, 이 영안도가 그 세조 당시에 이시의 난,
1: 이 시에 난, 예.
0: 요즘 뭐 이시의 농민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1: 아.
0: 이시의 난에 그 난을 이제 그 진압하고, 이 이시애가 길주 출신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함경도가 함길도였는데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역적이 그 출생한 그런 이제 그 지명을 따서 그뭐도 이름을 짓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봐서 영안도로 이렇게 예그 바꾸자고 그런 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470년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1498년에 다시 이제 함길도로 환원한다고 하는 이런 이제 조선왕조실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1: 예.
0: 그래서 요 사연을 보고 요 기록을 보고 이거는 그러면 1400년대 약간 후반에 그런 편지겠구나, 이렇게 이제 봐서 그때까지 현그 이전에 이 편지가 발견되기 이전의 편지 중에 가장 오래된 편지는 순천김 씨묘 출토원간인데, 그 편지는 대체로 16세기 중반 이후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적어도 한 5, 60년 이전 편지겠구나.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좀
1: 네.
0: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1: 네. 아유, 눈이 번쩍 뜨이셨겠어요.
0: 뭐라 그럴까요? 진품에서 느끼는 그 아우라, 뭐 이런 것들, 약간 좀 쾌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1: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지금까지 알려진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신 겁니다. 음악 한곡 듣고 다음으로 이어갈까요? 아름다운 이 한글 노랫말이 살아있는 노래죠. 여창가곡, 개면조, 평롱, 북두칠성 준비했습니다. 이준하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님에게 애틋한 마음을 전한다는 아주 아름다운 노랫말을 담고 있는 노래 듣고 돌아왔습니다. 여창가곡 개면조 평롱 북두칠성이었고요. 노래에는 이준하였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한글날 계기로 제주대학교 배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가장 오래된 편지, 조선시대의 가장 오래된 한글 편지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된 편지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우리 배영환 교수님의 가슴을 뛰게 했는데 이 편지 조금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그 영안도라고 하는 이제 네. 그걸 통해서 대체로 어느 정도에 쓰여진 편지겠구나 이제 추측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어느 시대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0: 네.
1: 이 안정낮 씨 세보의 즉 족보를 좀 찾아봤습니다.
0: 네.
1: 그랬더니 다행히 이 나신걸이라고 하는 분이 그 족보에 기록돼 있었습니다. 그 나신걸이라는 분이 1461년에 태어나서
0: 네.
1: 1524년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되어 있는데 예, 그러 정도면 1461년 뭐 20살 정도면 81년이 되고 서른
0: 네.
1: 살이면 한 뭐 91년 정도 되는 거겠죠.
0: 네,
1: 그래서
0: 네.
1: 이거는 적어도 15세기에 쓰여진 편지겠구나 이런 추측을 해봤고요.
0: 네.
1: 그리고 편지 사연 중에서 경성 군관으로 간다는 사연도 참고했습니다.
0: 네.
1: 이제 아쉽게도 이분이 이제 뭐 묵과 방목이라든지 이렇게 뭐 이렇게 입격을 했었으면 그 명단이 있었을 텐데 아쉽게도 우리 조선 시대 초기에 묵과 방목에 이 묵과 방목이 없고 그리고 이분의 그 뭐 입격 사항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0: 네.
1: 그 이분이 보통 군관의 나이면 30에서 40 정도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네.
1: 그런 나이를 계산해 봤고
0: 네.
1: 그리고 또 편지 사연에
0: 네.
1: 앞뒤에 보면 어머님이랑 아기랑 뭐 보고 싶다, 보러 간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0: 예.
1: 여기서 아버지 얘기가 없습니다.
0: 그러네요.
1: 예,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족보를 봤더니 그 아버지 나현종이라는 분은 1488년에 돌아가신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88년 이후 뭐 한 90년대 정도. 그래서
0: 네.
1: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1490년대 쓰여진 편지 이렇게 제가 봤던 겁니다.
0: 네. 아이고, 이 편지의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걸 봐야 하는군요. 이 편지 내용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단서 하나를 추적해서 연대를 추적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고심을 하셨는지 참 짐작이 갑니다. 이제 편지 내용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내용을 좀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1: 예, 이 편지 내용은 뭐 대체로 고향에 가서 이제 가족을 좀 보고 싶은데 그 상관인 장수가 가지 못하게 해서 민망하다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됐고요.
0: 네.
1: 그리고 이제 그 북쪽으로 경성 쪽으로 아마 이제 가게 되니까
0: 네.
1: 좀 옷가지 같은 거 그 중에서 이제 천릭이라고 하는 천릭을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이 천릭은 이제 무관들이 입는 이런 이제 옷입니다.
0: 네.
1: 그 천릭을 보내달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편지의 상당 부분은 이제 농사에 대한 얘기 뭐 이런 것들입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이 편지는 조선 초기에 대부분

0: 아, 편지는 없으니까 이제 그 문헌에서 발견되는 성조 표시가 없습니다. 예.
1: 네.
0: 뭐 대체로 이런 내용인데요. 근데 좀한 가지 흥미로운 부분은요. 이 편지가 이제 결국 남편이 군대에 간 남편이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부간의
1: 네.
0: 어떤 정이라든지 사랑을 담은 뭐 이런 거가 나타날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1: 그쵸.
0: 전혀
1: 네.
0: 예, 그 전혀라고 하긴 좀 그렇고
1: 네.
0: 예,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편지 사연에도 어머님과 아기를 보고 싶다고 하는 사연은 있지만 예를 들면 이제 뭐 당신을 뭐 보고 싶다든지 뭐 이런 내용은 없고요.
1: 네.
0: 그리고 뭐그뭐 보고 싶다, 사랑하다 이런 거 없는 거 보니까 이분도 전형적인 한국 남자가 아닐까 이렇게
1: 네.
0: 생각을 해봤는데
1: 예.
0: 근데 이제 이 중간에 보면 그 중요한 또그 사연이 있는데요.
1: 네네.
0: 분하고 바늘 6개를 보낸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 네네.
0: 그 조선시대 이 시기에 분이라고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명품 화장품 이상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1: 네.
0: 그리고 이 바늘은 조선시대 여성들이 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런 생활 도구입니다.
1: 네.
0: 그래서 이그 예전 편지에 사연을 보면 남편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바늘을 그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보내는 이런 내용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1: 네.
0: 이쪽 북쪽 그 아마 저 명나라나 이쪽으로 그 서로 연결되면서 그쪽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그 외국 명품을 아마 고향에 있는 아내에게
1: 예.
0: 보내지 않았을까? 예.
1: 네.
0: 좀 시크하게 선물을 보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아내에 대한 정을 알게 모르게 담아냈다는 말씀이군요. 아유, 아까 이거 왜 부부의 날 기념으로 소개하려고 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소개할 만한 내용인 거죠?
0: 예, 그렇습니다. 예.
1: 네, 좋습니다. 근데 제가 좀 교수님 궁금한 게, 이 옛날 고문, 옛날 글 같은 거 이렇게 읽으면 좀 어떤 느낌일까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래도 국어학을 하시는 교수님이니까 조금만 요 옛날 말 느낌으로 한번 좀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0: 예, 그 앞부분은
1: 네.
0: 조금만 그 소개해드리면
1: 네.
0: 안부 그지 없이 수 없이 한 해인데 아마 이제 그 아래하기 때문에 혼해 정도 되겠고
1: 예.
0: 그러면 안부 끝이 없이 수 없이 한해뭐한 해가 있는데요 한은 뭐한 해요 정도
1: 네.
0: 되겠고 집에 가서 어머님이라 그러니까 어머님과 아기라 이제 아기랑 다 반가이 보고 가고자 하다가 그러니까 호다가 그 집에 가서 어머님이랑 아기를 다 반가이 보고 가고 싶었는데
1: 네.
0: 장수가 혼자 가시며 예, 혼자 뭐 어디 그 자기 혼자 가며 나를 못 가게 하시니 예, 장수는 가는데 휴가 같은 거 가는데 나는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못가 단녀가네. 그래서 고향에 다녀가지 못하네.
1: 네.
0: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이런 민망하고 서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 예, 이렇게 좀첫 사연부터 좀
1: 네. 좀
0: 안타깝게
1: 안타깝네요,
0: 예,
1: 진짜.
0: 이렇게 고향에 가고 싶은데 장수 때문에 못 가게 하는
1: 네.
0: 예, 이런 내용입니다.
1: 본인은 가면서.
0: 그렇죠. 예.
1: 네, 살짝 원망이 좀 담겨 있는 그런 편지네요.
0: 예.
1: 아유, 생생한 그런 감정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편지가 두 통이라고 하셨잖아요. 두 통인데, 그럼 이거는 각각 다른 편지인 거죠?
0: 예, 이게 이제 그 같이 무덤에 같이 하나로 발견됐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같은 날쓴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이 지나서 쓴 건지 이거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1: 네.
0: 뒤에 언제 편지 같은 거 보면 맨 마지막에 필사기라고 그래서 뭐 무슨 무오년이라든지 무슨 년몇월 이렇게 하면 아 이분의 그 생물년하고 비추어 봐가지고 아 언제 썼구나 이런 게 나오는데
1: 네.
0: 이거는 전혀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데 두 번째 편지의 시작이 또로 시작.

0: 시작되거든요. 아마
1: 예.
0: 그래서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에 그 아까 옷가지를 가지 보내달라고 하는 게 있는데
1: 아, 네.
0: 그 당시 이집 노비 이름이 구디였던 것 같습니다. 구디.
1: 어,
0: 그러니까
1: 구디.
0: 굳다의 이니까 뭐 단단한 아이 뭐 이런 의미였던 것
1: 아,
0: 같은데요. 이
1: 네.
0: 구디에게 그 옷가지를 뭐 어디 누구 저기 그이 경성으로 오는 사람한테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어디 전해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이어지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도 이 아마 같은 편지가 아닐까, 두 권의 하나의 편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 네. 뭐 같은 편지로 보는 것도 무방하다
0: 예,
1: 그런
0: 그렇습니다.
1: 말씀이시고, 자 다음 또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이 또 국어학 특히나 음운학 이런 전공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 편지에 나타나는 표현이나 문법을 통해서 국어의 뭐 변천 과정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는 지점이 있는지 이것도 좀 여쭤볼게요.
0: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 15세기에서 16세기 문헌 같은 경우는 일반 문헌은 성조 표시가 있습니다.
1: 아,
0: 그
1: 네.
0: 성조가 있어서 현재 뭐 경상도나 함경도 이런 방언에서 약간 이제 성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1: 예.
0: 것처럼 성조가 있는데 이 편지는 성조가 없습니다. 성조 표시가 없다는 것이 일단 좀 15세기에 그 쓰임 자료인데도 좀 특이하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치음 같은 것도 거의 그 중세 국어의 특징인데 반치음이나 순경 비읍 같은 것도 잘 나타나지 않아서 대체로 문헌 자료상으로 보면 16세기의 그 어떤 문헌과 약간 비슷한데 다만 이제 편지글은 이런 문헌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보다는 좀더그 빠른 좀 이른 시기의 언어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다른 편지에서는 재점이라고 재점이라고 재점 재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반복점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반복점은 편지에서 그 앞에 그 음절이라든지 어절 좀 어려운 말인데 동일한 글자가 있으면 이제 똑같이 쓰지 않고 뭐 이렇게 점을 두 개, 재점 슬래시 비슷한 이런 점을 두 개를 찍는데 이걸 재점이라고 그럽니다. 뭐 예를 들면 민망민망하다. 이렇게 있으면 민망 다음에 재점을
1: 아,
0: 찍습니다.
1: 점점 하고
0: 그러면 그게 민망민망하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 편지에서는 재점 같은 것들이 전혀 없어서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런 자료고요. 그다음에 대두법하고 격감법이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 대두법이나 격감법은 편지 쓸때 약간 이제 경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대두법 같은 거는 줄을 바꿔서 이제 맨 앞으로 뭐 올리는 거거든요. 예. 그랬을 때 예를 들면 뭐 할아버님이나 아버님 또는 임금님이나 뭐 선왕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는 줄을 바꿔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줄 칸보다 한칸 올려서 이렇게 앞으로 빼는 이래서 이거는 가장 그 존경을 표하는 이제 그런 형식이고요. 그다음에 격감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띄어쓰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그 예전에는 오늘날은 가르쓰기에 띄어쓰기를 하지만 조선시대 그 독립신문 이전까지는 전부 다그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세로 쓰기를 하고 다 붙여 쓰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높임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는 만약에 어머님이다. 그러면 어머님이 나타났으면 칸을 한칸 띄워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격감법이 좀 나타나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철 표기라고 그래서 원래 이 중철 표기는 16세기 경상도 방언을 반영한 이런 문헌 자료에 나타나는데 여기서 뭐좀 나타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그 부부간에 뭐뭐 하소 하소 하네 뭐뭐뭐 하소 뭐뭐 이런 그 종결어미가 있는데 사실 이런 거는 16세기 이후에 문헌에서 발견되는데 이 편지에서부터 부부간에 하소체 그뭐 경어법 그런 상대 경어법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1: 어떤 것은 이 16세기 이후에 보이는 어법이나 문법보다 좀 정립이 덜된 느낌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거는, 아, 이게 16세기부터 쓰였을 거라고 생각되는 어미가, 아, 원래 더그 이전부터 쓰였

0: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밝혀지기도 한 거네요.
1: 맞습니다.
0: 네. 예. 그럼 종합해서 이 편지가 갖는 뭐 국어학적 혹은 이제 문화적인 가치 의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이 편지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순천 김씨묘 출토 원관이라고 해서 지금 충북대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데요. 이 자료가 가장 이른 시기의 편지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0: 네.
1: 그 편지 중에 한 편지에 아까 얘기했던 필사기 그 의류라고 돼 있는데 그래서 1555년 정도 이런 거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대체로 이 편지가 192건인가 이 정도인데 16세기 이후에 중엽 이후의 편지로 알려졌는데 이 신창맹 씨묘 출토원관 즉 나신걸 원관은 그거보다 적어도 5-60년 그 앞서 그 쓰여진 편지고
0: 네.
1: 그리고 현재까지 그 15세기에 편지가 한글 편지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0: 네.
1: 그런데 이 편지가 대체로 1490년대 쓰여진 편지, 즉 15세기의 편지라는 점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네네.
1: 그래서 2023년에 그 당시 문화재청, 오늘날 국가유산청에서 이 자료를 국가지정 보물로, 국가지정 문화재 보물로 이렇게 그 지정 보물로 지정했고요.
0: 아, 네.
1: 그리고 제가 관심 있는 거는 훈민정음이 1443년에 그 만들어지고 창제되고 46년에 반포됐는데
0: 네.
1: 이게 일반 사람들도 일반 백성들도 과연 이게 한글을 좀 많이 사용했을까
0: 네, 네.
1: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0: 네.
1: 불과 창제되고 50년 뭐 이때쯤에 이렇게 지역에 사는 그 부부가
0: 네.
1: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거는
0: 그러게요.
1: 훈민정음,
0: 네네.
1: 이 훈민정음, 이 한글의 보급이 상당 부분 이루어졌지 않았을까
0: 와,
1: 이렇게
0: 네.
1: 추정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편지는 우리 국어사 자료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도 아까 우리가 첫 이야기 나눈 게 조선시대의 문자 실태는 어땠을까요? 이거 이야기할 때 한자가 어쨌든 압도적이었다 말씀을 주셨는데 창제되고 불과 50여 년 됐는데도 이 한글 훈민정음을 활용한 이 편지가 오고 갔다라는 점에서 이 한글 창제가 얼마나 이 백성들 또 사람들에게 참 유용한 문자였는가 하는 부분을 또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음악을 한 곡 준비했는데요. 이건 우리 교수님이 꼭 듣고 싶다고 하신 음악이에요. 여민락 듣고 싶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1: 예, 이 여민락 세종의 그 훈민정음을 만든 가장 중요한 게 애민 정신이고 그것이 그 잘 드러난 게 훈민정음 서문에 편어일용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0: 아, 네.
1: 날마다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날마다 백성들이 그 편안하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여민락도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0: 맞습니다. 네. 네,
1: 생각해봤습니다.
0: 아유 감사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여민락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로 여민락 4장 함께 듣겠습니다.

0: 백성과 더불어 즐긴다. 그리고 날로 씀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에 해당하는 편어 일용, 이 두 가지의 애민 정신을 생각하면서 들은 음악입니다. 여밀락 사장 함께 들었고요. KBS 국악관현악단의 연주였습니다. 오늘 연구회 현장에서는 제주대학교 배영환 교수님을 모시고 한글날 계기로 한글 편지 이야기 쭉 나눠보았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셨으니까 제주 이야기와 함께 이 한글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제주 방언의 이 옛날 한글의 어떤 흔적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은 것 같아요. 혹시 좀 소개해 줄 만한 흥미로운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예, 안타깝게도 제주 방언, 제주 지역에서는 제주 방언으로 쓰여진 편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0: 아,
1: 그런
0: 네.
1: 것들이 좀 아쉬운데
0: 네.
1: 다만 그 다른 지역에서 그 편지 일반 그 간본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표현 중에 속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0: 어.
1: 오늘날 속다 같은 경우는 뭐 누구에게 속다 또는 뭐 속이다 이렇게
0: 네,
1: 쓰이는
0: 네.
1: 그런 속다의 의미가 아니라
0: 네.
1: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런
0: 아.
1: 표현은 이제 뭐 그 한글 편지에만 이렇게 속다가 있는데 오늘날 그 제주 방언에서도 속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최근에 아주 유명한 폭삭 수가수다의 소가수다의 그 속다가 바로 그 수고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0: 예, 예.
1: 한글 편지에 이 특이하게 나타난 점에서 좀 서로 그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결국은 이제 옛날 표현이군요.
1: 그렇죠.
0: 속다라는 것이.
1: 예, 예.
0: 네. 아유, 한글 편지에 담긴 정말 무궁무진한 세계가 있는데 오늘 편지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할 것 같고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국어학을 연구하는 학자로서 한글날을 계기로 좀 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날 뭐 핸드폰이라든지 간당간단한 뭐 쇼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책을 많이 읽지 않고 사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사고력 같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0: 네.
1: 우리말로 된 좋은 책들을 좀 많이 읽어서 사고력을 좀 증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실은 예전의 고문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민족의 어리라든지 흔히 얘기하는 민족성이 담겨 있는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옛날 자료에도 좀 관심을 갖고 좀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0: 아, 네.
1: 좀 개인적으로 흔히 학문 후속 세대라고 그러는데 요즘 국어학이나 또 뭐 방언도 마찬가지고요. 공부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0: 네.
1: 약간 좀 안타깝습니다.
0: 네네. 문학 적인 부분보다 이런 국어학적인 언어학적인 부분에 대한 좀 공부나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렵기도 하고요.
1: 맞습니다.
0: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아 이래서 옛날 고전문학, 고문 이런 거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살짝 들었고 이 옛날 국어 시간 공부했던 그런 기억도 나서 너무 유의미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예.
0: 네, 지금까지 제주대학교 배영환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려움 없이 자연스럽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글과 언어는 사실상 무척 제한적이죠. 평소에 몰랐던 단어들, 또 학창시절 이후에 잊고 있었던 문법들을 좀 알아가면서 우리 한글에 대한 자부심과 소중함을 되새겨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연구회 현장에서는 올해 중반에 출간된 신간도서 한 권을 만나보겠습니다. 몸으로 그리는 장단과 춤, 설장구라는 제목인데요. 몸에 맨 장구와 혼연일체가 되어 설장구를 선보이는 예인들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정경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나를 소중히 여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나에게 질문을 건네보자. 누군가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듯이 나와 대화하면 나의 감정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챙기는 첫걸음이다. 레몬 심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에 나온 문장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사람의 안부는 곧잘 물으면서도 정작 내 마음에는 좀처럼 말을 걸지 못하고 살아요. 천천히 걷는 시간은 그렇게 미루어둔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기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발걸음을 좀 늦추고 너 요즘 괜찮아? 하고 다정하게 내 마음의 질문을 건네봐야겠어요. 오늘도 함께 걸어요.

소음의 도시아리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월 11일 일요일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입니다. 같은 길을 걸어도 누구랑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 보이죠. 아이 손을 잡고 걸을 때는 아이 보폭에 맞추게 되고요. 어르신과 함께 걸을 때는 계단 하나, 턱 하나가 또 새삼 눈에 들어오고요. 그렇게 누군가의 걸음에 맞춰 걸어보면 늘 다니던 길에도 멈칫하는 구간이 많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데요. 누구나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길, 그런 길이 더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길, 사람이 먼저인 길, 지구도 숨쉬는 길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방송 들으시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또 듣고 싶은 음악 있으면 문자 보내주세요.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열려 있고요. 스마트폰 앱 덩덕쿵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다시 듣기 하실 수 있고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밤 9시에는 재방송도 있습니다. 예계열의 순돌타령, 통영개타령으로 만든 곡이죠. 함께 듣겠습니다.

0: 함께 걷는 사람들. 집을 나서면 우리는 누구나 길 위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걷는 사람에게도 안전하고 편안한 길인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사람이 먼저인 길, 지구도 숨쉬는 길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 걷고 있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장님 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17년 가까이 녹색교통운동에서 일해온 활동가십니다. 어떻게 직접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청취자분들께.
1: 네, 저는 그 녹색교통운동이라는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광일 사무처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조금 늦은 나이에 시민단체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16년 좀 넘어서 이제 17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0: 지금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굉장히 젊어 보이셔서 늦은 나이에 시작하셨다고 이런 의문이 드네요. 근데 어쨌든 벌써 20년 가까이 되신 거군요. 사실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미 궁금한 걸 다 여쭤봐가지고 이제 방송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녹색교통운동이 무엇인지. 이게 그냥 들으면 뭐 안전을 중요하게 하는 그런 곳인가? 아니면 어린이 교통 안전 지도를 해주실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름과 단체의 성격 뭐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1: 녹색 교통이라는 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적색 교통의 반대 말이에요.
0: 네.
1: 그럼 이제 적색 교통은 무엇이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동차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요.
0: 네.
1: 자동차 중심의 교통을 적색교통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이거의 반대인 녹색교통이라고 하면 이제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대중교통이 활성화된 교통, 그 도시를
0: 네.
1: 이제 녹색교통이라고 부릅니다.
0: 네. 자동차 타시는 분들은 도로가 전부 파란불인 교통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녹색교통운동이 벌써 30년이 넘

0: 함께 활동을 해오고 있는데요. 단체 얘기 살짝 해볼까요? 언제 어떻게 출발한 곳인지.
1: 네. 30년이 지금 조금 넘었고요. 네. 단체가 만들어진 게 1993년입니다.
0: 일찍 만들어졌어요.
1: 네. 이 당시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좀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0: 네.
1: 한 80년부터 90년까지

0: 보니까 도로는 부족한 상태이고 차는 많아지니까
1: 네.
0: 교통 체증이나 교통 사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1: 네.
0: 당시에 이제 교통 사고 같은 경우엔 만명 정도가 한 해에 사망을 하셨는데 지금도 교통 사고로 한 해에 한 2,500명 정도가 사망을 해요. 지금도 적은 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1: 네.
0: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많은 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던 분들이 연구 모임을 하시다가 이 문제를 해결을 직접 시민들과 같이 해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시민단체를 만드시게 된 겁니다.
1: 네. 보행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알린 단체라고도 할수 있는데, 보행권,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0: 네, 이 보행권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에도 없는 권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걷는 사람에게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권리가
1: 네.
0: 있다라는 이제 것이고요. 요게 이제 유래된 것은 사실은 요 연구 모임을 하시면서
1: 네.
0: 일본의 교통권에서 영감을 좀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국내에 이제 도입을 할 때, 보행권이 가장 교통에서 중요한 권리지 않겠느냐.
1: 네.
0: 걷는 사람에 대한 권리가. 그래서 이제 보행권이라는 개념을 국내에 들어와서 저희가 보행권이 필요하다. 이런 메시지를 이제 내기 시작한 거죠. 예.
1: 사실 보행권에 대해서 얘기하자 그럼 저할말 되게
0: 네.
1: 많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한 14년, 15년 정도를 진짜 대중교통이랑 걷기로 이동을 하면서 지냈었는데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걸어가야지 하고 예전에 정말 한남동에서 상암동까지도 걸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걸어가다가 길이 끊겨요. 더 이상 차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그냥 보도로는 걷기 힘든 구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걸어가려면은 한강공원을 따라서 이동을 어느 정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도심을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는 이동할 수가 없구나. 뭐 이렇게 느낀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왜 걸어가는 길은 막혀 있고 차들은 저렇게 잘 다닐까? 그래서 내가 차도를 빌리지 않으면 걸어갈 수가 없는 걸까?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0: 그게 녹색 교통 시작이랑 맞닿아 있다고
1: 네.
0: 생각합니다.
1: 네. 그런데 우리 사무처장님 처음에는 여기 안 계셨던 거잖아요. 회사원이셨다고 들었는데 어쩌다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셨나요?
0: 제가 사실 이제 학교 졸업을 한 다음에
1: 네.
0: 전공을 살려서 교통 관련된 직장에 좀 다녔습니다. 거기서
1: 전공은 어떤 걸 하셨나요?
0: 제가 교통공학이라는 것을 전공을 했습니다. 예,
1: 네.
0: 그래서 이제 그 전공을 살려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렇게 계획하는 여러 일들과 관련돼서 교통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업무를 좀 했었어요. 그래서
1: 네.
0: 뭐 교통 영향 평가라는 거라든지 버스 중앙차로를 설계하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을 어떻게 설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제가 한 8년 정도 다니면서 요즘 흔하게 말하는 그 번아웃이 좀 왔었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과연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좀 빠진 시기가 있었고 그때 좀 직장 내 상사분과의 조금 트러블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때 이제 일을 좀 쉬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쉬면서 구직 활동을 제가 할때 제가 어렴풋이 녹색교통이란 데는 알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사람을 뽑는 걸 보고 제가 이제 지원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집에 이제 한 3년 정도만 시민단체 일을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좀 허락을 받아서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 어떻게 허락이 쉽게 떨어졌나요?
0: 일단 제가 하고 싶다고 좀 강하게 어필을 해서 좀 마지못해 허락을 해주신 것 같아요.
1: 그때 마지못해 허락해 주셨는데 16년이 됐잖아요. 3년만 하신다 그래놓고.
0: 지금은 포기하신 거죠.
1: 근데 그 따님 두 분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아빠의 활동을?
0: 그 어릴 때 네. 아이

0: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이제 단체에 들어가고 둘째는 이제 단체에 들어가서 출산을
1: 네.
0: 했었는데, 저희 단체에서 사실은 이제 4월달 뭐 지구의 날이라든지 지금 9월에 뭐 차없는 날 이런 행사 같은 걸 많이 주최하거나 참여를 했었어요.
1: 네.
0: 그래서 그런 행사에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체험 부스나 이런 데 항상 좀 데리고 가서 같이 체험도 시키고 그런 행사들을 좀 즐길 수 있게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요.
1: 네.
0: 그래서 녹색교통이라는 이름을 어렴풋이 좀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0: 지금은 이제 사춘기가 좀 세게 둘다 와서
1: 네.
0: 저랑 같이 잘 다니지는 않는데, 가끔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1: 네.
0: 뭐 녹색교통 지능구역 뭐 이런 거 보면은
1: 어,
0: 그거 뭐
1: 반갑다.
0: 아빠가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물론
1: 네.
0: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하는 캠페인 중에 이제 움직이는 소나무라는 캠페인이
1: 네.
0: 있는데, 그 캐릭터 이런 것들을 보고
1: 네.
0: 귀엽더라, 뭐 인스타 보고 이런 얘기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네.
1: 움직이는 소나무 제가 이따 자세히 여쭤볼 거거든요. 여러분 좀
0: 네네.
1: 기다리고 계세요. 교통 분야의 활동가로 이렇게 오래 일하셔서 생긴 직업병 같은 거 있으세요?
0: 있죠. 예. 항상 그 새로운 길을 좀 걷거나 거기를 이제 가끔 운전을 할 때도 있는데, 이럴 때 가보면 신호 체계라던가 이 보행로라던가 뭐 횡단보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보여요. 여기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런
1: 저도 그런
0: 것들이
1: 거
0: 좀 고쳐야 되는 데가 이런 게 있네, 여기는
1: 많이
0: 좀 뭐가 이런 게
1: 생각해요.
0: 불합리하네, 이런
1: 네.
0: 것들이 많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1: 저 진짜 많습니다. 여기 왜 신호를 이렇게 줘서 매 신호마다 걸리게 할까?
0: 네.
1: 여기 왜 좌회전을 같이 안 줄까? 아무리 봐도 같이 줘도 될것 같은데 여기 왜 도로를 이렇게 한정했는가? 저 진짜.
0: 이것도
1: 네.
0: 지역별로 조금 달라서 어떤
1: 네.
0: 지역에 가면은 차로가 굉장히 좀잘안 만들어져 있을 때 곳이 있어요. 네,
1: 근데
0: 사실
1: 그
0: 운전하기
1: 직업,
0: 어려운
1: 그렇죠,
0: 곳이.
1: 그렇죠. 그 직업병이 이제 막 빛을 발해서 보람까지 이어진 그런 거 있으셨어요?
0: 이게
1: 네.
0: 이 직업병이 빛을 발했다기보다는
1: 네네네네.
0: 이게 조금 무거운 얘기긴 한데, 제가
1: 아.
0: 최대한 이제 안 무겁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1: 네.
0: 지금 한 2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1: 네.
0: 2024년 12월 3일에 조금 안 좋은, 한국에서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저희 같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기획하고 거의 5개월 동안 매주 또는 매일 나가서 현장을 지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사무국이라는 곳에서, 그 연대체 사무국에서 일정 부분 역할을 맡았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현장 집회에서 시민들의 보행로랑 집회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다른 시민단체 동료들과 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통행로를 관리하는 일을 좀 했었고요. 그 집회 현장이 계속 바뀌었어요. 뭐 경복궁에서 동십자각으로 또는 이태원 한남로, 뭐 여의도, 이렇게 바뀔 때마다 사실 새로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어떻게 하면 조금 동선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조금 이동이 가능하게 할수 있을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 이런 것들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일찍 나가서 현장을 좀 보고 동료들과 함께 이제 걸어 다녀야 되는 길과 실제 집회를 조금 참석하시는 공간을 좀 분리하는 작업들을 이제 계속 했었죠. 네. 다행히
1: 그러셨군요.
0: 이제 저희가 한 60번에서 70번 정도 집회를 했는데, 그런 이제 보행자 사고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아, 시민들이 안전하게 목소리를 낼수 있도록 여러 안전선을 살피고 계신데, 음악을 한곡 듣고 녹색 교통 운동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훈의 소금 연주 그린티 듣겠습니다.

0: 이명훈의 소금 연주 그린티 들으셨고요.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 보니까 크게 다섯 갈래가 있더라고요. 보행, 대중교통, 승용차 줄이기, 자전거, 교통사고 피해 가정 지원. 이게 이제 큰 그림인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 큰 그림 설명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사실은. 네.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네. 자동차 위주의 교통 체계나 문화를 사람 중심인 교통 체계나 문화로 바꾸는 활동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면 조금 들어가서 보행부터 살펴볼까 봐요. 네. 보행하면은 뭐 횡단보도 설치, 골목길 안전 속도 캠페인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 보호 구역 이런 거 당연히 그 설계하시는데 좀 약간 뭐랄까 힘을 쓰고 계실 텐데 그 부근도 너무 어린이가 없는

0: 주말 또는 새벽 이런 때 조금 속도를 풀어달라 이런 것도 있지 않으세요?
1: 있죠.
0: 네. 네.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실 것 같아요. 이게 다 어떤 활동들인가요?
1: 네. 보행. 그 저희가 했던 보행 활동 이제 네. 대표적인 거 두 가지인데요. 네. 사실은 이게 한 10년 이상 된 오래전 활동이긴 합니다. 네. 육교랑 지하보도가 만들어지면서 네. 사라졌던 횡단보도들이 도시에 꽤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한테 서명을 받고 서명 받은 것을 이제 지자체한테 요구를 하고
0: 네.
1: 횡단보도를 이제 다시 복원해달라 그렇게 네. 했던 활동이고요. 네. 다행히 이게 지금도 잘 아시는 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 있는 거기 사거리나 예술의 전당 앞에 횡단보도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시 만들어진 횡단보도들입니다.
0: 지하차도, 육교, 이건 차 중심인 거고 횡단보도는 조금 더 보행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1: 그렇죠.
0: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너무 자동차 중심 쪽으로 갔었는데 그걸 좀 균형을 맞추려고 지금 노력을 하시는 겁니다.
1: 네.
0: 대중교통 쪽에서는 시민이 버스 이용 불편을 직접 제안하는 공모도 있었다고요. 또 이걸로 뭔가 바뀐 것도 있고, 그렇죠?
1: 네, 바뀐 게 있습니다.
0: 네네, 뭐 어떤 네. 거 있었어요?
1: 이게 이제 정식 명칭은 버스 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이라고 2015년에 서울시에서 같이 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0: 네.
1: 버스를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들을 시민분들이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 아이디어를 접수받아서 거기서 최종 이제 선정을 좀 하는 그런 활동이었고
0: 네.
1: 이 중에서 이제 실제 서비스로 이루어진 사례들이 지금 몇 가지 있는데요.
0: 네.
1: 제가 좀 네, 대부분은 이제 중복으로 여러분들이 제안하신 것들이 사실은 이제 실제 서비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 한 600건 정도 접수가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이 버스 차 안에 혼잡 상황을 정류소에서 알려주는 버스 혼잡도.
0: 그래서 이제
1: 혼잡
0: 여유 보통 예, 예. 이게 생긴 거군요.
1: 네네, 그거랑요. 네. 그리고 버스 안에 이제 모니터가 지금 다 설치돼 있는데 그 모니터에 예전에는 이제 광고만 이렇게 나가다가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다음 정류소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위치 정보 관련된 거.
0: 네.
1: 그리고 손잡이가 이전에는 굉장히 일률적으로 높이가 똑같았어요.
0: 네.
1: 그런데 이제 어린아이들이나 노약자분들이 이걸 잡기가 어려우니까 높이를 좀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0: 네.
1: 그래서 지금은 아마 버스를 타시면 조금 높이가 이렇게
0: 다르게
1: 예, 네. 돼 있고요.
0: 네.
1: 그리고 뭐 이건 소소한 거긴 한데 버스벨이 이전에는 굉장히 버튼이 작았어요.
0: 네.
1: 누르기 어려웠거든요.
0: 네.
1: 지금 굉장히 큼지막하게 버튼이 되어 있잖아요. 그 버튼 키워달라고 했는데
0: 네.
1: 지금 이렇게 개선이 돼서 버스 버튼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달려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0: 많이 네. 약자를 고려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네요.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일도 하고 계신데 이건 이제 뭐 뭔가 그 사대문 안에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제도에서 뭐 제한이 담겨 있다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이게 뭔가요?
1: 아마 이 5등급 차량 운행하시는 분들이 이것 때문에 차를 폐차하시거나 차를 바꾸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셨을 거예요.
0: 5등급 차량이 뭔지부터.
1: 네, 네. 이제 5등급 차량이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에서 이제 배기가스가 나오는데 그 배기가스가 가장 유해한 차량들을 5등급으로 분류를 하고
0: 네.
1: 가장 무해한 차량들을 1등급으로 분류를 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지금 서울 전역이나 수도권 거의 대부분에서 이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상시, 그러니까 매일 하고 있는 거고요.
0: 네.
1: 이게 도입 배경은 사실은 이제 해외에서 도시에서의 이런 대기 오염이 얼마나 심각한가, 왜 심각한가 봤을 때 자동차로 인한 대기 오염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자동차의 이용을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유럽에서는 활발히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게 제도화되어서 거의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다 이런 제도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0: 네.
1: 국내에도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한 거고 등급 분류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제 등급 분류 작업까지

0: 이제 수행을 좀 했었습니다.
1: 서울 공기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0: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좋아졌습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마일리지 캠페인, 요걸 아주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 꼽으셨는데 이게 어떤 거였나요?
0: 네, 이게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제가 이 캠페인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했는데요.
1: 네.
0: 2011년에 시작을 했고 한 7년 정도 진행했던 저희 캠페인입니다. 이게 시작은 저 이사님 중에 한 분이 당시 스마트폰이 거의 보급되지 않던 시절이었는데 스마트폰용 자전거 앱을 만들어 봐라.
1: 네.
0: 이렇게 좀 제안을 주셨고
1: 네.
0: 저희가 한 해 정도는 이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앱을 어떤 걸 만들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러면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한테 실제 좀 도움이 되고 환경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걸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만보기랑 비슷한 기능이긴 한데 본인이 자전거를 탔을 때 얼마나 탄소를 줄였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좀 보여주는 그런 이제 캠페인이었고요. 여기 회원이 한 3, 4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한 3만 명까지 늘었었어요.
1: 네.
0: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잘 운영을 하지 못해서 사실은 지금 이제 다른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움직이는 소나무라는 캠페인으로 변경이 됐고 당시에 저희가 이제 단체에서 후원이나 기부나 이런 것들 좀 요청을 많이 드렸으면 사실은 조금 저희 재정에 많은 또 도움이 됐을 텐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이게 서비스가 종료가 돼서 좀 아쉬운
1: 예. 움직이는 소나무 얘기를 더해주세요. 이제 진짜로 해야 됩니다.
0: 움직이는 소나무는 이제 그때 이런 실패를 조금 경험 삼아서 조금 더 시민들이 조금 더 친밀하게 좀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라는 캠페인이고요. 요건 이제 자전거를 벗어나서 버스와 보행까지 같이 결합을 한 거고요. 다 각각 이제 그런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탄소를 다 줄이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때 얼마나 줄였는지를 얘도 수치로 보여주되 소나무로 환산해서 몇 그루를 심었는지 이걸 보여주고요. 거기에 쌓은 탄소 포인트를 이 친환경 제품, 그러니까 제로웨이트 상품이라고 하죠. 그런 상품을 또 구매할 수 있게 연결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 많이들 참여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참여하는지 안내해 주세요.
0: 이게 다 그 안드로이드나 이제 아이폰 앱 스토어에 다 등록이 되어 있어서
1: 네.
0: 움직이는 소나무라고 검색만 하시면 다운받아서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1: 네.
0: 지금은 참여자가 아주 많으시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아쉽기는 해요.
1: 네.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잘 하고 있지 못해서 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얼른 움직이는 소나무 앱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자전거뿐 아니라 걷는 걸로도 되고 그런 거잖아요.
0: 네네.
1: 네, 서울시에서는 손목 닥터였나요?
0: 네, 맞습니다.
1: 걸으면 이렇게 포인트 주고
0: 네.
1: 그런 것처럼 포인트 받는 거인 거잖아요.
0: 네,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유사한 서비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1: 네.
0: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1: 그렇군요.
0: 네, 그렇지만 이제 환경적인 메시지를 주는 그런 이제 서비스는 저희께 거의 유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네.
0: 환경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1: 네.
0: 이런 메시지는 저희는 중요하게
1: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0: 네. 그런 메시지를 저희는
1: 미래 세대를 위해서는 움직이는 소나무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0: 네.
1: 또 교통사고 피해 가정을 돕는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계신데 이거 어떻게 도와 어떤 지원을 하나요?
0: 교통사고 피해 가정 지원 활동도 단체가 설립됐던 9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활동이에요.
1: 네.
0: 사실 사고를 이제 가정의 가장이 사고를 당하시면 이제 사망을 하시거나 중증 장애가 계시면 이제 집에 계속 계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제 활동을 이제 다른 부모가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생계 유지라든지 학업에 좀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이게 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어쨌든 누군가는 해야 된다라는 이제 취지로 시작을 하게 된 거고요. 다행히 2000년도부터는 정부 지원 사업이 생겼어요.
1: 네.
0: 예, 그렇지만

0: 하지만 거기서 또 지원을 못 받는 가정들이 계속 있습니다. 네, 정부 지원은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또 만족이 안 되는 가정들을 저희가 계속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1: 그렇지만 녹색교통운동은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잖아요.
0: 네,
1: 네, 돈을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0: 대부분 이제 기업 후원이나 이제 개인 기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1: 전 좋은 일 하시는 분들의 비용이 제일 걱정이거든요. 네. 그럼 빨리 알려지고 더 많은 기업들이 좀 함께 해주시면 훨씬 좋겠네요.
0: 네, 네. 저희가 아무리 많이 지원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 한계를 좀 뛰어넘어서 더 많은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이런 후원이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1: 네. 우리 음악 나가는 동안 지원하는 기업이 생기기를 바라면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꽃별의 해금 연주 소나무 그늘.

0: 꽃별의 해금 연주 소나무 그늘 들으셨습니다. 함께 걷는 사람들 오늘은 사람이 먼저인 길 지구도 숨쉬는 길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와 함께하는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소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30년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의 길들이 좀 나아졌나요?
1: 네, 개인적으로는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0: 네.
1: 그리고 보행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인식도 좀 달라졌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사실 이게 인식 개선의 효과라기보다는 법적으로 강화된 측면이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네, 어린이 사망 사고라든지 이런 것들 이후에 이제 어린이 보호 구역에 대한 처벌 수위가 막 높아지거나 뭐 이렇게 우회전 차량이 공사 차량으로 인한 사망 사고로 인해서 뭐 도로교통법에서 처벌 수위가 뭐 이렇게 높아졌다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그래도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최소한 지켜야 될 것들이 잘 안 지켜져서 사실은 이런 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인식과 문화로 좀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사실은 인식이 바뀌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게 어려우니까 일단 벌을 크게 줘서 어떻게든 일단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요즘에는 이제 기후가 너무 핫 이슈라서 기후 위기 얘기를 진짜 많이 하는데 교통이 기후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잖아요. 이거 요즘에는 어떻게 그 받아들이고 계세요? 이 단체에서.
1: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0: 네네.
1: 있죠.
0: 네. 네.
1: 이 숫자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사실은 온실가스 100이면은 그 중에 한 13 정도가 교통이거든요. 그런데 일상 생활에서 이 교통이라는 거는 사실은 우리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거기 때문에 실제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높고요. 그 우리나라가 환경이 지금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차가 사람은 이제 인구는 줄고 있는데 자동차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0: 네.
1: 그리고 또 이용하는 이동 거리가 지금 점점 더 늘어나고
0: 그렇습니다.
1: 또 있습니다. 이게 줄지가 않아요.
0: 네.
1: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이제 탄소를 온실가스를 0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이제 변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사실 이 현장 안에서는요.
0: 네.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한 90년대에 이미 이제는 차를 버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전혀 아무도 차를 버리지 않았고요.
1: 네.
0: 또 아마 큰 그림으로 서울이 이제 조금 규모를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랬는데 위성도시는 더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통근 거리가 어떻게 보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고 또 교통이 발달하니까 어느 분은 천안에서부터 또 그냥 통근하시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네. 앞으로 녹색교통운동이 특별히 더 힘을 쏟고 싶은 그런 활동이 있다면 뭘까요?
1: 저희가 사실은 정책활동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0: 네.
1: 정부나 지자체 이런 정책을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다루다 보니까 지금 현장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을이 우리 동네가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 이런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하게 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0: 네.
1: 그래서 앞으로 사실은 집중해야 되는 일들이 도시 교통이 어떻게 녹색 교통으로 안전하게 편안하게 바뀔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바뀌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0: 정부 지원금 없이도 30년이 넘는 세월을 한 세대잖아요. 활동을 해오신 그 저력이 뭘까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릴까 말까 굉장히 고민했는데 왜냐하면 이 저력을 밝히면 많은 분들이 지원을 안 해주실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이래야지 지원을 해주실 텐데 어떤 저력이 있습니다 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버티셨을까요?
1: 제가 이게 하나로 얘기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0: 네.
1: 사실은 예, 저희가 교통이라는 한 분야를 좀

0: 오래 이렇게 파오긴 했지만
1: 네.
0: 사실 저희가 힘이 되는 거는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후원자분들이랑 이런 분들이 가장 이제 밑바탕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 단체에 본업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1: 네.
0: 자원봉사로 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1: 네.
0: 그분들이 전문적인 역량을 또 발휘를 해주시고
1: 네.
0: 그리고 또 저희가 필요로 하거나 필요할 때 저희를 또 믿고 도와주는 동료들, 동료 단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오래 누적되다 보니까 지금 그 힘으로 저희 단체가 계속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1: 우리 사무처장님은 그 17년 가까이 이제 함께 해오셨는데 여기서 활동을 하시면서 개인의 삶으로도 뭔가 달라진 게 있으세요?
0: 저희가 하는 일이 사실은 너무 어렵고 힘든 요구를 할 때가 많아요.
1: 네.
0: 뭘 바꿔달라,
1: 네.
0: 뭘 해달라,
1: 네.
0: 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실패의 경험이 성공 경험보다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네.
1: 네.
0: 그런데 저희가 이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진심으로 객관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했을 때 그런 과정이 있다면 언젠가는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게 됐어요. 네.
1: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요즘 그 어린 친구들 또는 젊은 청년들이 너무 실패는 피하고 그 성공 경험만을 가져가야 된다는 어떤 약간 강박관념도 있는 것 같거든요.
0: 네.
1: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실패도 우리에게 많은 걸 주잖아요. 우린 또 거기서 많은 걸 배워야 되고. 근데 지금 실패가 더 많은 분야에서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런 쪽으로도 뭔가 전해주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0: 요즘 이제 활동가로 들어온
1: 새로 들어온
0: 분들이 좀 많이 조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 네.
0: 사실은.
1: 네네.
0: 저희가 한 가지 일을 해내기 위해서는 몇 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해야 그 일이 될까 말까 한 일들이 정말 부지기수인데
1: 네.
0: 너무 단기간에 뭔가를 이렇게 이뤄내고 싶은 욕구는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차근차근하게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꾸준하게. 제가 아까도 이제 단체 생활을 3년 정도 해보겠다라고 한 건 그래도 3년 정도 하면 그 일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한 거였고
1: 네.
0: 3년을 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더 일을 하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 안에서 실패하더라도 정말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1: 그게 실패가 과정인 거지 아직 끝이 아닌 거잖아요.
0: 네네.
1: 네. 네. 그게 어디로 연결이 될 건지는 우리가 모른단
0: 모르죠.
1: 말이죠.
0: 네. 네.
1: 녹색 교통. 아, 진짜 중요한데. 활동가로 일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녹색 교통을 실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다면 좀 알려주실래요? 끝으로?
0: 네. 오늘 방송을 다 끝까지 들으셨으면은 제가 무슨 얘기 할지 뻔히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승용차를 매일 타시는 분이 하루만 안 타셔도
1: 네.
0: 배출가스를 20%, 공기 오염을 20%를 본인이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그러면 그 하루는 걷거나 자전거 타시거나 대중교통 이용하시면은 저는 더 많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 제가 끝 질문을 이미 드렸지만 하나만 더요. 그 보행로 중에는 여전히 어르신들이 걷기에는 살짝 불편한 보행로도 아직 많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얘기하면 조금 반영이 될 수도 있을까요? 우리 녹색교통운동 홈페이지라도 뭐 열심히 적으면 좀 될까요?
0: 지금은 그 신고 앱이 굉장히 잘 돼 있어서 사실은 그 국민신문고라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앱이 있어요. 거기 사진
1: 네.
0: 찍어서 올리면
1: 네.
0: 제가 알기로는 2주 안에 회신이 옵니다. 여기 뭐 보도가 울퉁불퉁하다, 뭐 매놀이 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약간 불편한 사항들이 생긴다 그러면은 사실은 행정이 그런 시스템은 굉장히 잘 이렇게 구축을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1: 네.
0: 그런 행정과 관련돼서는 또 개선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0: 좋지만 이제 현장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본인들이 직접 나서서 하시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 말고 이거 내가 한번 해볼까?
1: 네.
0: 내가 이거 한번 이렇게 해서 조금 이거 한번 바꿔볼까? 이런 생각만 가지셔도 저는 거기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1: 네. 네. 우리도 같이 녹색 교통을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길 위에 설 수 있도록 묵묵히 일해오신 분들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네요. 녹색 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공명의 길 위에서 별을 만지다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걷는 사람들, 녹색교통운동의 김광일 사무처장님 만나봤는데요. 우리가 다니는 길을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불편한 걸 발견하고 목소리를 내온 시민들이 있다는 거, 그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안전한 길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구나. 오늘 내가 지나온 길에도 누군가의 관심과 목소리가 쌓여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어요. 그 길 위에 우리의 관심도 조금씩 보태면서 함께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함께 걸어요.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조선 제9대 임금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인 세조의 총애를 받으며 궁정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당시 권력의 핵심이었던 한명회의 농간으로 왕이 계승해서 밀리게 되자 자연스럽게 운둔하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죠. 그가 지은 시문도 여러 편이 전해지지만 그 중에서도 청구영원에 실려 전하는 시조 한 수가 있는데요. 추강의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싯대 드리워도 고기하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 오노매라. 빈배에 달빛을 실었다는 표현에서 어쩌면 가을밤 낚시는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비우기 위해 나섰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배가 비어있지 않았다면 달빛을 가득 실을 수 없었겠죠. 가장 풍성하게 채워졌다가 이내 모든 것을 비워내는 계절. 이 가을에 여러분은 무엇을 비우고 풍류를 채우러 오셨나요? 10월 11일 일요일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첫 곡은 평시조 추강의 밤이 드니로 출발합니다.

0: 변진심의 노래, 평시조, 추강의 밤이 드니 함께 들으면서 10월 11일 일요일 풍류가 좋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도 방송 중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은요. 샵 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나 구학방송 전용 앱 덩덕쿵에서 사연 쓰기 이용해 글 남기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친구 탭에서 돋보기 모양 아이콘 눌러서 국악방송 풍류가 좋다 검색하시면 저희 카카오톡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는데요. 채널 추가하시고 채팅하기 이용하시면 손쉽게 글 남기실 수 있어요. 주말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본방송으로 함께하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밤 10시부터 재방송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포털 사이트에 풍류가 좋다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바로 찾아오실 수 있어요. 방송 중에 2부 첫 곡 마치기 이벤트도 계속 진행 중인 거 아시죠? 5시부터 2부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이 무엇인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이 도전해 주세요. 풍류가 좋다!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한 선물 푸짐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흥겨운 음악 외침으로 오늘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들어갑니다.
1: 주말 오후 풍류도 즐기고 선물도 받고 여기는 풍류가 좋다.
2: 한국음악의 대중화 콘텐츠와의 앞장서는 문화공간 라온에서 얼쑤 미니가야금 만들기 키트를, 서울 명동에 위치한 김성은 미술심리상담 연구소에서 미술심리상담 이용권을, 우리의 소리를 지키는 범음국악사에서 단소를, 그리고 국악방송이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풍류객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립니다. 풍류와 함께 논의는 여기는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0: 네, 푸짐한 선물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지난주 보내주셨던 사연 잠시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지난주 오프닝이 예전 삐삐 시절에 많이 쓰던 숫자 암호들에 관해 이야기 들려드렸더니 우리 제리맘님, 안녕하세요. 숫자 1004. 사람들이 참 기발하게 잘 만들어요. 요즘 줄임말이 너무 많아. 모르는 것도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서는 한글날 영어. 아, 요까지만 사연이 들어왔는데요. 뒤에 무슨 내용이 잘린 걸까요? 혹시 한글날에는 영어 안 쓰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일까요? 우리 제리맘님 후속편 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26님 정답! 처음에 들려주셨던 김수현 명창님의 심청가.

정답이 맞는 건가요? 오랜만에 사연 보내니 좀 얼떨떨하게 심청가에만 몰입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우리 3016님 1부 첫 곡 나갈 때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이벤트는 2부 첫 곡 마치기입니다. 5시부터 2부니까요. 오늘 2부에 다시 꼭 도전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016님도 사연 주셨어요. 신청곡도 있습니다. 서도민요 명창이신 박준영 선생님의 궁초댕기 듣고 싶습니다. 네, 잘 챙겨서 방송으로 보내드릴게요. 채널 고정.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여러 곡의 신청곡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덕 우리 풍류음악 많이 사랑해주세요. 음악 한 곡 듣고 노랫말 봄풀이로 이어가겠습니다. 안재숙 외 여러분의 연주 산주 앞주입니다.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벽사창이 어른어른커늘 입만 여겨 펄쩍 뛰어나가 보니 임은 아니오고 명월이 만정인데 벽오동 젖은 입에

공양이 와서 긴 목을 휘어다가 깃 다듬는 그림자로다. 마초와 밤일새망정 행여 나지런들 나무일 뻔하여라. 작자미상의 이 시조는 남창 가곡 얼락의 노랫말로 가장 자주 불리는 시조입니다. 벽사창, 즉 푸른 비단을 바른 창에 어른거리는 그림자에 이미 오신 줄 알고 뛰어나가 보니 임은 없고 정원을 가득 채울 만큼 밝은 달빛 아래 벽오동 젖은 입에 깃을 다듬는 봉황만 있었죠. 그 그림자를 이미 오신 것으로 착각했다는 걸 깨달은 화자가 마침 어두운 밤이라 다행이지 행여 환한 대낮에 이런 모습을 누군가에게 들켰다면 남사스러울 뻔했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애써 민망한 웃음으로 감춰보지만 실은 민망함보다 아쉬움의 감정이 더 크게 느껴지는 이 시죠. 요즘 사람들도 사랑에 빠지면 휴대전화를 공연히 자주 들여다보고 때로는 울리지도 않는 헛진동을 느끼기도 하는 것처럼 시대가 변해도 본질은 달라지지 않는 기다림의 풍경을 보여주죠. 이 쇼를 노랫말로 얹어 부르는 남창 가곡 얼락은 우조의 락인 우락을 변주한 파생곡인데요. 악곡명에 언이라는 말이 붙은 가곡들은 노래의 첫머리를 높은 음으로 질러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남창 가곡 우조 얼락 벽사창이를 김호성의 노래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남창 가곡 우저 얼락 벽사창이 오늘 노랫말 봄풀이에서 함께 풀어보고 김호성의 목소리로 감상했습니다.

풍류가 좋다 벌써 1부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인데요. 잠시 후 2부에는 푸짐한 선물이 걸린 2부 첫 곡 맞추기 이벤트 계속됩니다. 2부가 시작되고 첫 곡이 나가는 동안에 그 곡의 제목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풍류가 좋다 카카오톡 채널 모두 활짝 열려 있어요. 그럼 먼저 1부 마지막 곡으로 방지원의 연주, 동해안 별신굿 중 드렁갱이 함께 듣고요. 잠시 후 저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어디 가지 마세요.

0: 누군가는 고된 밥벌이를 마감하고 자신만의 진정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 또 누군가는 가족을 기다리며 따끈한 저녁밥을 짓는 시간. 그리고 그 저녁 밥상을 향하는 행렬이 길 위를 가득 메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는 그런 시간이죠. 그렇게 설레면서도 조금은 지치는 시간. 저녁 밥상보다 먼저 만날 수 있는 음악 밥상이 있습니다. 맛깔나는 음악과 매일 다른 주제로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며 허기진 마음 든든히 채우는 시간. 평일 저녁 6시부터 7시 반까지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에서 만나요.
1: 호출보 HLQA 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김용우의 풍류가 좋다. 오늘 2부의 문을 활짝 열어준 곡은 이난초 외 여러분의 소리 풍년가였습니다. 네, 오늘도 2부 첫 곡 마치기에 참여해 주신 분들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풍류가 좋다 홈페이지 다음 주 방송 성공 안내 게시판에 올릴게요. 잠시 지난주 2부 때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리맘님, 정답 적벽가. 네, 바로 정답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윤혜석 가시도 친 붉은 장미님, 정답 세타령. 물음표. 물음표 오늘은 10개나 붙여주셨어요. 하지만 정답입니다. 세타령 앞에 적벽가 하나 더 붙여주셨으면 완전 찐인데 그래도 보봉 정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혜석 가시도친 붉은 장미님. 그리고 3026님 정답은 적벽가 중 세타령입니다. 긴 곡이네요. 네, 조금은 여유 있는 음악이었죠. 네, 정답 보내주신 모든 애청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더욱 재미있는 코너 될 수 있게 좋은 풍류 많이 선곡해 놓을게요. 지난주 당첨자는 오늘자 선곡 안내 게시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정되신 분께서는 저희 방송 시간 중에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문자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보내주시면 됩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잠시 후에 풍요 사전으로 이어갈게요. 3026님의 신청곡 박준영님의 소리 궁초댕기입니다. 궁초댕기는 함경도 어랑타령을 바탕으로 한 서도민요인데요. 어랑타령 그리고 신고상타령과 함께 대표적인 함경도 민요로 잘 알려져 있어요. 대체로 신고상타령에 이어서 부른답니다. 박준영의 소리로 궁초댕기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박준영의 소리, 궁초댕기 아주 흠겹게 들으셨습니다. 음악 한 곡 더 듣고 풍녀사전으로 이어갈게요. 김중섭 외 여러분의 연주, 몽금척 반주음악입니다. 이 몽금척은 조선 전기 창작된 당악정제, 궁중무용이란 뜻인데요. 태조 이성계의 꿈에 하늘로부터 조선 건국의 명을 받았다는 상징적인 금척을 들고 추는 춤입니다. 오늘은 그 춤의 반주 음악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0: 아이고 청아, 이를 어쩌냐. 아이, 내가 아까운 고기 반찬을 옷에 잔뜩 흘린 것 같구나. 아, 기름 때는 빨기도 힘들 텐데. 아이고, 내가 널 힘들기만 하는 것 같아. 아이고, 그냥.
1: 괜찮아요, 아버지. 일전에 장승상 부인 댁에서 비누라고 하는 신기한 물건을 받아왔거든요. 그걸 얼룩진 옷에 문질러 비비면 양잿물보다 더 깨끗하게 빨래가 된대요.
0: 아이고, 그런 것이 다 있다니. 아이, 무슨 원리인지 궁금하구나.
1: 저도 승상 부인께 들었는데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고 경계면을 이루는 두 물질 사이를 잘 섞을 수 있게 활성화해주는 거래요. 활성화. 그래서 계면 활성제라고 하던데요.
0: 어허이, 오호라. 계면 활성제라면. 아이, 그것도 계면조인 것이냐.
1: 아니 아니 아빠, 그것은 음악이 아니니. 그 계면조랑은 다른 거겠지만. 아, 그러고 보니 계면조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궁금해지네요. 아무래도 풍요사전을 펼쳐봐야겠어요, 아버지.
2: 네, 오늘도 풍요사전 잘 펼쳐주셨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악조 이름 계면조와 계면 활성제라는 말에 같은 한자가 쓰이긴 했는데요. 지경계의 얼굴면입니다. 이 계면이라는 말이 악조의 이름으로서는 어떤 의미로 쓰인 건지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사적인 기록들은 흩어져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이익이 성호사설에 남긴 글입니다. 계면이라는 것은 듣는 자가 눈물을 흘려 그 눈물이 얼굴에 금을 긋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지경계의 얼굴 면자를 쓰는 계면이란 단어를 성호 이익은 얼굴에 눈물로 그어진 경계선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건데요. 한마디로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길 만큼 슬픈 느낌을 자아내는 악조가 바로 계면조라는 얘기죠. 이 계면조라는 악조 이름은 판소리와 산조에도 차용돼서 쓰이는데요. 판소리와 산조에서는 육자배기 토리와 같은 음조직의 악조를 계면조라 부르고요. 이를 가곡이나 궁중음악의 계면조와 구분짓기 위해

남도 계면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성어 이익의 해석처럼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길 만큼 슬픈 악조라는 의미는 아마 남도 계면조에서 더 잘 느끼실 거라 생각되네요.

박양덕 왜 여러분의 소리, 남도민요 흥타령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이 흥타령이 바로 육자배기토리, 즉 남도 계면조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노래였는데요. 왜 얼굴에 눈물 자국을 남길 만큼 슬픈 악조라고 했는지 느낌이 오셨겠죠? 10월 11일 일요일 함께한 김용호의 풍류가 좋다. 벌써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에요. 가야금의 백인형, 유대봉류 가야금 산조 중 진양조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풍류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9세기의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가 그의 만년에 쓴 가사 광대가를 보면 광대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인물 칠해, 사설 칠해, 득음, 너름새 이렇게 네 가지인데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인물 칠해라고 하면 그저 외모

0: 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품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고요. 사설칠에는 사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 문학적 능력을 말합니다. 득음은 그저 단순히 기교만 좋아서는 안 되고 발성법을 제대로 터득해서 설득력 있는 음악적 역량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거죠. 너름새는 일종의 연기에 해당되는데요. 판소리가 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장르라서 연기로 극적인 전개를 더하는 역량 또한 중요합니다. 광대의 네 가지 조건을 노래하는 단가 광대가 오늘 첫 순서로 듣겠습니다.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광대라 하는 것은 제일은 인물치래, 둘째는 사설치래.

만상선 위기 천변만화 좌상의 풍호을 부경하는 남녀노소 불게 하고 굳게 하는 극위성 금맵시가 어찌하니 어려우랴. 하는 것은 오음을 분별하고 눈두를 변화하여 오장에 선하는 소리 꼭 나가여 자은일지 그 또한 어렵구나. 사설이라 하는 것은 금금미욕 좋은 말.

날이 나오는 것은 또 웃게 하기 대단히 어렵구나. 인물은 천생이라 통할 수 없거니와 원운하니 소판이 소리하는 법예로다. 영산초장 다스르니 은은 한 청계수가 얼음 밑에 흐르는 듯 끌려내는 모은 손풍이 배노는 듯 차차로 돌리던 모공이 여전히 기이거다. 도두어내는 목은 안장봉이 속구는 듯 톡톡 굴려내는 목은 옥포수가 솟치는 듯 장단고요 변화무쌍 이리 농락 저리 농락 아니 짜는 말은 날이 따온 제비말과 공교도 냉무소리 중머리 중중머리 신양을 달아주고 놓아두고 그들에다가 떨치다가 청은하게 나는 목은 단산의 봉해구름 청청하게 뜨는 목은 청천의 하계 울음에 원성 흐르는 목 황영의 비파소리 무수히 농락변화 불시 되는 목은 능력이 부딪히듯 염화진사 울음소리 태산이 흔들리듯 어느덧 변화하였나 목한천 잔바람이 소슬하게 부는 소리 좌산이 질색하고 구경군이 낙루한다. 이러한 황대무루비

단가 광대가 들으셨는데요. 김일구의 소리 정철호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산책길 문을 열면서 19세기의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가 그의 만년에 쓴 가사 광대가 내용 중에 이 광대가 갖추어야 할 네 가지 조건,

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좀 전에 들으신 단가 광대가의 그 내용이 하나하나 소개가 됐는데요. 인물칠의 사설칠의 득음 너름새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신재효는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네 가지 중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인물칠입니다. 인물이라고 하니 그저 잘생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것만이 아니고 이 소리 공부를 쌓아가는 과정에서 인품이나 기품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나오는 사설칠에는 우리 판소리라는 장르가 긴 서사를 펼쳐 나가는 거라서 그 내용 전달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설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문학적 능력을 말하는데요. 그러려면 광대가 문학적 역량을 잘 갖춰야 하겠죠. 득음은 음악적 역량인데요. 말단의 기교가 아닌 설득력 있는 음악이 되도록 예술적 완성도를 최대치로 높여야 한다는 거죠. 또 마지막 너름새는 일종의 연기죠. 이 판소리 서사를 펼칠 때 연기 또한 설득력 있게 극적인 전개를 제대로 펼칠 수 있게 해야겠죠. 이네 가지 조건 하나하나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 우리가 판소리 한바탕을 들어보면 그 내용이 깊이 이해됩니다. 오늘 광대가 들으면서 광대의 네 가지 조건, 인물칠의 사설칠의 득음, 너름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악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 라디오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이 제공하는 덩덕쿵 앱을 내려받으시면 전국 어디에서나 이 시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기도 제공하고 있는데요. 국악산책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청취 가능합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은 일주일 동안 다양한 코너도 함께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화요일에 음악 문화의 여백, 수요일에 열릴 무대 펼칠 소리, 목요일에 이 시대의 예인, 금요일에 생각의 향기 이런 코너 들려드리고 있고요. 토요일에는 20세기 이후 작곡가들이 새롭게 창작한 음악을 듣는 토요일의 명작, 그리고 일요일 오늘은 전곡 감상 순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은 김영자 명창이 부르는 심청가 전곡 감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첫 번째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전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입니다. 긴 길의 음악이나 하나의 음반에 담긴 전곡의 음악을 모두 들어보는 순서인데요. 오늘부터 4주 동안 심청가를 듣는 순서 준비했습니다. 이제 듣게 될 심청가는 김영자 명창이 지금으로부터 26년 전인 2000년에 발매한 김영자의 소리샘 심청가라는 음반에 담긴 심청가 전곡입니다. 이 음반은 전체 넉 장의 CD로 발매가 됐는데요. 오늘 그 중에서 제1집에 담긴 내용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송나라 원풍 말년에부터 시작되는 심청가 초합부터 심청이 밥 빌기가 시작되는 부분까지가 오늘 들으실 내용입니다. 첫 시작 부분은 안일인데요. 송나라 원풍 말년 황주 땅 도화동에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심가요, 이름은 학규. 그의 가문이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이렇게 심학규의 집안 배경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훈이 불행해서 20 후에 안맹, 눈이 멀었다 하면서 바로 곽씨 부인 설명으로 이어집니다. 신봉사가 눈이 멀었으니 곽씨 부인이 품을 팔아 살아야 하는데 곽씨 부인의 재주가 좋아서 알뜰하게 잘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곽씨 부인이 삭바느질해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0: 궁중머리 장단에 맞춰 부르는데요. 어지간한 옷은 모두 지어서 재주가 좋다 하는 걸 알려주고요. 바느질만이 아니라 온갖 옷감도 삭슬 받아 짭니다. 음식 만드는 일도 하고요. 잠시도 놀지 않고 수족이 다 진토록 수족이 다 닳아 없어질 때까지 품팔아서 돈을 모으는 그런 모양, 그리고 이웃사람들에게 빚을 주어서 실수 없이 받아들이고 춘시향 봉제사, 봄에 시향제사와 여러 제사를 받들어 모시면서 잘 살아가고 있죠. 그렇게 앞을 못 보는 가장을 공경하고 시종이 여일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곽씨 부인의 모습을 소상하게 묘사하는 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어진 마음을 가지고 또 살림꾼인 그런 곽씨 부인의 모습인데요. 어느 날 신봉사가 곽씨 부인을 불러서 우리에게 혈육이 없으니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공을 들이는 과정에 들어가죠. 곽씨 부인이 온갖 공을 다 들여서 마침내 태기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딸을 낳게 되지만 곽씨 부인이 삶을 다하게 되죠. 아이를 낳고 몸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해서 산후별증이 생겨 몸져 눕습니다. 살 길이 없고요. 곽씨 부인이 마침내 죽게 되는데요. 죽기 전에 유언을 남깁니다. 딸의 이름을 청이라 지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요. 그렇게 허망하게 곽씨 부인이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때부터 신봉사의 삶은 척박해지기 시작합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심청이 키울 일이 막막한데요. 동네 부인들에게 젖동량을 해서 어렵게 키웁니다. 그렇게 키운 딸인데요. 심청이가 나이 10여 세가 되니 자신이 직접 밥을 빌어서 부친을 봉양하겠다 하고 나옵니다. 신봉사는 마음 안타까워하지만 성의가 그러니 그저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 이렇게 당부하는 바로 그 부분까지 오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심청가 중에서 초합 부분 송나라 원풍 말년부터 심청이 밥 빌기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전체 59분 46초까지 듣겠습니다. 김영자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1: 송나라 원풍 말년에 황주 도화동 사는 봉사 한 사람이 있난디 성은 심이오 이름은 학규였다. 누대 명문 거족으로 명성이 잦았더니 가운이 불행하야 20 후에 안맹이라. 낙수 청운의 발자취 끊어지고 일가 친척 멀어져서 개 뉘라서 받더리오마는 그러나 그의 아내 곽씨 부인이 있는데 주남 소남 관저씨를 모르는 거 전혀 없고 백집사 가감이라. 곽씨 부인이 몸을 버려 품을 파는디 쌍반의질 관대도 정어 직념이면 섭숙해자 중추망과 남주그 보그 잔놀이지 상침질 꺾음질과 외월뛰기 깨땀이며 고돈도비 소를리기 망근 꾸며 강근접기 배자도시 벗은행전 노래 허짓대 대냄주엄제 쌈제장랑은 필랑이야 벌집 벗근 풍채이면 전어주어 가진 금침패개모 쌍원왕에 수도 놓고 오생보상 각대 흉배 학그리기 공조공단 수성

극상생보 썩을 먹고 마타짜기 정황죽배 진양우세 각색으로다요 새거기 초상난지 변삼대보 혼장대사금식 숙정 가진대편 중계약과 박선여자의다 시증냉면 하체의 신설루면 각각 찬수 약주비기 소파림 봉호림 가대상하게 입치로

멀리 낮은 돌로 푼 바람 오일을 저게 푼 모와 돈 짓고 돈 모아 양 만들어 양을 지어서 관돈대니 일수책에 장이 뼈널 이웃집 사람들

남들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뉘안이 칭찬하리. 하루는 신봉사가 먼 눈을 번뜩이며 여보 마누라, 마누라는 천생의 무삼재로 이 생에서 나를 만나 한시 반시 놀지 않고 어린아이 받들듯이 날 이렇게 공대하니 나는 편타할지라도 마누라 고생살이 도리어 불안하오. 날 공대고만 하고 사는 대로 살아가되 지원할 일이 있소이다. 우리 연장 40이나 설아 일점 혈육 없어 초종장사 소대기며 연년이 오는 길 괜뒤라서 받들이까. 명산 대찰 신공이라도 들여서 다행히 40 후에라도 남녀간에 낳고 보면 평생 한을 풀겄소. 곽씨 부인이 말 듣고 공손히 대답하되 가군의 경대하신 마음 몰라 발설치 못하였더니 이제 말씀 그리하옵시니 지극 신공하오리다. 예그레 허여스대 불효 삼천에 무이대라 허여스니 품을 팔고 뼈를 간들 무슨 일을 못하리까. 그 한번 치성껏 빌어보오. 곽씨 부인 그날부터 분파라 모인 재물 왠가 공을 다 드릴지 명산대짤 형신당과 고묘종사속광사며 불미력 석유신 뒤 허유허유다니시며 가사시주 인등시주 창허시주 십방불공 질성불공 난불공 가지가지 다으리니

경하러 내려 우리 집 마을 위에

先贤的 黄花儿好呀， 真正给我的三年也空太多，还去了二

반도 진산 가는 길에 꽃을 피자 잠깐만 나

농사의논하니 내외 꿈이 똑같은지라. 그 달부터 대기가 있는디 성부정부자 할부정

는 반가 꼬이래면 허벌해요. 밖으로 우르르 나가더니 집 안 좀 쏙쏙 추려 정아수 새소와 받쳐놓고 잡으러 어디서 급한 마음 순선호기를 기다릴지 행치가 짓농하고 재우를 두르더니 헌미중 탄생 어디 서일녹녀다니야. 곽씨 부인 정신 차려 순산은 허였으나 남녀간에 무엇이오? 신봉사가 눈 밝은 사람 갖고 보면 아이를 낳을 때 분간허련나는 안 못 보는 맹성이라 그 포화할 수가 있나? 아이를 만져보려 할때 꼭 위장꾼 첨장 졸라 내려가듯 허겄다. 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디, 아이고, 그 침사 없이 미끄듯 내려가니. 그 아마도 마누라 같은 사람 낳는가 보. 곽씨 부인 서운하여 만득으로 낳은 자식 딸이 되어 섭섭하오. 신봉사가 이 말을 듣고 산모를 위로하는 뒤 여보 마누라 그런 말 하지 마오. 아들도 잘못 두면은 욕급 선영을 하는 것이고 딸도 잘만 두면 아들 주고 바꾸니까 우리 이 딸 고이 길러 예절 범절 잘 시켜 침선 방직 잘 가리켜서 요조 숙녀 군자 호구 좋은 배필 만나 부기 단함하고 보면 아 왜 손봉산들 못하니까. 그런 말 마오. 신봉사가 좋아라고 척국밥 얼른 지어 삼신상에 받쳐놓고 비는 뒤 이런 사람 같은 오죽 조용히 비련나는 안 못 보는 맹인이라 팩성질이 있던가 보다. 삼신 제왕님이 깜짝 놀래 삼천 구만리나 도망가게 빌어보는디 삼십삼천 도원술자 승부대성 삼신 제왕님 내 허동심하여 당구 없어 부의 낳은 자식 한 달 두 달에 술 맺어 석 달을 비허리고 넉 달을 인형 삼경 다섯 달 오픈하고 여섯 달을 육부 삼경 일곱 달 칠부 열려 여덟 달을 사만 팔천 들여놓고 아홉 달 구부 열려 열 달만으로 천진 받아 금강문 다리 문 고지적으로 순산하니 선진님들 모시도 억택

몰라 만기절이까 다만 동료 따지오나 동방사거 명을 주고 대음 어떻게 내면 대선정야 효생기면 기량을 찾아내면 받네요 지지리요 덕보다도 먹어주고 내부터 털었듯 잔병 없이 잘 가고 와 일치월장하게 없어 그때여 곽씨 부인은 산후 손대 없어 찬물에 빨래를 허였더니 뜻밖의 산후 별증이 일어나는데 전신을 꼼짝달싹 못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머리야 4대

홍양타가 불행망세당하고 이런 조종 장사받치를 위해 휘를 쫓아 죽재 등

그녀 마을에 간청한단지 하늘도 없이 죽게 되니 눈을 감고 가면 아빠도 우리 가장 흥롯 느려지요.

없어. 즉 백막대은 터집고 두둠 터듬 다.

애모르고 죽단 말이 웬 말이요.

가라!

저와의 이름이란 청계라고 불러주오. 천주라 지그르굴해.

준다라 내가 매너웠으니 그것도 싫어.

양평의 산적계로 거운 흥전 겨울 춤치

그러지 않으면 아이고 내

차다 누군군이 가.

들어놓고 한산지와 푸른 바람 삼삼이 풍뛰어 불고 눈물 맺어 원한 빛난 소소세우 태연서라 폭강질 도세본데 수임이 더럽고 지는구나. 그때여 신봉사는 아무런 줄도 모르고 여보 마누라 사람이 병든다고 다 죽을 리가 있겠소. 나 어가에 가서 약지 올 테니 부디 안심하오. 신봉사 급한 마음에 어가에 가서 약을 지어들고 돌아와서 수일승 전반에 얼른 다려 짜들고 방으로 들어가서 여보 마누라 일어나 약자시오. 약 자시면은 대번에 지켜오리라고 옵니다. 아무리 부른들 죽은 사람이 대답할 리가 있으리오. 오호, 식음을 전폐터니 귀하여 이러는가? 양팔에 힘을 주어 일으키려 만져보니 허리는 뻣뻣하고 수족은 늘어져 코끈기에 창김 나니 그제야 각시 부인이 죽은 줄 알고 신봉사가 뛰고 미치는디 서름이라 하는 게 어지간해야 눈물도 나고 울음도 우는 법이제. 서름이 사뭇 아람이 차노면 울도 못하고 뛰고 궁굴고 미치던 것이었다.

다시 옛날이에요. 영재로 갔다 보니 그새야 죽었네. 영릉 화진이요 병불릉 사진이 땅은 자기 도리어 원소로다. 죽을 줄 알았으면 영재로

정말 눈과 죽단 말이오. 동지에서 낯설은 풍계 부부의 표질로 되며 니즌 내기어 살려낼 거라. 꽉 떠졌다 다시 비

천명 뚫려지 원에서 항모를 따르라 박명로이

Yes!

0: 아이고 여보, 마누라. 나무로 일어나 너 나무로 일어나 쓸데없는가 지켜보기 왠지요 내 신세는 어쩌라고 죽음이 웬일이여
1: 동네 사람들이 모아들어 여보시오 봉사님 사자는 불가부생이라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은 어쩌실나요? 곽씨 부인 어진 마음 동네 남녀노소 모아들어 초종 지례를 마치는데 곽씨 시체 소방산 대뜰에 덩 그렇게 올려놓고 명전공포 삽쓰는 등물 좌우로 갈라세우고 운상을 하는데 운상을 하면서 무슨 소리가 있으리오마는 왕래이가라 하였으니 상부 소리를 하고 나간 헌디 영이 길고 황중유태 제진 천예

그려 엄청 와놈 이제

아무 타령을지 앉아서 밤을 주남지원산 호랑이 출주정을 하네.

상부득 채널 검초약복

산천에 올라가 깊이 파고 앉은 후에 평토제를 지낼 적에 신봉사가 이십후의 맹인이라 배운 것이 있어 충문을 지어 신세 자탄으로 독촉을 하는디 자호부인 자호부인 요차요조 성령해요 상불을 구해 구했니라 기뻐

동네 사람들이 만류하며 여보시오 봉사님, 죽은 사람 따라가면 어린 자식은 어쩌시랴요? 어서 어서 가십시다. 신봉사 할일 없어 동인 넓게 붙들리요 집이

화이팅!

여기 안 왔소? 아무리 부르고 다녀도 종적이 많이 없어 집으로 돌아와서 부엌을 굽어 보면 여보 마누라 마누라 방으로 들어와서 순대 향대 피워놓고 마누라로 부르면서 동곡으로 울음을 울 때 그때요 귀도금비 아이가 안고 돌아와서 여보시오 봉사님 여린 것을 보더라도 그만 진정하시오 거 귀덕이네인가 이래줘서 어디 보세 종종 와서 첫점 요송 귀덕이네는 건너가고

죽상체로 무신헌대

누구냐? 강보고 소생이로구나. 내가 젖을 두고 안 주느냐? 그저 응아 응아 신봉사 화가 나서 아는 뜨라예로를 방바닥에다 내려놓으며 죽거라 썩 죽어라. 이 팔자가 얼마나 좋으면 초치란 애미를 지르냐. 너 죽으면 나도 죽고 나 죽으면 너도 못 살리라. 너의 너를 도로 안고 아가 우지 마라. 어서 어서 나지 세면 천사도 너 내겨주마가 우지 마라. 그래서 이야 그날 밤을 새노라니 어린아이는 기진하고 어두운 눈은 더욱 침침하여 날새기를 기다릴지. 오!

주세요 부인님네. 이에 첫 좀 맡겨줘. 저 지난 내 어미 잃고 기하여 죽게되니 이에 첫 좀 맡겨줘. 우물가에 오신 부인 장석인 들 어디 주며 도착이르들 아니누라. 천설 많이 먹여주며 요부시오 봉사님. 예, 이 집에 또 아이가 있고 저집에도 아이가 있으니 어저히 생각 말고 찾아오다 다니시면 내 자식 원백이를 잡아 그의 군기를 꺼시 봉사 좋아라고 고맙소. 속보 강정을 허옵소서. 예지 저지 멀리 다닐 적에 삼배 출삼 허노라고 히히 하하 웃음 소리 얼른 듣고 들어가서 요부시오 부인님네 인사를

하옵소서. 손봉 강령을 하옵소서. 천산 반진벌여 안고 집으로 돌아올 때 어둠 밑에 촛불에 앉아 하기를 놀러 왔나. 아이고

딸이야. 그만 좋은 날 너를 산병 억준 너를 허를 서려 빙비다 쓰는 유한나 열성경 한마대로구나 둥둥 내 딸이야.

이리 보아도 내 딸, 저리 보아도 내 딸. 엄마 아빠 도리도리 조얌조얌 잘깍잘깍 선바 둥둥 내 딸. 서울가 서울가 밤하늘 어디다 두른박 속에 넣었더니 우리 까만 새양지가 들랑날랑 닦아먹고 다만 한쪽이 남아기로 한쪽은 내가 먹고 한쪽은

동양

새벽에가 되어가니 오진농 그대 사면 아니 듣고 할 줄 알고 부친의 공양사를 흡입이 하여가니 무정세월이 아니냐. 하루는 심청이 부친전 단정히 앉더니 아버지 왜야? 아버지 오늘부터는 아무데도 가시지 마옵시고 집에 가만히 앉아 계시오면 제가 나가 밥을 빌어 초속공양 하오리다. 아가 청아, 내 아무리 곤궁헌들 무남 동년도 하나를 밥을 빈단 날이 웬 날이냐? 어라 어라 그런 말 마라. 아버지 듣조시오. 차로

시오 바람 불고 날 치운 네 해녀

0: 여봐라 청아, 너 이제 하는 말 어디서 들었냐? 너희 어머니 뱃속에서 죄다 배워가지고 나왔더냐? 네 성의가 정 그럴진데 한두 집만 다녀오너라.
1: 심청과 초합 부분부터 심청이 밥 빌기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전체 59분 46초간 듣고 오셨는데요. 김영자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소리를 하신 김영자 명창은 나이 8살에 강산째 보성 소리를 이은 정권진에게 심청가와 춘향가를 배우면서 소리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이후에 김소희, 박봉술, 성우양 등 여러 명창들에게 판소리 다섯 바탕을 공부하셨는데요. 1987년에는 수군가 전수조교가 되셨고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20년에 국가무형유산 판소리 심청가 보유자가 되셨습니다. 김영자 명창의 소리 들으신 대로 중하성도 안정적이면서도 또 높은 부분 시시상청까지도 두루 소화해내시는 역량을 지닌 분인데요. 앞으로 이분의 힘있는 소리를 3주간 더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보내드리는 전곡 감상 코너에서 오늘은 지난 2000년에 발매한 김영자 소리샘 심청가 음반 전체 넉장 중에 첫 번째 장 감상해 보셨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심청이 밥 빌러 다니는 부분부터 심청이가 인재수가 되어 가기로 했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있는 그런 내용까지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상하실 음악으로 김일구류 아쟁산조 골랐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는 장월중선의 음악을 이어받은 곡이죠. 진양 중머리, 중중머리, 자진머리로 구성된 음악인데요. 오늘 감상하실 음악은 지난 2018년에 국악방송 새 음원 시리즈의 하나로 이관웅의 김일구류 아쟁산조란 음원에 수록된 곡입니다. 이관웅의 아쟁, 이성준의 장구장단으로 김일구류 아쟁산조 감상하시겠습니다.

김일구류 아쟁산조 감상하셨는데요. 이관웅의 아쟁, 이성준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남도작가 육자백이 자진 육자백이 듣겠습니다. 이 곡은 그리움의 노래라 할 만큼 임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노래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노랫말 내용이 직설적이면서도 아주 절절하네요. 자진 육자배기 들으셨는데요. 임현빈, 김준수, 유태평양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 구음살풀이 들려드립니다. 안숙선의 구음, 이태백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구음살풀이 들으셨는데요. 안숙선의 구음, 안옥선의 가야금, 원장현의 대금, 이태백의 아쟁, 김청만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끝곡으로 경기민요죠. 창부타령 듣겠는데요. 이춘희의 소리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창부타령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 보유자 이춘희의 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창부타령은 서울 곳에 행해지는 창부거리에서 불려지던 노래였는데요. 이것이 독립돼서 이렇게 민요화된 그런 사례에 속하는 음악입니다. 오늘 신재효가 쓴 가사 광대가를 노래한 음악 들어보셨는데요. 광대라면 인물칠에 사설칠에 득음 너름새 이 네 가지를 두루 갖춰야 한다 이런 내용 만나보셨어요. 19세기 판소리 이론가 신재효는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네 가지가 모두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때문이겠죠. 외모를 넘어서는 인품, 사설을 제대로 구현하는 문학적 역량, 음악적 역량인 득음, 또 연기력에 해당하는 너름새, 이 제대로 소리꾼이 되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걸 알려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나무에 새송잎 나고 꽃이 필지 올지도 모르는 세상 산천초목 짐승벌레 이물까지 엄마와 아기처럼 다정한 새

빛나고 꽃이 필지 올지도 모르는 세상 산천초목 짐승벌레 미물까지 엄마와 아기처럼

그때야 수백 명 봉사들이 궐문 안에 들어와 앉았을째 신봉사는 제일 말썽참회하였겄다. 봉사의 성명을 차례로 물어갈째 신봉사 앞에 당도하여 이 봉사 성명이 무엇이오? 예, 나는 심학규요. 신맹인 여기 계시다! 매시고 별궁으로 들어가니 신봉사는 일향 죄가 있는지라. 아이고, 어쩌려고 이러시오? 이놈 용케 죽을 때 잘 찾아들어왔구나. 내궁에 들으니 그때여 심황후는 언간 용궁에 3년이 되었고 신봉사는 딸 생각에 어찌 울고 세월을 보냈던지 더욱 백수되었구나. 심황후 물으시되 거주 성명이 무엇이며 처자 있는가 물어보아라.

뚝뚝뚝뚝 떨어지며

0: 어째?
1: 이 다시래기를 하러 왔는데 이 다시래기꾼들 내 말을 잘 들으시오.
2: 예?
1: 그러듯이 상자님이 시방 여기 앉았는데 절을 하게 되면 통닭을 한 낙석 주게 되고
0: 아멘.
1: 숙년에 한나 먹는 새도 날키라고 했어.
0: 그러하지나.
1: 그런데 상자님께서 절을 할랑가 안 할랑가 잘 한번 보시오. 내가 앉아서 절을 할 것인게. 네. 자 상자님 뵙시다.
3: 뭐냐.
0: 절하고 절해.
1: 절했어 안 했어?
0: 하여.
1: 어?
3: 했어,
1: 아, 분명히 했지?
0: 했어.
1: 옳지. 자, 요 정도면 돼갖고 뭐이라 뭐이라 해도 내가 나와야 다시 되기가 돼야.
0: 그럼.
1: 그런데 무엇이라 해도 내가 가상자인데 기도 가상자가 무슨 있어?
3: 맞아.
1: 장단 하나 없이는 가상자 노릇은 못해.
3: 그래.
1: 못하는데 내가 문제 해봐야 돼. 어제 한번 해보자. 만수 만수.

0: 어째요 어째
1: 한 3년
2: 한다 잘해
1: 이당 쓸만하구만
0: 아이 사람 말잘하게
2: 잘하네
0: 잘해
1: 아, 한 3대 테나 해먹어
0: 뭐이라 뭐이라 내가 제일 지리여
1: 맞아 그럼
0: 자 그런데 이 강씨 집안에 섭이란 사람이 있어
1: 응 맞아
0: 이 사람이 눈을 뜨고도 당달 봉사 노릇을 하는데
1: 못 보는 봉사
0: 어, 옳지
1: 그래야지
0: 이 사람이 아니면은 봉사 노릇을 못해 그래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한번 봐
1: 응 거기 있어 거기 가 여기 있어 여기 응 거기 있어
0: 자 내가 또 나왔어 나왔는데 멀쩡한 놈이 당달 봉사 노릇을 하려가니 생눈이 끄퍽끄퍽해지고 진짜 봉사가 되라고 해서 탈이여
3: 영감 없다
0: 그러나 이왕 지사 나왔으니 놀이꼬리 마취를 한번 해보는디 이 가상 내 마음에 들라가 잘라가 모르겠어?
1: 아 난 해봐야지
3: 해봐야
0: 이 봉사가를 잔치집을 가서
1: 어?
0: 내가 대신 물개똥 즐기더라고 난 뭐 공술 많이 얻어 퍼먹고
1: 그래야지
0: 호박과 또 꽃이라고 자기 마누라 집을 차려 들어가는디
1: 그래.
0: 봉사는 봉사로 돼 멋이 좀 있었던가
1: 그래
0: 장단을 탈라이 걸어놓고 걷어 끼는 거 들어가는디
1: 그렇지.
0: 여기 들어가 등

0: 참말로 멋있다.
1: 너무 많이 먹었어? 응. 가리터리가 힘이 없고 시시해지나다. 너무 많이 먹었다. 네. 어제 한번 더 가자. 응.

0: 야, 앞으로 몫이 나올라간다.
1: 응. 나오면 싸지.
0: 헤이, 싸비리라. 내가 야, 싸비리 뭐 가지. 응, 그래. 보든지 말든지. 아니, 뭐, 일 볼라기 또 앞에서 헛것이 막아네.
2: 더가 있구만.
0: 옳지, 옳지. 가까, 가까, 가까. 에, 또 뒤로 또 뭐지 또 나올라간다. 에이, 앉아. 박사비를 뭐 갈란다. 에이, 어이사.
1: 한 번에 다 베리쇼.
0: 와중에서 담배까지 먹고 잡네. 에이.
3: 먹을 것도 다 퍼버려야
0: 하는데. 옳지, 옳지. 에이, 옳지, 옳지. 에이. 에이. 에이.
1: 에이. 잘 싼다.
0: 에이, 잘 싼다. 뭐하네? 뭐지 물컵에 개핀다. 그 냄새 한번 맡아보자.
2: 그것이지.
0: 왜? 뭐하네? 거는 탄탄하다가 구리 탄탄하네. 왔다 왔다. 뭐하네? 사람 누구지? 자 어째 이만하면 대화 어째서? 내가 대화 대화서? 뭐이라면 내가 얘가 죽구석이디야.
1: 맞아 맞아.
0: 그런디 너 다음에는 바로 봉사 마누라 사당 있어 사당.
1: 그래
0: 사당이 나와야 또 죽구석이대야.
1: 맞아.
0: 너 그 사람 어디가 있는가 자 봐봐.
2: 어디가 빠졌어? 어디가 빠졌어?
0: 이 나와 나 야, 어, 나와 어, 나와 세봐 세봐.
1: 자 나왔어.
2: 잘생겼다.
1: 세상에 마상에 여러분 내 말을 잘 들어보시오. 나보고 멀쩡한 우리 영감 놔두고 나보고 간나무노로 살아가나요?
0: 에이
1: 살아가나? 그것은 닥쳐놓고. 여기 기왕 나온 김에 하마탕 놀러 가는데.
0: 한번 해봐, 해봐, 해봐.
1: 놀러 가는데.
0: 한번 해봐.
2: 한번 해봐.

0: 야, 그만, 그만. 야, 이만하면 쓸었어.
1: 아, 됐어, 됐어. 들어, 들어, 들어. 자, 요번에는 누가 있는가니 우멍함시라도 똥실을 호박시까.
2: 우멍하게 생겼어.
1: 근데 요번에 중이 나오는데 어제 중 연불 소리 한번 들어보더라고. 어? 그래, 어째? 그래, 어? 어째? 그래. 어째 나와, 나 나와. 이리 나와, 이리 그 놈아, 나, 나, 나 해봐. 어제 한번 들어보자. 응, 잘해라, 연불 잘해. 연불 잘해라. 거기 한번 들어보자.
3: 여보쇼, 동네 사람들 다 들어보쇼.
1: 어, 말해봐, 말해봐.
3: 세상에 네. 아무리 할 것이 없다고 내가 죽으면 극락을 못 가게 하려고 매년 중도시라고 하니 여기 나와서 중이 뭔 멋이 있겠소. 연불이나 쬐깐하고 들어갈래.
1: 여기서 한번 해봐.
2: 해봐.
1: 그래.

0: 나무 간세형보다.
1: 이제 초장집이 저 서려서 야다인데 무엇이야?
2: 뭐?
1: 대주 대통해줘?
2: 대통해?
1: 대야 지금 방정맞이야. 아니 그 연불이라고. 대야 지금. 자 이번에는 누가 나오는 거 아니? 봉사하고 봉사 마누라가 나오는디.
2: 아무니.
1: 아니 이렇게 나오는 거지. 나. 나와.
3: 자신도 없어서 지금 죽고 살았던.
1: 나와. 야 마누라.
4: 예.
1: 얘가 어딘가 어디요?
4: 얘가 어디냐고? 에? 얘가 다시리기 하는 상가 제청 아니요?
1: 얘가 하나께 다시리기 하는 상가 제청이요?
4: 예.
1: 어야 마누라.
4: 예?
1: 우리 오래간만에 만나실게. 우리 보릿대 춤이라도 한번 춰보시게.
4: 그렇게 합시다.
1: 자네 본게 반갑네.
4: 아,
1: 야 하이 감독.

0: 네?
1: 어때 미친가? 어때 미쳐? 우리 춤만 출 것이 아니라 노래도 한 자루 해보세.
0: 노래?
1: 자네 노래 잘 안 하는가?
0: 진정해서 해보고 안 해봤어?
1: 그런 소리 말고 너듬면서 한 자루 해봐.
0: 그나마 영감이 먼저 하시오.
1: 날 보고 하라고?
0: 예.
1: 그러겠네.

0: 그야 어쩌자나 이렇게 물찬 제비같이도 이쁜가?
1: 내가 물찬 제비같이 이뻐? 이 눈도 못 보면서 어떻게 그것을 아요?
0: 아, 글쎄 마누라
1: 예?
0: 말 들어봐 내가 눈은 못 봐도 짐작에 해는 뜨거운 게 빌간 줄 알고
1: 빌간 줄 알고
0: 밤은 캄캄하게 끄만 줄 아는데 어찌 내가 자네를 몰라?
1: 그렇겠지요
0: 그러래도 자네만 보면 쩍쩍 들어붙고
1: 붙고
0: 마누라 품으로 푹 올라온다 그래 물찬 재미제 무엇인가?
1: 그래 우리 영감이 제일 좋지
0: 그렇겠지 마누라
1: 예?
0: 자네 삼구딸이 언젠가
1: 여태 그것도 몰랐어?
0: 아, 이 사람은 내가 어찌 알겠는가?
1: 이달이 아니요, 이달?
0: 이달? 그러면 몇 달이나 되었냐, 이 말이요?
1: 몇 달이나 되었냐? 열한 달하고도 반 달?
0: 열한 달하고도 반 달? 그러겠네, 그래. 물어보는 내가 미친놈이지. 그래, 안 미친놈이고 말고.
1: 맞아.
0: 야, 마누라.
1: 예?
0: 자네나 나나 새끼를 얼마나 기다렸는가?
1: 그러지.
0: 새끼 뱃속에서 잘 크라고 나 자장가 한번 불러볼라네.
1: 그러지.

0: 강아지 마누라,
1: 예?
0: 새끼가 안 나왔어도
1: 안 나왔어도
0: 백가태 나왔다 하고
1: 나왔다 하고
0: 너는 골갱이나 한번 달아볼라네, 응?
1: 안 뜨게 나왔어.
0: 잘 보게, 응?
1: 자,
0: 옳지. 자, 요것은 두상이고, 그거는 자 두상 좋게 되겠다. 옳지. 요것은 눈이고, 요것은 코고, 왔다 이놓고 등치다 좋네, 옳지. 요것은 입이고, 이놈 입 짝지지 보게, 그러면 술 잘 먹겠다. 옳지. 요놈이 싸싸 내려갈수록 저 변도 조기잡이 돛대마로 딱 걸려야지. 그걸로 내려가 부르면 자네 신세나 내 신세나 낭패요. 오냐 오냐 어디 한번 팔아보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오냐 에라 이
1: 그건 뭐죠?
0: 무엇이나 많아. 배꼽으로나 나타기고 배꼽 밑으로나 자네 닮았는디 흔조개가 새조개 나왔네.
1: 그렇지까지요.
0: 그러지! 아까 누구시여? 아저 거짓말 이상한 때가 있어. 개가시키 날따르라고 정문하러 오라는데 어찌하실라요? 아 그 뭔 소리요? 아 가고 말고 아 사람도 날도 대도 해신께 아 커피나 벌어 먹어야지. 아 가고 말고 아 가야지. 아 가고 말고. 야 마누라.
1: 예?
0: 저건데 이상한 때에서 개가시키 날따르라고 정문하러 오라 가는데 그 우리 상구 딸도 대고시 간편이나 벌어먹어야
1: 싶은가?
0: 그래. 아니다 정문하러 갈라네. 그러고 저 자네한테 할 말 있어. 내가 가더라도 요새 뒷골 중놈이 들락날락 하는디 말이 열 번씩이 산다 빠질 아무 없어. 만약에 중놈 손에 접혀서 자빠진다면 익통난다. 자 거지 가지 말고 집 잘 지키고 있게. 알았는가 몰랐는가? 알았으면 알았다고 대답이나 좀 하소.
1: 예예예예.
0: 아따 이 사람 기참 터지겠네. 자 나 그럼 가네. 가는디 어야 마누라. 예. 나 개타랑 한 잔을 하고 가라.
1: 개타랑?
0: 옳지.
1: 저는 한

0: 또래부는 내 저태가 서 있으라 했는데 어디 갔다 왔는가? 어디 갔다 왔냐고? 똥 누러 갔다 왔다.
1: 뭐지야?
0: 똥 누러 갔다 왔어?
1: 맞아.
0: 그래 그래. 어디 가지 말고 노래 부르는데 저태가 서 있어야 돼.
1: 예? 예? 예? 예? 예.

0: 번은 부를게 똥 내려갔다. 응. 또 한 번은 부를게 오줌 내려갔다. 응. 아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가?
1: 아따 영감도 생각해 보시오. 오줌은 앞으로 나오고
0: 옳지.
1: 똥은 이 뒤로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오?
0: 그러겠네. 참 말 나쓰기 말이 그 군형 미워하게 생겼네. 그럴 거 이제. 자, 뭐야 나 가네. 응, 가네. 정문하러 가네. 응.

0: 야, 참 자네 오랜만일세.
1: 누가 인자 오라겠어?
0: 야, 이 사람아, 절에 일이 바빠서 보고 잡은 미치겠는데 이렇게 늦게 왔네. 미안하세. 그러나 뱃속 애기는 잘 크제?
1: 잘 크구나.
2: 저는 부자님 말아. 저는 부자님
1: 당신 자네도 도달할 것이야?
0: 참 그래야지.
2: 내가 공사하면 일을 난다. 일러.
0: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무미하니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젊어서 춤 잘안 췄는가? 자네 춤 잘 치고 있으니 보험사람 없을 때 우리 춤이나 즐겁게 한번 추고 가세.
1: 그렇게 합시다. 좋을라. 아.

0: 어째 자네 대답 소리가 도둑놈하다 도둑질하다 들키는 목소리 같네.
1: 아따 무엇이 어쨌다 오라요?
0: 뭔 남자 냄새 난다.
1: 여자 혼자 사는 방에서 뭔 남자 냄새가 나요?
0: 내가 사냥개 곡중마이라 냄새 잘 맞는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러고 그러고 저러고
1: 영감?
0: 에?
1: 이 뱃속 애기가 귀가 있으면 다 듣겠어. 그런 소리나 하지 말고 어째 그냥 왔어?
0: 정문하러 간께 새끼 놔버렸다고 해서 그냥 가다가 그냥 와버렸네.
1: 그래, 그치.
0: 응, 와버렸어. 응. 어야 그러자 방으로 자 들어가시. 어마요 뭐 남자 냄새가 살아나니 난다. 에? 남자 냄새나?
1: 남자 뭔 남자 냄새가 나요?
0: 가만히 있거라. 옳지. 왔다 이놈에게요. 죽놈 신발 아니야요? 이거 두치가 옷이야 시치가 옷이야? 왔다구나 발이 꼭 영내 꼭 새도둑놈 발 같네. 옳다 이놈이 바로 죽놈 신발이로구나. 에? 죽놈 신발이야.
1: 영가.
0: 에?
1: 내가 배가 아픈 게 상고탈에 대해서 배가 아픈 게

0: 옆집 약방에 왔다 가면서 이 신을 바꿔신고 간 모양이요?
1: 거짓말 하지 마라. 요래도 내가 콧구녕이 진도 사냥개 콧구녕만이라 냄새 잘 맡는디 죽놈 신말 모르고 약방 신말 모르고 왔어? 여기는 뭐지가 있냐? 요놈 내가 작지만 잡으면
2: 저기 있어요. 뒤에 가 있어.
1: 가면 돼. 무채로 누구나 팍 씻어 내놓을 수가 있겠는데.
2: 누가 눌렀어. 뒤에 가 있단 말이야.
1: 어제 아이고 미야.
0: 아이고 미야.
1: 배 아파?
0: 예. 아이고.
1: 속이 깨어갖고 캡이 아픈 건 아니야?
0: 상기가 있나 봐.
1: 상기가 있어? 네. 이거 안 된다. 큰일 났다.
0: 아이고 미야.
1: 큰일 났어. 큰일 났어.
0: 영가.
1: 예. 네.
0: 어서 애기 낳게 정문이나 잘 하시오.
1: 가만히 내가 정문 한번 껴. 새끼 얼른 낳고 있어. 한번. 가만히 그래.

0: 아무래도 아기는 안 나오고 나는 죽겠어.
1: 죽으면 안 돼. 원. 새끼나 자리가 낫고 심어 내가 쓸 것인게. 에이야.
0: 아이고.
1: 에이야.
0: 아이고.
1: 에이야. 나와.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적셔줄 음악 물결, 흐르는 음악처럼. 이 시간 듣고 싶은 음악들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성껏 보내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국악방송입니다. 국악방송은 서울 경기 1원 FM 99.1 MHz, 부산 1원 FM 98.5 MHz, 대구 1원 FM 107.5 MHz, 대전 세종 1원 FM 90.5 MHz, 광주 1원 FM 99.3 MHz, 전주 1원 FM 95.3 MHz, 경주 포항 1원 FM 107.9 MHz, 청주 1원 FM 107.5 MHz, 강릉 동해 1원 FM 103.3 MHz, 제주 1원 FM 91.3 MHz, 서귀포 1원 FM 106.9 MHz, 목포 진도 1원 FM 94.7 MHz, 남원 1원 FM 95.9 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 MHz, 제천 단양 1원 FM 90.1 MHz, 충북 영동 1원 FM 99.3 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부장 이주연입니다.

어느 순간 뉴스를 보기가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말다툼과 날선 비방, 사건, 사고들로 가득 차 있어 보이니까요. 그런데 또 가만히 살펴보면 그 소란함 넘어 참 맑고 고운 풍경들도 숨어 있습니다. 얼마 전인데요. 경북 영덕의 어느 시골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구비진 길을 돌아오던 시내버스를 한 어르신이 멈춰 세우셨습니다. 차에 오르시려는 게 아니라 손에 든 봉지 하나를 기사님께 불쑥 건네셨답니다. 요거 한번 뭐 봐라. 희한하제. 손수 길러 정성껏 수확하신 달콤한 배였습니다. 잠시 뒤 다른 정장에서는요. 또 다른 어르신께서 손을 흔들며 다가와서 가지다 가지 반찬 해무라 하시면서 직접 기른 보랏빛 가지를 한아름 안겨주셨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버스에 탄 시골 어르신께 그저 다정하게 안부를 물었을 뿐인데 어르신들께서는요 그 고마움을 잊지 못해서 버스가 돌아오는 긴 시간을 길가에서 기다리셨다가 밭에서 딴 것들을 쥐어주신 겁니다. 대가를 바라고 건네는 계산된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나의 안부를 물어온 고마운 이와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순한 마음. 이게 바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진짜 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솔바람 물소리 김성필입니다. 오늘 첫 곡은요. 경기도 양평 나물 노래입니다. 소리의 전사순입니다.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방안은 사고 36 36 받고 물살을 안고서 비리

떠는데 우리 님 온다 나랑 꾸둘 줄 왜 몰라 산지 뒷산에 곤두레 딱지가

0: 여기는 걱정 없겠다만.
1: 오늘의 첫 곡, 경기도 양평 나물노래였습니다. 소리의 전사순이었습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그 영덕 시골버스 이야기 들으시면서 고향 마을 어귀나 또 부모님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영상 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버스 기사님을 마치 외지 나갔다 돌아온 막내 아들 대하듯이 애틋하게 바라보시는 그 어르신들의 눈빛. 마음이라는 건요, 참 신기해서 내가 먼저 온기를 한 줌 건네면 더 크고 넉넉한 품으로 되돌아올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살만한 세상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 공기를 가르며 밭으로 향하실 전국의 우리 부모님들, 어르신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실 텐데 찬바람이 부는 계절이니 모쪼록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도 단단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 새로운 한 주의 문을 여는 월요일의 솔바람 물소리 1부에서는 우리 음악을 해설과 함께 만나보는 도들볕 우리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 더하기도 이어집니다. 2부에서는 전국 방방곡곡 문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풍경소리 만나보실 수 있고요. 서로 다른 세대가 마주앉아 생각의 차이를 좁히고 따뜻한 공감을 나눠보는 월요일 코너 주민번호 1234 준비해뒀습니다. 남창우조 삼삭대엽 반주음악 듣겠습니다. 연주의 김상준 외 여러분입니다.

0: 하루의 시작, 아침 해가 떠오릅니다. 삶은 늘 매일 매 순간 새롭습니다.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오늘이라 생각돼도 도들볕과 마주하며 시작하는 하루는 더욱 새롭습니다. 멋스럽고 아름다운 우리 전통음악을 감상해보는 시간입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 국악방송이 제작한 새 음원 시리즈에서 보물 같은 곡들을 꺼내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음반은 2012년에 제작된 해남의 민요입니다. 진도와 더불어 강강술래로 널리 알려진 소리의 고장, 전남 해남의 대표적인 토속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들으실 곡은 해남 우수형 들노래 중 다섯째 마당 둥덩이에서부터 여섯째 마당 길고내기까지입니다. 우수형 들노래는 해남 지역 부녀자들이 밭일을 하며 부르던 노동요입니다. 어촌인 우수형은 남성들이 바다로 나가 어업을 막고 여성들이 밭일을 도맡았기 때문에 여성 중심의 부녀 농요가 발달했습니다. 고된 일터에서 피로를 덜고 흥을 돋우기 위해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소리에는 삶의 희로애락이 고스란히 배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전남 지역 농요의 맥이 거의 끊기고 부녀 농요 역시 자취를 감추고 있지만 우수형 부녀 농요만은 유일하게 옛 가락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어 그 가치가 무척 높습니다. 오늘 감상할 대목 중 둥덩이는 일하다 잠시 쉴 때나 길쌈을 할 때 흥겹게 부르던 노래인데요. 예전에는 부녀자들이 모여 놀 때면 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길고내기는 하루 일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며 부르던 소리입니다. 오늘 소리를 이끌어주실 2인자 명창은 강강술래 보유자였던 박양해 선생으로부터 소리를 올곧게 물려받았습니다. 타고난 목청과 음색으로 우수형 민요 특유의 음악 어법을 깊이 있게 표현해내는 소리꾼입니다. 해남 우수형 들노래 다섯째 마당 둥덩이부터 여섯째 마당 길고내기까지입니다.
1: 둥덩에 덩 둥덩에 덩 덩기 둥덩에 둥덩에

산골짝비들기 산골짝비들기 삼천만 잡고서 해뱅뱅도

고된 땀방울을 달래주던 남도의 질박하고 따뜻한 가락. 이인자 외에 박흥심, 최순화 두 분의 목소리로 해남 우수영 들러르 중 둥덩이와 길고내기 듣고 오셨습니다. 우수영 부녀 농요는 밭으로 나갈 때 부르는 질고냉이부터 밭 매는 소리, 보리타작 소리, 방아타령, 그리고 오늘 들으신 둥덩이와 뒤풀이까지 모두 여섯 마당으로 알차게 짜여 있습니다. 옛 가락 그대로 전승되는 유일한 부녀 농요로서 우리 민속음악사에 더없이 귀한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도들볕 우리 음악은 내일도 계속됩니다. 이어서 이충선 해금 경기대풍류 긴연불에서 당악까지 전해드립니다. 해금의 이승이고요. 10분의 긴 호흡입니다.

이충선 해금 경기 대풍류 긴 연불에서 당악까지 들으셨습니다. 해금의 이승희였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자녀들이나 손주들이 놀러와서 피자나 햄버거를 시켜 먹고 나면 일회용 케첩이나 핫소스가 꼭 몇 개씩 남게 되죠. 그러면 언젠가는 먹겠지 싶어서 냉장고 문 한 구석이나 서랍에 차곡차곡 모아두게 됩니다. 포장도 꽁꽁 밀봉되어 있으니 몇 년이 지나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런 미니 소스들도 결국 상할 수 있는 음식이라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일회용 소스 포장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조사에서는 소포장 케첩의 보관 기간을 대략 6개월 안팎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케첩이나 머스타드처럼 신맛이 도는 소스는요,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길지만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마요네즈가 들어간 소스입니다. 마요네즈가 들어간 소스는요, 달걀과 기름이 주재료라서 시간이 지나면 쉽게 상하고 배탈을 일으킬 위험도 커집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 냉장고 속 소스들 어떻게 정리해야 안심할 수 있을까요? 우선 냉장고를 열어 언제 넣어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 오래된 소스 봉지부터 꺼내보십시오. 포장지가 빵빵하게 부풀어 올라갔거나 겉면이 끈적거리는 소스는요, 망설이지 말고 바로 버려야 합니다. 혹시나 해서 뜯었는데 냄새를 맡아보니 어? 괜찮네 하면서 그냥 드시는 것 금물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요, 이미 변질됐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배달 음식과 함께 온 소스는요, 작은 투명 지퍼백에 날짜를 적어서 모아두시고 먼저 들어온 것부터 빨리 털어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짜로 따라온 작은 소스 봉지라도 내 입으로 들어가는 소중한 먹거리입니다. 아까운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은 냉장고 속

0: 묵은 소스들 가볍게 비워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활기차고 행복하게 건강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건강 더하기였습니다. 자, 건강 더하기에 이어서 흥보가중 음식 타령부터 흥보 마누라 화내는 대목까지 듣겠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고요. 12분의 긴 호흡입니다.
1: 음식을 내리는디 음식을 내리는디 안성육의 통형칠 반천원수여 그리저 진리서지 주머리도 주르르 버려놓고 고꼬력다 오적방 대모양왕 당하기 얼기설기 송편이면 내기면 들정절편 주르르 엮고 삼지편 편지진청 생청놓고 초삭산 우짐쳐서 양회관 공파천엽 양편이 갈라놓고 정담수담 잡담이며 인삼대 돌아진채 수군 채로 우짐쳐 가진 양님 위겨놓고 연정고적 동적이며 전장목기 매물당수 어육조 갈라놓고 저녁상 변관 갈비형진머리 차돌맥이를 들여놓고 거정육정 지저갈며 포도독 포도독 묘초리탕 소랑강 낭정고체 제자고초 생강마늘 불어 전부 봉어림을 난들도 위겨놓고 전골을 들여라 정동화으로 백탄순 부채질소 살아야 호초같이 비겨놓고 살찐 소 방자고 이게 파는 뜨뜨는 갈로 점점편 쓸어내야 괴속에다 챙기름 저 조무락 조무락 해궈놓고 태양반 소양반 얘도 담고 쟤도 담고 산채구사리 수군 미나리 뚱뚱채 만원 잠고 주르르 주르르 들어먹고 계란을 툭툭 깨요 길게 늘려라 손뚜건데 쇠조부 많고 나무 저범을 들여 그게 앉아 덮어깨봐 챙기름에다 풍덩겨서 만난 가장 회에 둘러 이라타 들여놓고 그 천일주 감로주며 강남서 들여온 좋은 술을 아 달보돌이 해놓은 것이 놀보름이 물색무르고 홀짝홀짝 맛본이라고 들어 마셔놓은 것이 한 150잔 먹었던 뭐니 요놈이 술이 깜막 채는데 놀보름 드런 뱃속에 술이 들어간 게 환장하려던 것이었다. 야 흥보야 너 내 성질 알지? 어? 그 내가 말여 멋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멋있어갖고 나무집 초상마당에 가서도 말이지 권주가 없는 술은 내가 안 맞는 성질이란 말이오. 그렇지. 여기 각중이 권주가 할 기생을 부를 수도 없고 그건 참말로 내 옆에 내 삼패 기생본으로 잘 차렸다. 술 한 잔 따르고 권주가 시켜라. 흥보 마누라가 여태까지는 참았는디 쫓겨나오던 일을 생각하면 그냥 놀보 낯장을 확 긁어갖고 그냥 7월 백중날 개껍데기 베끼던 백길 일이로 돼 남편을 보아 그렇지도 못하고 부글부글 썩고 있는디 구원주가 하라는 바람이 탁 터져버렸던 것이었어. 흥보 마누라 키가 맥혀 그랬던 술잔을 상고에다가 내려놓고 어완천아 사람들아 떠나볼 곳 있어 뭐한다
2: 그렇지
1: 신속

형제 구박은 그만두고 사글굴버 죽게 된 동생을 몽댕이로 다 때리고 보내고 무슨 낯설로 죽게 들고 사 내 집을 못 달러 찾아왔소

은근 보아.

날로 찾아왔소. 어서 가오소. 동네 사람의 얼굴서 보이면 몽둥이의 뜸질을 당하려다. 안 갈려.

들어갑니다. 흥보가 민망하야 부인을 호령해서 안으로 쫓아들여 보냈겄다. 놀보놈이 화가 나서 고기를 씹어 방바닥에 탁탁 뱉고 가래침을 탁 뱉더니만은 그냥 장독칼을 쑥 빼갖고 방바닥을 부룩부룩 긁어 대며, 이놈아, 네가 장판방이 무엇이냐, 이놈아. 멍석자리가 재직이여, 녀석아. 그러더니만은 뻘떡 일어서서 이불불을 훌렁 벗겨갖고 벌건 활에다 덜컥 집어넣지. 타기는 고사하고 도로빛이 찬란하구나. 놀보림이 대번 술이 확 깼지. 새눈 뜯으면, 야 흥보야, 예, 요것이 무엇인디 불이 누드한 타냐? 예,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강남에서 들어온 비단인디 저 불 쥐털로 찬 그 불패 화한단입니다. 이름이 화한단. 예. 놀보가 그 말 듣더니 그건 참 신통방통 꼬부랑통 해금통이다. 야, 그런디 이것은 어떻게 빠냐? 예, 그것은 빨 때 꼭 불로 태워가지고 빱니다. 아, 그건 참 강상지 괴변이라고. 그런디야, 흥보야, 너 내가 오다가 저 대청을 바라본 게 말이여, 얼룩덜룩한 그 괴짝 그림 좋게 생겼더라. 그것이 무엇이냐? 예, 그것이 바로 강남에서 보화로 들어온 것인디 본래 그 속에서 금이 나와갖고 이렇게 부자가 되십니다. 지금도 은금보화가 꽉 찼지요? 무엇이 어쩌? 은금보화가 꽉 찼어? 예. 야, 흥보야, 너 삼강오륜 아냐? 아, 삼강오륜이사 형님이 더 아시지요. 암 그렇지. 그렇고 말고 형만한 동생이 없다고 하지. 그래서 삼강오륜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삼강오륜은 나는 모르겠다. 우리 형제지가 흥보 너하고 놀보 나하고 우리 형제지간이 그 삼강오륜이라는 것이 본래 그게 문서에 있는 것이요. 가사 삼강오륜이 뭐냐면 네 제사.

0: 아니, 내 재산이고, 그
1: 그렇지.
0: 내 재산은 기양토로 내 재산이고,
1: 맞지, 그렇지.
0: 가사, 내가 죄가 지어서 죽을 때가 있을 것 같을 지경이면, 동생인 네가 형제는 일신이라 했으니까, 네가 대신 죽어야 되고, 또 네가 죽을 죄를 지었을 것 같을 지경이면, 그냥 네가 쥐어져 버리고, 요것은 어째서 그러냐 하면 나는 장손인 게 선영을 맡아야 된다 이 말이여. 그런데 너 저놈 괴짝 안 생긴 심 대고 그놈 놔둬라. 흥보가 그말 듣더니 예 형님. 그런 찬에도 형님 목으로 거기다 금딱 넣어갖고 꽉 채워서 거기다 놔둔 지가 오래입니다. 멋이었지야? 아니 네가 나를 주려고 네가 나를 주려고 금 잔뜩 네가 거기다 도로 두었어? 예. 그럴 것이다. 아 내가 너를 어려서 얼마나 이쁘게 키웠다고 이. 그런데 내 나라 내가 걸방 짊어지고 갈란다. 아따 형님 형님 점잖은 양반이 이걸 지고 어디로 이렇게 대로로 가십니까? 형님 여기서 치무시고 내일 가실 적에 지가 하인놈 시켜서 지워보내지. 멋이었지요 이 녀석? 아 이런 도적놈의 새끼가 있는가? 야 이놈아 내가 잠든 새에 네가 그중에 있는 은금보화 쑥 내놓고 네가 이놈아 나 빈껍데기만 주려고 그러는구나? 원 이런 때려 죽일 놈이 있는가? 이놈아, 형제지간이 그걸 하나 달라는데 그렇게 요 핑계, 저 핑계야 이런 때려 죽이려. 아 그런 줄 모르고 세상 사람은 날 보고 도둑놈이라고 하겠다. 이놈아 내놔. 매사는 불은 튼튼이요, 쇠불은 단김이 빼라고 했어 이놈아. 예, 형님 들이지요. 이놈이 그놈을 걸빵을 걸어 딱 짊어지더니만은.
1: 좋지.
0: 어떻게 이놈이 정신이 없는지 형님 야 네가 나를 형님이라고 했지 아니 그렇지
1: 그렇지.
0: 형님이지 참 야야 요것이 이름이 무엇이냐 예 그것이 화자 초자 장자입니다 아 이놈아 네가 유식한 체라고 짜짜짜짜 하지 말고 한 목으로 촥 외라 예 화초장입니다 그래 내 짐작한다 이놈이 외문서가 같다
2: 흥보가 중 음식 타령부터 흥보 마누라 화내는 대목까지 들으셨습니다. 소리의 박동진, 북의 주봉신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일부 마무리 곡입니다. 남창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 듣겠습니다. 노래의 김호성입니다.

남창 반우 반개 편락 나무도였습니다. 노래의 김호성이었습니다. 1부 마무리 짓고 2부로 건너갑니다. 2부에서는 풍경 소리 그리고 주민번호 1234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국악방송 솔바람 물소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지역축제와 야외공연 등 행사가 많은 요즘 몇 가지 안전수칙을 지켜 인파 속 큰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데요. 먼저 입장이나 퇴장으로 행사장 출입구에 사람이 몰릴 땐 앞사람을 밀지 말고 안내에 따라 차례차례 움직입니다. 좁은 골목, 계단, 내리막길 등에서 어깨가 부딪힐 만큼 붐빈다면 더 들어가지 말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주세요. 특히 인파에 갇혀 옴짝달싹할 수 없을 땐 흐름에 몸을 맡기고 양팔을 가슴 앞에 모아 숨쉴 공간을 확보합니다. 만약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넘어져 일어나기 어렵다면 몸을 옆으로 둥글게 웅크리고 두 팔로 머리를 감싸 보호해 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솔바람 물소리 2부 시작합니다. 2부 첫 곡은 돈 데보의 Where I Go입니다. 연주에 백제 가야금 연주단입니다.

전국 문화 소식들을 편안하게 전해드리는 시간, 풍경 소리입니다. 오늘은 은빛 물결이 잔잔하게 흐르는 서울 한강변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요즘 가벼운 마음으로 걸음해볼 만한 반가운 축제 소식이 있는데요. 광나루 한강공원과 잠원 한강공원에서는 2016 한강 패밀리 페스티벌이 한창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3일에 시작된 이번 축제는요, 오는 10월 18일 일요일까지 이어집니다. 강변 잔디밭에는 물결을 바라보며 여유롭게 책을 읽는 수변 독서존이 마련돼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책부터 마음을 다독여주는 힐링 에세이까지 무려 7,500여 권의 책들이 가을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고요. 한쪽 놀이존과 체험존에서는 볼풀과 롤러코스터, 튜브 굴리기는 물론 북랜턴과 책갈피 만들기 같은 다양한 체험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두 공원의 매력이 서로 다른 만큼 취향에 따라 찾아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광나루 한강공원에서는 그림책 작가의 따뜻한 북토크와 감미로운 재즈 클래식 공연이 열리고요. 어둠이 내리면 대형 화면으로 영화 드래곤 길들이기를 감상하는 가을밤 영화관이 낭만을 더해줍니다. 그리고 잠원 한강공원에서는 오케스트라와 중창, 봉산탈춤과 댄스까지 지역 예술가들의 신명나는 무대와 함께 헤드폰으로 음악을 감상하는 음악 책갈피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축제는 무료로 편안하게 즐기실 수 있고요. 해질 무렵 강바람이 제법 쌀쌀하니까 가벼운 겉옷이나 얇은 무릎 담요를 챙기시면 더욱 아늑한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책과 음악 그리고 영화가 흐르는 가을날의 강변 쉼터 2026 한강 패밀리 페스티벌. 더 자세한 내용은요 축제 누리집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요 류 듣겠습니다. 대금 연주의 박경미입니다.

민요 류 듣고 오셨습니다. 대금 연주의 박경미였습니다. 다음 곡은 회심곡 산조인데요. 회심곡은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부모님의 은혜와 인생의 이치를 노래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전남 신안 출신 소리꾼 윤매고동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장구를 치며 노래하는 장구병창을 선보여온 그는 자신의 음반에서 기획과 편곡도 직접 맡았는데요. 세 번째 음반 감성으로 푸는 우리 소리에 담긴 회심곡 산조. 노랫말의 뜻을 되새기며 함께 들어보시죠. 윤매고동의 소리입니다.

윤매고동의 소리로 회심곡 산조 들으셨습니다. 계속해서 공무도화가 준비했는데요. 소프라노 이태원, 연주의 슬기둥입니다.

소프라노 이태원과 슬기둥의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공무도 화가였습니다. 여기 남자와 여자 2000년대생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세대와 성별을 구분하는 숫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234 1부터 4까지 얼핏 간단한 숫자지만 여기에는 수백, 수만 가지의 생각과 시각차가 존재하는데요. 가깝고도 너무 먼 우리의 거리를 주민번호 1234에서 좁혀가겠습니다. 우리 1, 2세대 분들이 젊었을 때 그 직장 생활을 떠올려 보면요. 살찌는 데는 이유가 꽤 분명했습니다. 퇴근 무렵 부장님께서 한마디 하시죠. 오늘 다들 별일 없지? 이 말 나오면 끝입니다. 그렇죠? 고깃집 가서 삼겹살 굽고 소주 한잔하고 찌개에 볶음밥까지

먹었는데 누군가가 또 외칩니다. 딱 한 잔만 더요. 그렇게 2차 때로는 3차까지 다음날 속도 무겁고 몸도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배가 나오면 흔히 그랬죠. 아이고 술 빼나왔네. 그런데요. 요즘 20, 30대 직장 풍경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강제로 술잔을 돌리는 회식은 줄고 회식을 하더라도 1차에서 일찍 끝내는 분위기가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의 2025년 국민건강영향조사를 보면요. 20, 30대의 폭음 관련 지표가 전년보다 좋아졌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술도 덜 마시고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회식도 줄었으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때보다 날씬해져야 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요. 반대였습니다. 3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 무려 59%였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 가까이가 비만 범위에 들어갔고요. 불과 1년 만에 9.9%포인트나 뛰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궁금하죠? 술자리도 줄었다는데 도대체 이 살들은 다 어디서 온 걸까요? 그 원인을 살펴봤더니 회식이 사라진 자리를 전혀 다른 생활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저녁입니다. 퇴근했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옷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네. 뭐 먹지? 냉장고를 열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휴대전화를 열면 됩니다. 치킨, 피자, 마라탕, 떡볶이 손가락으로 몇 번만 누르면요. 30분쯤 뒤에 현관 앞에 저녁이 도착합니다. 예전에는요. 사람을 만나야만 푸짐하게 먹을 일이 생겼다면 이제는 혼자 있어도 언제든 푸짐한 한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술자리는 줄었지만 먹는 일 자체는 훨씬 쉽고 편해진 겁니다. 자, 음악 한 곡 듣고 나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들으실 곡은요, 소주입니다. 연주의 스톤 재즈입니다.

들으신 곡은 소주였습니다. 연주의 스톤 재즈였습니다. 주민번호 1234. 오늘은 술자리는 줄었는데 왜 20, 30대 비만은 늘었을까? 그 반전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 단서, 먹는 방식이 달라졌다라고 했는데 그 흔적이 실제 조사에도 나타납니다. 202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20, 30대 남녀 모두 하루 섭취 열량 가운데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권장되는 적정 범위의 상한선 30%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0년을 길게 놓고 봐도 우리 식탁에서는 곡류와 과일, 채소 섭취는 줄고 육류와 음료 섭취는 늘었습니다. 물론 배달 음식 때문에 비만이 됐다, 뭐 이렇게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로 자주 찾는 음식 가운데는 튀김이나 고기, 면류처럼 열량이 높은 메뉴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삼겹살에 소주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자리가 반드시 잡곡밥에 나물로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치킨에 탄산음료, 마라탕을 가득 채우는 토핑들, 햄버거와 감자 튀김처럼 술 한 방울 없이도 묵직한 저녁은 얼마든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 먹은 뒤에 얼마나 움직이느냐인데요. 여기서 수치가 꽤 눈에 띕니다. 유산소 신체 활동 실천율이 1년 사이 전체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남성 20대는 무려 11%가량 포인트가 감소했고요. 여성도 20대가 7%, 30대가 8% 내려갔습니다. 그럼 하루 풍경을 한번 이어볼까요? 아침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 대중교통이나 차로 출근합니다. 회사에서는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요. 점심은 가까운 곳에서 먹거나 배달해 먹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면 저녁도 휴대전화로 주문을 합니다. 예전처럼 회식집을 찾아 걷고 2차 장소로 옮겨 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아, 그렇다고 그 시절 2차, 3차가 건강에 좋았다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이런 모습으로 달라졌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1, 2세대에게 건강의 적이 밤늦은 회식과 술잔의 모습으로 찾아왔다면 요즘 3, 4세대에게는 언제든 먹을 수 있는 음식과 굳이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생활의 모습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술을 덜 마신다는 좋은 변화 하나만 놓고 아,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건강하겠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회식은 줄었는데 배달은 가까워졌고 술잔은 멀어졌는데 소파는 가까워졌으니까요. 지금까지 주민번호 1234였습니다.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음악은요, 불고기 파티입니다. 노래의 이한철입니다.

불고기 파티 들으셨습니다. 노래의 이한철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민번호 1234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혹은 이해하고 싶은 주민등록 뒷번호 자리 1, 2와 3, 4의 문화 차이, 시각 차이를 알아보고 생각의 간격을 좁혀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솔바람 물소리 오늘 마무리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들으실 곡은 물들답니다. 연주의 놀이터입니다.

오늘의 마무리곡 물들다였습니다. 연주의 놀이터였습니다. 오늘 함께했던 솔바람 물소리 행복하셨습니까? 그 행복 오늘 쭉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을 견딘 열매처럼 우리의 삶도 깊이 익어가는 가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임희연, 구성의 유금령, 저는 김성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어이들인의 쌀 이한철입니다. 와인을 옥구통에 넣고 장기 숙성시킬 때 1년에 약 2%씩 자연 증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와인을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부른다고요. 천사의 목.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달래는 표현이겠지만 애초에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넉넉한 마음이 느껴져서 좋네요. 잃어버린 물건, 아무리 계산해봐도 작구비는 얼마간의 돈, 뭐랬나 싶게 사라져버린 시간들까지, 이런 것들도 천사의 몫이라고 생각해봐도 좋겠습니다. 잃어버린 것에 오래 마음 쓰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넉넉한 사람이겠지요. 자, 올가을엔 우리도 그렇게 넉넉하고 너그러워지면 좋겠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시작하겠습니다.

0: 10월 12일 월요일 아침 이한철의 창호이들인 햇살. 오늘 첫 곡은 훌의 연주로 푸른나무 이야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뭔가를 잃어버리고 그것 때문에 소갈이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거 잃어버렸을 때 가장 안타까우셨는지. 역시 가장 아까운 건 돈일 것 같고요. 휴대전화, 또 뭐 고가의 이어폰 등등등 많겠네요. 그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에서는 1년에 2%씩 자연 증발하는 와인, 그 와인의 2%를 두고 천사의 몫이라고 한다잖아요. 애초에 내 것이 아니었다, 천사의 몫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살다 보면 뭔가를 잃어버리고 두고두고 속상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금만 먹고 산 물건일 수도 있고, 뭐 값은 얼마 나가지 않지만 나에게 특별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가장 아까워했던 물건은 뭐가 있는지 한번 되짚어보도록 할게요. 창호이들인 햇살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302번 문자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국악방송 어플리케이션 스마트폰 앱 덩덕궁 다운받으시면 무료 사연 쓰기 그리고 방송 청취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으로도 사연 보내실 수 있고 신청곡 보내실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알시구의 노래 듣습니다. 사랑가.
1: 하루 가고 이틀 가고 5-6일이 되어 가니 나이 어린 사람들이 부끄러움은 멀리 가고 정만 다 못 들어.

알씨구의 노래와 연주로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자, 청호의들인 햇살 오늘 아침에는 잃어버리고 가장 아까웠던 물건 먼지 사연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6382님. 30년 전 첫아이 돌잔치 때 받은 순금 반지가 20개도 넘었어요. 와, 그때는 금반지 한 돈 반 이렇게 넉넉하게 만들어서 선물했었는데 요즘은 힘들죠. 금 시세가 너무 올랐다 보니까. 아, 근데 도둑이 싹 그 20개도 넘는 순금 반지를 훔쳐갔지 뭡니까? 그때도 아까웠지만 요즘처럼 금값이 오를 때마다 자꾸 본전 생각이 납니다. 아유, 그걸 지금 갖고 있었더라면. 그니까요. 아유, 진짜 거금일 것 같은데요. 요즘 그 인스탱 거기 보면 금 매입하시는 그 금은방 사장님이 하는 그 계정이 있더라고요. 이거 얼마게요? 막 이러면서. 그런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주는데 그분 표정만 봐도 막 기분 되게 좋아져요. 한번 찾아보시죠. 2691님, 아끼던 가죽 장갑 한 짝을 잃어버렸습니다. 혹시 찾을까 싶어서 나머지 한 짝을 무려 3년째 보관 중이에요. 딸이 첫 월급 타서 사준 거라서 이거 웬만하면 못 버리겠더라고요. 게다가 몇 번 끼지도 못했거든요. 라고 하셨네요. 그니까요. 그 얼마나 의미 있는 선물이에요. 몇 번 끼지도 못했는데 하필이면 어느 날 끼고 나갔을 때 한 짝이 사라져버렸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나저나 이제 또 날이 추워지면 장갑 필요하고 하여튼 사람의 그 기억력이란 건 그렇더라고요. 분명히 지난 계절에는 여기 잘 두고 잘 꼈는데 네 계절 지나고 나면 당최 어디에 뒀는지 못 찾을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날씨 추워지고 나서 허둥지둥 이러지 마시고 미리 필요한 것들, 장갑, 목도리 이런 거 한번 찾아두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어제 저 대전 공연 갔는데 더워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반팔 입고 그냥 무대에 올라가도 될 정도로 후끈후끈했는데 후덥지근했는데 여러분들 어제 날씨는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지금 날씨 살펴보면 광주, 제주 비 오네요. 또 대구, 전주, 목포, 부산, 청주, 포항까지는 날이 흐리고 서울은 맑음으로 보이긴 하지만 오늘 오후에는 비 오는 곳이 주룩주룩 전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 오고 나면 그 다음에는 만연한 가을 날씨로 제대로 접어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자, 가을 노래 좀 당겨서 듣습니다. 일산 멋쟁이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윤도현이 부릅니다. 가을 우체국 앞에서.

이어서 1936년 최승희 씨의 목소리로 세상에 나온 아주 오래된 가요 이태리의 정원 장유정의 리메이크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창호의 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잃어버리고 가장 아까웠던 지금 떠올리면서도 무릎을 탁 치면서 아이쿠 하는 그런 물건 뭐 있는지 사연으로 나눕니다. 황성희님도 무릎 한번 치셨겠죠? 잃어버린 물건. 버스를 탔는데요. 누가 자리에 우산을 두고 내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산을 버스 기사님께 맡기고 버스에서 내렸는데요. 정작 제 쇼핑백을 두고 내렸지 뭡니까? 라고 하셨네요. 아유, 아유, 그 쇼핑백 안에 뭐 들었어요? 와, 너무 비싼 거 들어 있지 않았기를. 그래서 진짜 따뜻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산, 아유 뭐 남의 건데 뭐 어떻게 알아듣겠지 뭐. 이러고 지나치지 않는 그 마음 말이죠. 신미숙님도 어이구 아이구 아이구, 아이구.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사준 우리 아이들 반지, 또 지인들이 준 금반지 어디로 갔나 어디로 갔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남편이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사준 반지도 어디로 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사할 때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금반지 10개, 팔찌 2개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선물로 다이아 반지를 사줬다고 하셨는데 속도 모르는 남편은 요즘 그거 왜 안 껴? 이렇게 말할 때마다 말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이시지 않을까 싶네요. 7851님 백화점 상품권 10만원짜리를 책갈피에 넣어뒀죠. 언젠가 써야지 라고요. 근데요 우리 아들이 헌책방에 2,000원 받고 팔아버렸습니다. 아 진짜 아깝이. 아, 그 헌책방에서 그 책을 그냥 뭐 소장만 하고 있진 않겠죠. 언젠가 다시 팔려고 상품화해서 내놓지 않겠어요. 그걸 다시 재구매하는 거죠. 와, 너무 어려울까요? 자, 창호의 드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 아침에는 잃어버리고 가장 아까웠던 물건 뭐가 있는지 그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문자 샵 0302 스마트폰 앱 덩덕쿵 카카오톡으로 문자 주실 수 있습니다. 에이도스와 지유진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합니다. 바람의 길 함께 들어보죠.

에이도스와 지유진이 함께 노래하고 연주했습니다. 바람의 길 함께 들어봤고요. 내가 잃어버리고 가장 아까워했던 물건들 이 아침 얘기 나누고 있는데 2009님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둘째 아이가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좀도둑이 왔어요. 비어있는 집에 말이죠. 들어와서 결혼반지 목걸이 남편 시계 모두 도둑 맞았지요. 그때 생각하면 가슴 아픕니다 라고 하셨네요. 아유 진짜 예전에는 참 집에 도둑도 많이 들고 그랬어요. 그죠? 이 집안 사정을 알고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올라오네요. 요즘은 그렇게 막 집집마다 뭐 이렇게 단 넘고 이런 도둑은 없지만 특히 이제 모바일 기기로 뭐 피싱하고 스미싱하고 이런 뭐 나쁜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하니까요. 조심해야겠습니다. 2919님 1972년 우와 50년도 더 지난 그때 이야기를 문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군용 텐트 아주 좋은 건데요. 제 고향 국립공원 변산반도 채석강 해수욕장에서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귀가 중에 버스에 놓고 내렸습니다. 지금도 고향 바닷가 가면 생각나요. 그때 얼마나 비싼 물건, 거금을 주고 산 물건이었겠어요. 어디 갔을까요? 지금은 또 어디에 있을까요?

어미새님, 한디 저는 어릴 때 도둑이 들어서 가죽 가방에 넣어놓은 사진까지 다 없어져서요. 지금도 어릴 때 사진이 없어서 아까워요. 참 도둑도 무심하지요. 그 사진 그건 뭐 돈 되는 것도 아닌데 좀 두고 가지, 그죠? 자, 계속해서 곽동현의 노래 듣습니다. 2919님의 신청곡인데요. 캐지나 징징 나네.

곽동현의 퀴즈나 칭칭 나네 듣고 왔습니다. 이한철의 청혼이 들린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7시 40분 46초 지나고 있습니다.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 떡에서 떡 선물.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풀면 풀수록 똑똑해지는 창호의 퀴즈 퀴즈. 창호야 안녕.
1: 안녕하세요. 퀴즈돌 창호예요.
0: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1: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가을에 딱 어울리는 미녀 풍년가를 갖고 왔어요. 잘 듣고 효과음에 가려진 단어를 맞춰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잘 들으셨죠? 가사의 봄은 천하지대분, 그러니까 세상에서 젤로 중요한 일이 땡땡이라고 해가지고 놀지 말고 땡땡에 힘쓰라고 했어요. 효과음에 가려진 땡땡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려요. 1번 장사, 2번 공부, 3번 농사, 4번 낚시. 좀 어려워요. 옛날엔 이 일을 잘해요. 온 식구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대요. 그래갖고 젤로 중요한 동물이 소였대죠. 그래도 모르시겠음. 느낌 오는 걸로 다 찍어보세요.
1: 네, 오늘은 창호가 풍성한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미녀 풍년가를 퀴즈로 가져왔습니다. 노래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자, 천하지 대보는 땡땡밖에 또 있는가? 놀지 말고서 이 땡땡에 힘씁시다. 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오늘의 문제입니다. 옛날 농악대가 앞세우던 깃발에도 이런 글귀가 적혀져 있었죠. 땡땡 천하지 대본. 이것이 세상의 큰 근본이라는 뜻인데요. 창호가 힌트를 줬습니다. 옛날엔 이 일을 잘해야 온 식구가 배불리 먹고 살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소가 참 중요한 동물이었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자, 보기 다시 드리겠습니다. 1번 장사, 2번 공부, 3번 농사, 4번 낚시입니다.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전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을 위한 퀴즈 많이들 풀어주시고요. 퀴즈 푸는 동안 음악 한 곡 듣죠. 체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 고영렬의 노래로 농부가 듣습니다.

최지의 거꾸로 프로젝트의 연주, 고영렬의 노래로 농부가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의 퀴즈퀴즈 함께 풀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풍성한 이 계절에 딱 어울리는 민요, 풍년가 가사 중에 어느 하나 단어를 맞추시는 것이 오늘의 문제였습니다. 땡땡 천하지 대본, 이 땡땡은 무엇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4개 드렸습니다. 1번 장사, 2번 공부, 3번 농사.

0: 4번 낚시입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분들의 사연 살펴볼게요. 2987님 정답 3번 농사입니다. 어제 깨 베어서 말리고 있어요. 추수의 계절입니다. 아, 깨 농사하고 계시는군요. 와, 어제 또 다 연휴라서 뭐 쉬어야 되는 날인데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그런 거 없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853님, 와, 지난 금요일에 모임하셨네요. 반가운 얼굴들 사진으로 저한테도 보내주셨는데 다들 제가 반가워했고 또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한다고 좀 전해주십시오. 라디오 애청자분들이십니다. 자, 텃밭에서 키운 쌈채소에 삼겹살 구워 먹었는데 야채가 참 싱싱하고 맛있었어요. 정답은 3번 농사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0707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제 뵀는데 오늘 또 뵈네요. 와, 어제 대전 공연 열광의 도가니로 공연하시느라 힘드셨을 텐데 아침 생방송 대단합니다. 고라니 디스코 최고였어요 라고 하셨어요. 고라니 디스코가 뭐냐면 노래 제목입니다. 제 노래 어제 끝곡으로 불렀는데 고라니 춤도 함께 춰주셨죠. 0707님 사연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6287님 정답 3번 농사입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도 농사를 지으셔서 아주 익숙한 단어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정답 발표 창으로부터 들어봅니다.
1: 오늘 정답은 3번 농사였어요. 근데 한철이 삼촌, 지는 어릴 때 이게 공부인 줄 알았다요.
0: 어이구.
1: 엄마가 맨날 놀지 말고 공부하라고 해갖고.
0: 아하하, 그랬구나. 근데 창호가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농사도 공부도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열매를 맺는 거니까.
1: 지도 알아요. 지는 이제 공부하러 학교 가야 되니까 선물 받으실 분들 얼른 불러주세요.
0: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당첨자 알려드리겠습니다. 3512님 범장기지 떡드리고요. 대전에서 어제 공연 보셨던 0707님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3512 범장기지 떡, 0707 어쩌다 못난이 김치 선물 보내드리고요. 선물 보내려면 요거 알아야 돼요. 오늘 당첨자께서는 샵 030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성함과 주소 보내주시면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호야 오늘도 수고 많았어. 인사 나누자.
1: 창호의 퀴즈퀴즈, 저는 퀴즈돌 창호였어요. 지는 내일도 올게요. 안녕.
0: 안녕. 자, 창호 보내면서 저도 갑니다. 이렇게 1부 마무리하고 2부에 되돌아오겠습니다.

한 예인의 두드림이 시대를 건너 새로운 세상을 엽니다. 사물놀이의 창시자 이광수 명인. 그의 예술 인생 69년을 담은 공연 개벽이 막을 올립니다. 모두의 평안을 비는 이광수 명인의 비나리를 시작으로 승무와 선소리 산타령, 사물놀이와 광대무, 무병장수와 벽사를 기원하는 판국과 사자춤까지 하늘과 땅이 열리고 한 사람의 마음도 열리는 감동의 공연, 춤자의 예술단 기획공연 개벽은

새로 신은 신발은 발에 익지 않아 조금은 불편하고 낯선 동네의 버스 정류장에선 자꾸만 주변을 두리번거리게 됩니다. 조금은 망설이게 되는 낯선 순간들. 새로움은 설렘 만큼이나 두렵기도 한데요. 그래도 한번 가보자고 조심스레 내디딘 작은 발걸음은 낯설었던 길을 조금씩 익숙한 길로 만들어줍니다. 조금 서툴러도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오늘 내디딘 한 걸음이 어제와는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테니까요.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 새로운 시작 앞에선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용기입니다.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국립국악원의 아리랑 첫 빛을 따라와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제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제과와 함께합니다.

이한철의 청어이들인 햇살 2부 첫 곡, 이유라의 소리로 강원도 철원 콩농사 소리 듣고 왔습니다. 자, 청어이들인 햇살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8시 5분 54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한철이 고르고 고른 음악, 아무리 바빠도 이 노래는 못 참지.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요, 1980년대 초? 네, 그때 초등학교 저학년 때, 뭐 유치원 때도 그렇고, 어머니가 흰색 타이즈 같은 거를 입혔어요. 그거 입고 그 위에 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그런 거 경험 다들 하셨나요? 그거 입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여자애들이 좀 입는 것 같은 걸 왜 내가 이걸 입어야 되지? 그리고 뭐 다리가 일단 쪼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간혹 가다가 옆 라인에 자수라도 좀 돼 있으면 더 싫었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런이라는 싱어송라이터가 부르는 샤이니 스타킹 이란 노래인데요. 스타킹처럼 너에게 딱 붙어 있고 싶다, 이런 내용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가사가 뭐 장난기도 있고 그러면서 순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블루 아이스 빛깔에 반짝이는 스타킹, 내가 그 스타킹에 착 달라붙어 있는 모습이 정말 좋아. 운이 좋다면 나도 그럴 수 있을까? 엄마가 말씀하셨지, 아들아, 엄마가 너처럼 젊었을 때도 우리에게도 그런 반짝이는 스타킹이 있었단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로 풀어낸 이 싱어송라이터, 아직 정식 데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2026년에 싱글 나온 걸 제가 잘 알아 챙겨가지고 이렇게 탁 가지고 왔죠. 정규앨범 발매를 앞두고 있는 그런 싱어송라이터이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출신입니다. 2004년생이니까 와, 22살? 네, 된 그런 싱어송라이터이고요. 이 노래 들을 때 감상 포인트는 가사 내용도 있지만 아주 편안하게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를 때 발성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부여하는 그런 설명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골방에서 속삭이듯이 부르는 노래, 혹은 넓은 운동장에서 쪼롱쪼롱 울리듯이 부르는 노래,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오늘 들려드리는 이 노래는 거실에서 부르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한 발성의 목소리가 돋보입니다. 자, 싱어송라이터 에런의 샤이니 스타킹 듣습니다.

0: 노래 끝날 무렵에 목소리나 기타 소리 들어보면 실제로 뭐 거실이나 부엌, 예, 그런 데서 녹음한 것 같기도 하네요. 자, 에런의 노래 Shiny Stocking 듣고 왔고요. 자, 오늘 월요일 이광수 변호사님 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어떤 법인지 감수성을 쫙 끌어올려 주시는 부분이 있을지 기대하면서 만나보죠.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만나는 알듯 모를 듯 모를 듯 알 듯 알쏭달쏭한 법 이야기 이광수 변호사의 그런 법이 어딨어? 이광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자, 10월에 연휴가 두 번이나 지나갔는데 잘 보내셨나요?
1: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네. 여행 다녀왔습니다.
0: 오, 진짜요?
1: 네.
0: 언제 다녀오셨어요?
1: 개천절 낀
0: 그, 연휴 때?
1: 네, 다녀왔습니다. 와. 4박 5일 다녀왔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0: 우와, 네. 4박 5일 연휴 꽉 채워서 다녀오셨는데 중요한 건 누구랑 갔냐?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1: 그거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0: 아마도 좋은 분과 다녀오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오셨나요?
1: 네, 10월은 결혼식이 많은 계절이죠.
0: 예.
1: 한디님은 언제 결혼하셨어요?
0: 저 6월에.
1: 몇 년도예요?
0: 청문회입니까?
1: 네.
0: 꽤 됐어요. 저 20주년이에요, 올해.
1: 아, 오래되셨네요.
0: 네.
1: 요즘에 야외 결혼식, 숲속 결혼식, 뭐 제주도 등 이제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결혼식 등 특별한 장소에서 결혼식을 많이 하는데요.
0: 맞아요. 그 이광수 변호사님은 이제 결혼을 하셔야 되는 입장인데
1: 네.
0: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이런 곳에서 이 계절에 하고 싶다.
1: 저는 봄에 하고 싶고요.
0: 네.
1: 장소는 그 서울 행정법원에서 하고 싶습니다.
0: 행정법원에서요?
1: 네.
0: 그러면 결혼식에 그 뭐야 혼인 신고도 결혼식 순서에 들어갈 수 있나요?
1: 그럴지도 모르는데요.
0: 와.
1: 행정법원에서 하면 예. 좀 그 비용이 좀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구나. 네. 알뜰하십니다.
1: 네. 그 한드님 결혼식 때 축가는 누가 불러 주셨어요?
0: 저는 성시경 씨가 해서.
1: 아, 너무 네. 좋았겠네요.
0: 성시경 씨가 축가 불렀어. 와, 진짜.
1: 노래 제목은 뭐 불렀는데?
0: 아, 그때 뭐 불렀나 모르겠어요. 예. 네. 아. 뭐 많이 부르는 거 부른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축가로 원하는 분이 보통은 친구들이 정말 친한 친구들이 많이 불러주잖아요.
1: 네.
0: 그 중에 친구 중에 뭐 노래 잘하는 친구가
1: 노래 잘하는 친구는 없고요.
0: 네.
1: 한디님께서 좀 불러주시면 너무 너무 영광이겠습니다.
0: 야, 저 그러면 뭐 아마도 내년 봄쯤에 네. 서울 행정법원 한번 예,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라 기쁜 일로 한번 드나들게 되겠네요.
1: 네, 감사합니다.
0: 좋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를 네. 해주시는 건가요?
1: 네, 하객이 많은 결혼식은 그만큼 축의금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0: 예.
1: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혼식 축의금은 과연 누구의 돈일까?
0: 오.
1: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그래서 오늘은 결혼식 축의금 과연 누구의 돈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0: 아하, 요거 집집마다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요. 좋습니다. 가보죠.
1: 네, 사례를 들어볼게요.
0: 네.
1: 갑돌이와 갑순이는 결혼을 했습니다.
0: 네.
1: 많은 하객이 찾아와서 축하해주고 축의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0: 음흠.
1: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자 갑돌이가 말합니다.
2: 엄마, 축의금 많이 들어왔나? 우리 결혼식이니까 그거 우리가 가져간다.
1: 그러자 갑돌이의

0: 부모님이 역정을 내시면서
1: 네.
0: 무슨 소리야? 우리 손님이 절반이야. 게다가 식대도 우리가 냈잖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경우에 갑돌이와 갑순이의 결혼식 축의금은 과연 누구의 돈일까요?
1: 이야, 결혼은 아들이 했지만 부모님 손님이 절반이고 게다가 식대는 부모님이 내셨다. 요거 요거 벌써부터 계산이 복잡해지는데요. 식대 빼고 반으로 나눠서 부모님 반 아들 반 이래야 될까요?
0: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축의금은 신랑 신부의 돈이다 라거나 또는 부모님 돈이다 라고 일률적으로 딱 말할 수 없습니다.
1: 오.
0: 사회통념상 축의금 그 돈을 누가 어떤 관계에서 그리고 어떤 취지로 주었는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축의금 소유자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1: 예.
0: 예를 들어 신랑 신부의 직장 동료나 학교 친구들이 축의금을 냈다고 해보겠습니다.
1: 예.
0: 이분들은 신랑 신부를 보고 축의금을 낸 거지 잘 알지도 못하는 신랑 신부의 부모님에게 돈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니겠잖아요.
1: 물론 뭐 학창시절 놀러가서 가끔 부모님 인사하고 네. 그래서 뵌 적도 있겠지만 못 뵌 분들이 하객으로 오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죠.
0: 그렇죠. 그래서 신랑 신부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이 낸 축의금은 자연스럽게 신랑 신부의 돈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신랑 신부의 직장 동료나 친구가 낸 축의금은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랑 아버님을 보고 그 친구분이 낸 축의금은 아버지 돈이겠네요.
0: 신랑 만약에 아버지를 신랑 아버지를 보고 신랑 친구 돈 낸다고요?
1: 네.
0: 그런
1: 아니 경우는. 신랑 아버지의 친구가 낸다.
0: 아,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랑 아버지의 지인이 결혼식에 와서 축의금을 내면서 아이고 아드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라고 그렇죠. 했다면
1: 그렇죠.
0: 이는 신랑 아버지를 보고 낸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은 신랑 아버지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평소 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친구나 부모님의 직장 동료들이 낸 축의금은 부모님에게 귀속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모님도 과거에 그 친구분들이 경조사에서 축의금을 냈을 거 아니에요.
1: 예.
0: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들의 경조사가 있으면 다시 축의금을 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른바 품앗이의 성격이 있습니다.
1: 아, 그러네요. 부모님 축의금, 뭐 부의금 장부를 보면 10년, 20년도 된 이름도 있잖아요. 오랜 세월 품앗이를 하고 계셨던 셈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그 축의금을 가져가실 수 있겠네요. 뭐 결혼식 비용도 부모님들이 많이 부담을 하고요.
0: 네. 부모님이 이제 결혼식 비용을 전부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1: 예.
0: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신랑 신부의 부모님이 결혼식장 대관료나 꽃값, 식대 등을 부모님이 전부 부담했다고 해서 모든 축의금이 자동적으로 부모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아, 예.
0: 이 경우에도 역시 축의금을 누가 어떤 취지로 냈는지에 따져야 되는데요. 신랑 신부의 손님이 낸 돈은 신랑 신부에게 그리고 부모님 손님이 낸 돈은 부모님에게 귀속됩니다.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결혼식 비용을 전부 냈다 하더라도 그건 예. 별개고 그렇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축의금을 누가 냈냐에 따라서 신랑 신부가 가지거나 또는 부모님이 가집니다.
1: 결혼식 비용과는 상관없이 어떤 사람이 어떤 취지로 누구를 향해서 이 봉투를 내밀었냐 에 따라서 그 사람의 돈이 되는 거군요. 아 근데 간혹가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봉투에 이름이 없는 경우.
0: 네 맞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1: 예.
0: 분명히 돈은 있는데 봉투에 이름을 안 적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1: 오.
0: 그걸 왜 안 넣는지 실수로 안 적으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연예인 분들 중에는 간혹 축의금으로 몇 백만 원이나 몇 천만 원을 내시는 분이 있다고 이렇게 기사가 본 적이 있거든요.
1: 진짜 거금이네요.
0: 네. 그런데 누군가가 축의금으로 무려 1천만 원을 냈다.
1: 1천만 원 냈다?
0: 네. 그런데 봉투에 이름을 적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누구의 손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1: 알 수가 없죠.
0: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가 되는데
1: 네.
0: 일단 이런 경우에도 우선 하객을 좀 수소문해서
1: 우와.
0: 누가 천만 원을 좀 내셨습니까? 이렇게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 보통 이제 축의금 봉투 내밀면 그 테이블에서 삼촌이나 뭐 사촌 이런 분들이 이렇게 받잖아요.
0: 네.
1: 딱 받았어. 근데 네. 봉투에 아무것도 안 적혀졌어.
0: 네.
1: 그럼 다시 사회자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장례에 계신 하객 여러분 축의금 봉투에 아무것도 적지 않고 내신 분들은 빨리 가.

0: 가서 누군지 확인 부탁드리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1: 네. 근데 보통 그렇게 하진 않으니까.
0: 않잖아요.
1: 네. 그래서 천만을 낸 사람 확인할 수가 없다면 일단 수소문 해서 이제 확인을 해보고.
0: 네.
1: 그렇게 확인을 했는데 알 수가 없으면 결국 당사자인 신랑 씨.

0: 신랑 신부의 돈이고
1: 예.
0: 부모님의 손님이 낸 돈은 부모님 돈이 되기 때문에
1: 음흠.
0: 일단 신랑 신부의 목과 부모님 목이 함께 섞여 있거든요.
1: 예.
0: 그래서 신랑 신부 및 부모님의 공유 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 공유 재산을 일단 결혼식장 대관료 또는 식대 등 결혼식 경비를 먼저 정산하고
1: 야.
0: 그 후에 방명록과 축의금 봉투를 확인해서 부모님 손님이 낸 돈은 부모님이 신랑 신부 손님이 낸 돈은 신랑 신부가 나눠서 이제 갖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1: 오.
0: 그런데 그렇게 나누면 이제 비용 정산하고 나머지는 이제
1: 그러니까요.
0: 부모님이랑 신랑이랑 야 너 손님 내 손님 나누어서 자 나눠 가지자 이거는 좀 너무 좀
1: 거의 공연하고 똑같네요. 대관료하고
0: 네.
1: 악기 비용, 조명 비용 이런 거 다 제하고 흔히 말하는 BEP
0: 네.
1: 그거 제하고 그때부터 나눈다. 몇 대 네. 몇으로 이런 네. 거잖아요.
0: 근데 부모 자식간은 좀 각박할 수가 있기 때문에
1: 그러니까.
0: 제 생각에는 부모님이 축의금을 일관적으로 다 받거나
1: 네.
0: 또는 부모님이 자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면서 부모님 목까지 전부 신랑 신부에게 주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1: 부모님한테 먼저 드리고
0: 네.
1: 아버님 어머님 이렇게 됐습니다 하면 이제 부모님이 그래 이거는 너희네가 세 살림 하는데 또 보태 쓰거라 뭐 이런 아름다운 장면이 또 떠오르기도 하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런데 축의금 문제로 이 형사 사건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네요.
0: 네 실제 사건인데요.
1: 예.
0: 보통 축의금 접수돼서 신랑 신부의 가족이나 친구들이 많이 돈을 이렇게 받잖아요.
1: 예.
0: 그런데 접수대에서 축의금을 접수하는 담당자가 몰래 가져가는 경우가 가끔씩
1: 야.
0: 있거든요.
1: 야.
0: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몰래 가져가면 절도죄로 처벌됩니다.
1: 절도 당연히 절도죄겠죠.
0: 그래서 이제 일단 축의금 접수대는 믿을 만한 사람을
1: 정말 믿을 만한 사람
0: 좀 맡겨야 될 것 같고요. 또 결혼식 끝난 뒤에 부모님이 축의금을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는데 아들이 내 결혼식 축의금인데 내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1: 예.
0: 라고 하면서 부모님 집에 가서 그 축의금 통을 가져간다면 이것도 뭐 절도죄로 좀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1: 어허, 그렇군요. 만약 내 지인이 낸 축의금을 갖고 갔다면요. 그러니까 봉투채
0: 네.
1: 우리 본가에서 보관하고 있었어요.
0: 네.
1: 봉투를 헤집어가지고
0: 네.
1: 제 지인의 이름이 들어 쓰여져 있는 봉투만 챙겨서 갔다. 그래도 절도죄인가요?
0: 아니 아까 말씀드린 같이 이제 신랑 지인이 낸 축의금은 신랑 돈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 지인의 돈만 떼왔다 이러면 처벌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1: 네. 네. 대신에 가족들끼리 좀 빈축을 사겠죠. 아유 쟤는 저래 이러면서 좋습니다. 아하 돌발 퀴즈 시간이군요. 변호사님 문제 부탁드립니다.
0: 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부모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돈으로 귀속될까요?
1: 어허.
0: 1번 부모님, 2번 신랑 신부, 3번 결혼식장.
1: 야,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의 부모님 지인이 낸 축의금입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누구의 돈일까요? 1번 부모님, 2번 신랑 신부, 3번 결혼식장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문자 샵0302 덩덕궁에 카카오톡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자 중 뽑아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갈게요. 멋쟁이들의 노래와 연주로 결혼식 날 듣습니다.
2: 신랑 신부 행진.

0: 멋쟁이들의 노래와 연주로 결혼식 날 듣고 왔습니다. 자, 창호는 갖고 퀴즈 푸는 바람에 제가 항상 1부에 창호의 퀴즈 풀 때 이 말을 하거든요. 자, 지금은 이광수 변호사와 함께 그런 법이 어딨어 코너 함께하고 계시고요. 돌발 퀴즈 저희가 내드렸습니다. 문제가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 부모님 지인이 낸 축의금은 원칙적으로 누구의 돈일까요가 문제였고요. 보기 1번 부모님, 2번 신랑 신부, 3번 결혼식장 이렇게 보기 3개 드렸습니다. 정답을 1번으로 보내신 분들이 많아요. 5718님 부모님 1번 하셨고 5436님도 부모님, 또 3967님 오늘 코너 재밌네요. 정답은 부모님입니다 라고 하셨고 2667님 이 실제로도 이 부분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정답은 부모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정답 발표 부탁드립니다. 변호사님.
1: 네, 정답은 1번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평소 사회적 관계를 맺어온 친구나 직장 동료 등이 낸 축의금은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돈으로 귀속됩니다.
0: 좋습니다. 자, 이광수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이렇게 축의금은 누구의 돈인가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분을 보고 결혼식에 참석했느냐, 돈을 내밀었느냐에 따라서 축의금은 그 사람에게 향하고 있다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장례식에서 받는 부의금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복잡할 것 같기도 해요. 당사자가 세상을 떠난 그런 상황이 되는 네. 거니까요.
1: 네, 일단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자녀들이 장례를 치렀습니다.
0: 예.
1: 장례를 마치고 부의금을 정산했더니 모두 5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0: 예.
1: 그래서 큰아들이 말합니다.
2: 내가 생전에 아버지를 모셨잖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말이지. 아버지 지인들도 내가 가장 많이 하니까 요 부의금은 내가 가져갈게.
1: 그러자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야. 내가 장례식장 예약하고 식대도 내가 냈잖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0: 우와.
1: 그러니까 이번에는 셋째 아들이 나섭니다.
3: 아 형님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내 손님이 제일 많았어. 그러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1: 그러자 막내 아들이 말합니다.
0: 우와, 이 집에 사형제인가요?
1: 네.

0: 형들 상속은 똑같이 나누는 거 몰라? 우리 똑같이 나눠.
1: 이야.
0: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1: 우와. 네 사람 다 뭐 자기가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야, 이거 진짜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이 얘기 잠깐 접어놓고 앞서서 저희가 선물 당첨자 발표를 안 했네요. 돌발 퀴즈 오늘은 1790님께 유산균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03021로 1790님 저희에게 선물 받으실 주소 그리고 성함 알려주시면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부의금 문제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되죠?
0: 네, 일단 큰아들은 내가 아버지 모셨다고 그러고, 둘째 아들은 내가 장례식장 비용을 냈다고 그러고,
1: 네,
0: 셋째 아들은 내 손님이 가장 많다고 그러고, 막내 아들은 상속이니까 똑같이 나누자라고 와, 말하는 경우입니다.
1: 네.
0: 일단 우선 부의금 성격을 말씀드리면, 부의금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고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조문객들이 유족에게 주는 돈입니다.
1: 예.
0: 무조건 상조의 돈이다 또는 상속인들이 공동 소유다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1: 오.
0: 그래서 결혼식 축의금과 마찬가지로, 예, 장례식 부의금도 누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취지로 냈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1: 야, 지금 9827님 이것도 퀴즈예요. 그러시면서 정답은 막내가 맞을 것 같아요. 똑같이 나눠야 된다.
0: 아, 이분이 혹시 막내 아니실까요?
1: 그러실 수도.
0: 그래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첫째 아들의 지인이 낸 부의금은 첫째 아들이, 둘째 아들의 지인이 낸 부의금은 둘째 아들이 갖는 것이 맞습니다.
1: 아, 아까 축의금하고 같네요.
0: 네, 쉽게 말해서 각자의 조문객이 낸 부의금은 각자의 목이라는 겁니다.
1: 오, 맞습니다. 각자 가져가는 것, 자기를 바라보고 축의금 부의금 냈다면 그건 내 몫이다가 맞는 건데요. 축의금과 달리 조금 더 복잡할 것 같은데요, 부의금 관련은?
0: 네, 결혼식 축의금과 장례식 부의금의 가장 큰 차이는, 결혼식의 경우에는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살아있지만,
1: 예,
0: 장례식에는 당사자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점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면 과연 망인, 즉 고인의 지인들이 낸 부의금은 누구의 돈인가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1: 우와, 그러네요.
0: 그러니까 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 부모님의 친구분들이 돈을 냈어요. 그러면 자식들 중에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먼저 중요한 점은 고인의 지인들이 낸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건데요.
1: 예.
0: 상속재산은 왜냐하면 고인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가지고 있던 재산인데,
1: 오호,
0: 부의금은 돌아가신 뒤에 조문객들이 낸 돈이잖아요.
1: 야, 미묘한 시점의 차이가 있네요.
0: 네, 상속재산은 고인이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말하고, 부의금은 사망하시고 그 이후에 들어온 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1: 예.
0: 상속재산 같은 경우는 이제 N분의 1 하는 게 맞거든요. 막내 말처럼 이렇게 균등하게 나는 게 맞는데,
1: 예,
0: 그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같이 나눌 수는 없지만,
1: 오,
0: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이제 고인의 지인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상속재산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유족들이 동일한 비율로 나눈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니까 고인의 지인이 낸 부의금은, 네, 동일한 비율로 형제들이, 네, 나눠 갖는, 네, 게 맞다.
0: 자식들이 자기 손님은 각자의 목은 각자가 가지고, 고인의 지인들이 낸 돈은 상속 비율대로 N분의 1에서 같이 평등하게 나누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이 생겼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자리에 자식이 자리해야겠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남극에서, 네, 무슨 연구를 한다고 쳐요.
0: 네.
1: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못 온 거예요.
0: 네.
1: 해외에 있는 아들이나 딸 한 사람이.
0: 예.
1: 그랬는데 한국에 있는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가진 거예요.
0: 예.
1: 그러면 뭐 예전에 저희한테 알려주신 유류분 청구 소송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건가요?
0: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1: 예,
0: 상속재산 같았으면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1: 예,
0: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1: 오호,
0: 이럴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가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1: 부당이득 반환 청구.
0: 네, 반환 청구로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결혼식 축의금부터 장례식 부의금 어떻게 나눠야 되나 이런 걸 좀 알아봤습니다. 결국 돈을 낸 사람의 마음과 그 돈을 받은 취지를 잘 살펴야 한다는 거네요. 자, 오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오늘 결혼식이 많아서 축의금 부담 때문에 결혼식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0: 지난 10월 초 첫 주, 두 번째 주 연휴 때 결혼식 진짜 많았거든요. 네.
1: 그래서 오늘은 이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0: 네.
1: 축의금, 지갑은 얕아지지만 마음만은 든든해진다.
0: 아, 결혼을 앞둔 분 특유의 내 친구들아, 네 지갑은 얇아지겠지만 네 마음이 든든해질 거야 라고 외치는 듯한 한 말씀이신데요.
1: 네, 맞습니다.
0: 자, 선곡도 해오셨죠?
1: 네,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를 선곡하였습니다.
0: 아이고, 결혼식 축가로 참 잘 어울리는 노래 선곡해 오셨습니다. 자, 이광수 변호사님이 직접 선곡하신 노래 들으면서 오늘 코너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3주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노래 듣죠.

이석훈의 노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함께 들어봤습니다. 4456님 한디 어제 공연 행복하게 즐겼습니다. 그리고 창호이들인 햇살 국악방송 라디오 처음 들어요. 앞으로 아침마다 한디 목소리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와 어제 공연하면서 라디오 진행한다고 자랑하고 너스레 떨었는데 그것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요 월천의 연주로 그리고 그 하늘 들려드립니다. 이 음악 들려드리면서 저는 끝인사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 잘 될 겁니다.

0: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경기민요 예능보유자 안비취 씨는 민요와 함께 가곡, 승무, 궁중무용 등을 고루 익힌 전통적 가무악 일체의 종합예술인이었다. 1926년 서울 효자동에서 태어난 안 씨는 유성기로 듣던 송만갑, 이동백 등의 가락에 매료돼 13세 때 가출, 하교일 문화로 들어갔다. 하 씨에게 2년간 가곡을 익힌 그는 한성준으로부터 승무를 배우는 한편 경계 민요의 대가인 최정식을 만나 민요의 진수를 접하고 민요로 방향을 돌렸다. 59년 한국민속예술단을 조직해 공연을 통한 민요 보급에 나서는 한편 국악협회 주최로 전국 민요 경창대회를 개최, 민요의 저변 확대에 힘썼다. 75년 국가무형유산 경기민요의 예능보유자로 지정된 그는 이춘희 등 수백 명의 제자를 길러내기도 했다. 1997년 1월 3일 안비취 명창 타계 후 다음 날인 1월 4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중 일부입니다. 안비취 명창의 수많은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예능 보유자의 자리를 이어받은 이춘희 명창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1: 제가 선생님 만나기 전부터 그 선생님을 굉장히 뭐 우상이라고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굉장히 선생님을 존경했었거든요. 선생님들이 사실은 제자를 안 보내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 이창변 선생님은 정말 당신이 마투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이렇게 넘겨주시는데 정말 저는 감동했죠. 그 안비 선생님의 그 목수임 야질자질한 그런 목이 너무너무 제가 닮고 싶었고 그렇게 닮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었고요. 안비 선생님이 경기 소리를 하기 전에 가곡 가사를 전가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조금 특이한 네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섬세한 게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먼저 배웠었기 때문에 그런지 성격도 굉장히 섬세하셔요. 선생님이 계실 때 큰 공연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다 아우르는 형. 그러니까 우리 경기민요를 대잔치로 하면서 판소리는 판소리대로 또 이렇게 같이 아우러가면서 이렇게 하신 게 너무 대인이랄까. 그래서 그때 장덕화 선생이 있을 때 그 악기하는 선생님들이 다 그 선생님은 참 여장부고 여걸이다 이런 별명을 할 정도로 안비 선생님을 굉장히 따랐어요. 안비 선생님이 참 안목이 대단하세요.

뛰어나시고 판단력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말씀도 참 잘하시고 조리 있게 그리고 선생님이 좀 품격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여간 골고루 제가 굉장히 존경했던 분이에요. 선생님은 특히 강조한 게 자세, 표정, 그렇게 함부로 몸을 까부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걸 제가 지금 제 제자한테 하고 있거든요. 경기민요는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잔치 분위기로 흐른다. 부르는 사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소리의 품격을 좌우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했고요. 경기민요가 품격이 격상하느냐 격하하느냐 이거를 나 하나에 달렸다라고 생각해라.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선생님하고 저는 스승과 제자라는 걸 떠나서 부모 자식 같은 그런 정감이 있었거든요.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선생님이 지금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생님한테 물어볼 것도 많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해요.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10월의 국악인 안비취 명인의 제자로서 경기민요의 맥을 이어가고 있는 이춘희 명창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노래가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잠시 혼자 있고 싶을 때, 가벼운 바람에도 눈물이 맺힐 때, 그럴 때 노래가 좋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구수한 토속민요, 흥과 한이 가득한 통속민요, 세상 얘기 담고 있는 판소리에 맑고 깊은 정가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 다양한 노래와 연주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저는 노래가 좋다의 황민왕입니다.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성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전통음악의 깊이를 바탕으로 자신만의 새로운 음악을 펼쳐 보이는 공연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수원 정조테마공연장에선 소리꾼 김수인의 현을 타다가 공연됩니다. 이번 무대는 가야금 병창을 중심으로 김수인의 또 다른 음악적 면모를 만나볼 수 있는 공연인데요. 이번 공연에선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를 시작으로 단가와 판소리, 남도잡가와 민요연곡까지 다양한 전통 레퍼토리를 선보입니다. 국립창극단 단원으로 또 크로스오버 그룹 크레즐의 멤버로 활동해온 김수인이 가야금과 소리를 통해 자신이 오랫동안 익혀온 전통음악의 깊이를 보여주는 무대가 될 것 같네요. 이어서 18일 일요일 오후 6시엔 세종문화회관 M시어터에서 앙상블 신화위의 2016 신악학괴범 날다가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조선 성종 때 만들어진 궁중음악 백과사전인 악학괴범에서 출발했는데요. 연주자들이 직접 옛 기록을 살펴보고 그 안에 담긴 음악과 철학을 오늘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냈습니다. 좋은 음악은 마음을 다스리는 도구라는 악학괴범의 생각을 바탕으로 모두 7곡을 선보이는데요. 전통음악의 전자음향과 영상을 더해 옛 음악 기록이 오늘날 어떤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아쟁의 신현식, 가야금 박수나, 바이올린 허희정, 피아노와 양금 정송이 등이 함께하고 특별 출연으로 김덕수 명인도 무대에 오릅니다. 자, 이 두 공연을 통해 전통이 오늘의 무대에서 어떻게 새롭게 펼쳐지는지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판소리를 중심으로 만나볼 공연 세 편을 소개합니다. 먼저 17일엔 국립민속국악원

0: 예음원에서 소리판 완창 무대가 열립니다. 올해는 공모와 심사를 거쳐 선정된 4명의 소리꾼이 6월부터 11월까지 차례로 무대에 오릅니다. 10월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 판소리 춘향가 전승교육사인 조희정이 조용한 고수와 함께 3시간에 걸쳐 동초째 수군가 한바탕을 들려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21일엔 국립국악원 풍류사랑방에서 소리꾼 김혜진의 경심수예가 펼쳐집니다. 이번 무대는 김혜진이 어린 시절 배웠던 동초째 심청가를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한 공연인데요. 그만큼 한층 깊어진 이해와 성숙해진 소리를 이번 무대에 담아낼 예정이고요. 고수론 고정훈이 함께합니다. 이어 24일엔 국립극장 다루름극장에서 국립창극단 완창판소리 10월 무대가 열립니다. 10월 무대에선 소리꾼 이광복이 미산째 흥보가를 들려주고요. 같은 완창판소리라도 어떤 소리꾼이 어떤 바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무대의 빛깔은 달라집니다. 판소리 한바탕을 온전히 감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새 공연의 자세한 내용 각 공연장 누리집을 참고하세요. 우리 전통춤의 아름다운 움직임과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신을 만나볼 수 있는 무대가 마련됩니다. 20일과 21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선 강윤주의 전통춤 2016 화무화시가 펼쳐집니다. 국가무형유산 종묘제례악 일무와 태평무 이수장인 강윤주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요. 꽃으로 피어나 춤이 되고 춤은 그림이 되어 마침내 한편의 시로 남는다는 콘셉트로 우리 춤의 아름다움과 정신성을 무대에 담아냅니다. 자, 먼저 20일엔 한영숙제 박재일류 태평무를 비롯해 승무와 살풀이춤, 항무 등 전통춤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21일엔 종묘제례악에서 추는 일무가 무대에 오릅니다. 제례의식과 함께 펼쳐지는 장엄하고 정교한 춤으로 여러 사람이 일정한 대열을 이루어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우리 전통춤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국립국악원 누리집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우리 현대사회의 중요한 흐름을 제시해주는 철학자 한병철이 어느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시 한 편을 낭독해 주었다고 하는데요. 그 강의를 수강한 어떤 음대 학생 하나가 강의 평가서에 낭비할 시간 없음, 음악 연습하기에도 바쁨이라고 썼다고 합니다. 시를 읽어주는 철학 교수, 참 귀한 존재라 생각되는데요.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해서 좀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한병철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하는 곳이 대학이라 하면서 예술대학이 예술을 몰아내고 인문대학이 인문을 몰아내는 대학의 현주소를 걱정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는 시를 생각하고 음악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더욱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 시간 첫 곡으로 남창가곡 우조 초수대엽 동창이 들려드립니다. 김병호의 노래입니다.